0: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이제는 추석 연휴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마트며 시장 거리거리에는요, 사람들로 붐비고 있죠. 주부들의 손과 발도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추석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저희 극동방송도 추석 명절에 못지않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인데요. 홈 하면은 지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커밍, 돌아오다, 귀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히 어느 공동체의 유대감과 또 소속감을 확인하며 친교하는 시간을 우리가 홈커밍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요,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그동안 함께해 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양 나들이를 지원하고 있어요.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한양 나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포항에서 함께 출발해 서울 한양대학교로 가는 거죠. 가족과 교회, 성도님들과 가을날의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특별히 아침 7시부터 또 오늘 살아있더란 저녁 6시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착순 70명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포항, 경주 등에서 버스, 차량 운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70주년 기념 선물로 티셔츠, 또 기념 모자, 간식 등 많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겠죠? 이렇게 한양 나들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숫자 70이에요. 70주년이기 때문에 70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사 70주년에 맞춰서 70명 선착순 받고 있습니다. 버스 차량도 운행할 예정이고요. 기념 티셔츠, 모자, 간식. 네, 정말 좋은 선물들 많이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선착순 7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70년의 발자취를 만나는 전시와 체험, 또 온 가족이 즐기는 프로그램 세시봉 아시죠? 뮤지컬 배우 차지현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합창단의 공연까지 풍성하게 준비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이번에는 현장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뜰한 1, 2부 시간에서는 특집 방송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한양나들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70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진행해 주실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포항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환영합니다.
1: 네, 아유 너무 아름다운 날. 네. 또 극동방송 오랜만에 왔는데요. 네, 네. 오랜만에 온 것이 전혀 낯설지 않도록.
0: 그렇죠.
1: 예, 너무나 훈훈한 네, 방송 와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0: 네, 목사님 얼마 만에 진짜 오신 건가요?
1: 네, 헤아릴 수 없네요.
0: 하지만 네. 마음만큼은 늘 극동방송과
1: 아이, 그럼요.
0: 함께하고 계시죠.
1: 네, 네. 아, 여기 오니까.

0: 보니까 뭐 반가운 얼굴도 보고
1: 네.
0: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우리 오늘 홈커밍 돼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귀향으로 돌아온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다시 우리 옥상에도 왠지 고향이 온것 같아.
0: 네.
1: 네. 그리고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도 한양 나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각뭐 영남권, 호남권 흩어져서는 모여는 봤지만 한 자리에 전국에 있는 방송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는 와, 정말 이거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0: 네, 이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광고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또 방송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아마 이 자리에 가면 완전 잔칫날, 우리 마치 명절날 예, 고향집 방문한 가족들이 서로 맛있는 거 먹고
1: 네.
0: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 아마 이날 그런 행사가 될 것으로
1: 맞습니다.
0: 기대합니다. 네.
1: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날짜는 물어보시더라고요.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0: 할렐루야, 네.
1: 미리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또 가시는 분들이 개인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 좀 이렇게 운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장거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방송사에서 저희가 버스를,
0: 아유, 너무
1: 네,
0: 좋네요.
1: 제공을 해드립니다.
0: 할렐루야,
1: 그래서
0: 네.
1: 같이 버스 타시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시는 그런
0: 네,
1: 일정이거든요.
0: 당연히 무료죠, 그죠?
1: 무료죠.
0: 버스가. 할렐루야. 네. 여기 또
1: 네.
0: 장소가 한양대학교잖아요. 네.
1: 맞습니다.
0: 너무 아름다운 캠퍼스. 네. 그래서 우리 한양나들이. 우리 좀 시골 사람들은, 예, 한양만 한번 가도 엄청나게 기대가
1: 네.
0: 되잖아요. 네. 가셔서 아름다운 우리 서울의 모습도 보시고, 한양대학교 캠퍼스도 한번 보시고,
1: 네.
0: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시면 저절로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지금 보니까 70으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2409번님도 70
0: 네.
1: 보내주셨고요. 4611번님도 70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0: 아유, 네.
1: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양 나들이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 선착순 저희가 70분. 왜냐면 버스가 그렇다고 너무 많이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저희가
0: 네.
1: 준비한 버스 수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의 선착순 70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마 이 버스 타고 서울까지 그래도 길이 막히면 한 3, 4시간 이상 가잖아요.
1: 네, 그렇죠.
0: 가는 시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간식 먹고
1: 네.
0: 또 누가 좀 한번 마이크 잡고
1: 잡고.
0: 네, 찬양도 좀 부르시고 네, 그렇게
1: 맞습니다.
0: 오가면 야, 극동방송 한 가족임을 아주 진하게 경험하는
1: 네.
0: 시간이 될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우리 3479번님, 김상훈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라고 하셨네요.
0: 할렐루야. 네.
1: 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주 오셔야 될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사실 목소리 좀 잠겨 있는데 또 이런 또 말씀드리니까 힘이 나네요.
1: 그러니까요. 우리 은혜로 다들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9507번님도 목사님
0: 네,
1: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셨어요.
0: 반갑습니다. 네.
1: 네, 감사합니다. 6581번님도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0: 네.
1: 반갑게 인사해주고
0: 아유,
1: 계시네요.
0: 또 자주 와야 되겠다 느낌 확 드는데요.
1: 자주 오세요, 목사님.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특별히 사랑이 뜰한 1, 2부 시간에서는 우리 포항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창사 70주년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한양 나들이로 준비했고요. 한양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한양이라 불렀지만 지금에도
0: 아,
1: 서울이잖아요.
0: 그럼요.
1: 네. 서울로 가는 나들이고요. 또 장소가 또 한양대학교 캠퍼스입니다.
0: 네.
1: 대운동장이기 때문에 서울과 또 한양대학교 같이 묶어서 저희가 한양 나들이라고 불러봤어요.
0: 네. 저는 이제 그 한양대학교 안에 또 한양병원이 있잖아요. 또 어쩌다 좀
1: 네네.
0: 신방 갈 일이 있어서 한양대병원을 한 번씩 가게 되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 한양대학교 참 캠퍼스가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을이잖아요. 그때
1: 네네.
0: 10월 17일이면,
1: 17일, 네.
0: 단풍이 불었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곳에 잠깐만 갔다 와도 엄청난 에너지를 받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가
1: 네네.
0: 됩니다.
1: 맞습니다. 제가 7시 김보석 PD가 진행을 들어봤더니 막 선물을 뿌리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제가 자극받았잖아요. 이 안방만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두 세트 4분. 네, 만두 세트를 우선은 4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크림도 있습니다.
0: 할렐루야. 네.
1: 선크림도 제가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날
1: 네.
0: 바르고 가시면 되겠네요.
1: 바르고 하시면 이거 협찬받은, 네,
0: 네.
1: 선크림입니다. 선물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 네, 저희가 총 8분을 추첨할 예정이고, 대신에 여러분들 그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70이라고 숫자를 입력하시면은 신청할 수 있는

0: 안내링크를 받으시거든요. 거기에 접수까지 하셔야지만 저희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70이라고 두 글자 또는 숫자로 70 남겨주시면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석할 건데요. 우리 포항극동 방송 자리에 함께하면 안 될까요? 9055번님.
1: 당연히 되죠.
0: 아, 이분은 미리 서울에 가
1: 아이,
0: 계신데요.
1: 그렇구나.
0: 내려오실
1: 네.
0: 때 같이 타고 오세요.
1: 할렐루야. 오셔서 또 포항에 또 구경도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지금 샵 9030 문자로 70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나중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0: 네.
1: 우리 보면 이렇게 서울에 어쩌다가 지인이 결혼식 가면
0: 네.
1: 저 이렇게 해서 버스를 빌려서 가잖아요. 네.
0: 맞아요.
1: 그래서 결혼식 행사도 보고 또차 타고 하면서 저희는 좀 잠깐 한번 일상에서만 벗어나도
0: 네.
1: 신선해지더라고요. 네.
0: 맞습니다.
1: 그날 또 바깥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여기 보면 행사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데
0: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1: 네.
0: 네.
1: 한양나들이 일단 당연히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면서요. 일단은 어린이들 많이 데려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를 위한 부스. 제가 이걸 유심히 봤는데요. 뭐
0: 네.
1: 벌룬 아트 존도 있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여기 보니까 놀이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0: 네.
1: 야, 여기 뭐 미끄럼틀 비롯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어,
1: 에어
0: 맞습니다.
1: 바운스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0: 네.
1: 네, 이런 것도 있고 케이푸드. 예.
0: 케이프드. 아.
1: 트럭존입니다. 와,
0: 네.
1: 여기 가면 예. 30가지 이상의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서
0: 네.
1: 네, 이날 가면 네, 우리 좀 체중 관리하면서
0: 드시고 또 뛰시면 돼요. 거기 또 우리가 또 먹을 거리, 놀 거리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드시고 놀 즐기시고 또 음악회까지 보실 수
1: 그러니까요. 여기
0: 있습니다.
1: 보니까 우리 유명한 추억의 하모니 세시봉.
0: 네.
1: 아,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0: 세시부. 그렇죠. 요즘에 또 핫하죠. 우리 왜그 무대를
1: 네.
0: 압도하는 디바 뮤지컬 배우 차지현 씨.
1: 네.
0: 네, 함께해 줍니다.
1: 야, 여기 한양대 노천극장 있잖아요. 거기서 열리는
0: 맞아요,
1: 행사입니다. 예.
0: 맞아요.
1: 아마 그날 하루 종일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0: 네.
1: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같아요.
0: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1: 네.
0: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가시는 분들은 뭐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다양한 놀이 부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재밌게 노시고요. 또 먹을 거리가 거의 막 30가지 이상 부스가 아마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떡볶이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1: 네. 이게 다
0: 네.
1: 무료인가요? 그건 제가. 무료는 아니겠죠?
0: 아, 여기는 이용을 하셔야
1: 아,
0: 될 겁니다.
1: 네. 근데 아직 비싸진 않을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아마 부스는 그냥 체험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먹거리는 아마 좀, 네,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1: 네.
0: 합니다.
1: 근데 이제 사실 저의 눈을 가장 띄게 만드는 것은 푸짐한 경품.
0: 맞아요, 목사님. 보셨네요?
1: 이게 장난 아닌데요.
0: 와.
1: 세탁기,
0: 네네.
1: 전기 자전거, 냉장고,
0: 네.
1: 노트북, 스마트폰. 우와.
0: 네.
1: 이거를 당일 이제 우리 추첨을 통해서
0: 네네.
1: 경품으로 주신다고 하네요. 와.
0: 맞습니다. 뭐, 물론 뭐 경품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물들을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 네.
0: 와, 이렇게 또 행운권 추첨까지 있으니까
1: 에.
0: 오셔서 또 선물들 받아가시면
1: 아마 이제
0: 좋겠네요.
1: 서울 극동방송에서 많이 준비해서 우리 할 테니까 이 경품
0: 네네.
1: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 우리 포항 경주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0: 많이 가셔서, 네, 경품 많이 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제가 대신 씨르르 갈게요.
0: 저희가 지금 이렇게 AI로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 브로셔를 또 만들어 봤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신청 방법이 있거든요.
1: 네.
0: 우리 예수님께서 딱그 택시가 버스 기사처럼 딱 이렇게 마중 나와 계세요.
1: 아.
0: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
1: 야, 이거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0: 그쵸?
1: 예수님이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셨어요.
0: 손에 딱 잡으려고 이제 빨리 타. 시간
1: 네.
0: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1: 이게
0: 계시네요.
1: 뒷장면이 뭔가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0: 네.
1: 예수님이 구조 자동차 빨리 타라고.
0: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타셔야 합니다. 저희가 선착순 70분만 모시고 있고요. 9055번님도 70 보내주셨습니다. 와,
1: 감사합니다.
0: 잘하셨고요. 네. 5130번님도 70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3395번님, 오늘도 극동방송 채널 고정시켜 놓고요. 방송 듣고 살아갑니다. 극동방송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1: 할렐루야.
0: 70 참석합니다 하셨어요.
1: 야, 이런 분들이 찐 애청자시다. 그죠?
0: 맞습니다. 아우, 너무 멋지시고요. 그냥 70이라는 두 글자만 봐도 와.

0: 아, 극동방송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3777번님, 극동방송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년 동안 복음의 소리를 전해주신 극동방송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귀한 방송 되길 기도합니다. 70주년 홈커밍데이 저희도 다 함께 가요 하셨어요.
1: 와,
0: 와,
1: 멋집니다. 네.
0: 네. 와, 이렇게 다들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가요라고 한번 외쳐주시니까 저희도 정말 힘이 나네요, 목사님.
1: 네, 아, 아니, 저는 사실 이게 토요일 날 서울에서 뭐 어떤 결혼식이 있다면
0: 네.
1: 정말 가까운 지인이 아니고서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더라도 저희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또 설교 준비하셔야
0: 그렇죠.
1: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 이 홈커밍 데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0: 네.
1: 야 우리 극동방송이 너무너무 사랑받는 것이구나 또 그만큼 우리
0: 맞아요.
1: 극동방송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0: 네.
1: 말하지 않아도
0: 네.
1: 이신전심 다 하시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여기 경품도 있지만, 우리 뜰 안에서 드리는 경품, 선물도 있으니까, 만두 세트,
1: 네.
0: 그리고 선크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1: 네,
0: 좋겠네요.
1: 8분 오늘 문자
0: 네.
1: 보내신 분들 저희 추첨해서 마지막에 선정해서 드립니다.
0: 네네.
1: 네, 팍팍 드립니다.
0: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70. 네. 홈커밍데이 우리 한양 나들이 같이 가실 분들은 70 숫자로 70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뭐 포항에서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딱 정해진 건 아직 아니지만 오전 한 8시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정이 되는 대로 네, 따로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8시 정도면 뭐 그렇게
0: 네,
1: 무리 가지 않게 준비해서
0: 괜찮죠.
1: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먹거리 부스로 가시면 돼요. 바로 맛있는 점심
1: 네.
0: 드시고, 그다음에 준비한 다양한 또 부스도 체험하시고, 이벤트 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동방송 70년의 역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요즘에는 보면은 그왜 QR코드만 찍어도 다 설명을
1: 아,
0: 해주잖아요.
1: 그럼요.
0: 목소리,
1: 요즘
0: 음성, 오디오로 다 설명을
1: 네,
0: 해주잖아요.
1: 웬만한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QR코드 딱 이렇게 해서
0: 맞아요.
1: 네.
0: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들고 가셔서 QR코드 그 찍으시고 우리 역사에 대한 소개도 들으시고요.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부스들도 많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라디오 생중계 부스가 있어요. 이날 특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디오로 또 생중계가 됩니다. 그 현장의 모습들이 그대로. 네. 그날 또 아마 그날 부스에 들어오셔서 특별 또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깜짝 이벤트로 또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나도 한번 방송 한번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즉석에서 아마 인터뷰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044번님 70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유, 새싹분이세요.
1: 아유,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2667번님께서는 네, 아이고, 지금 아마 또 차량 운행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가천권이 아닌 경상까지 지금 운행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신가 봐요.
1: 네.
0: 와.
1: 아, 전파가 좀 그까지 끊기지 않고 계속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아유, 애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날 오시면은 우리 피디들도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다 가다가 만나면은 또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네.
1: 보니까 이날 정인수 PD님 또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가죠. 네. 혹시
0: 네.
1: 압니까? 갈때 버스 옆자리에 또 앉을지.
0: 어머. 주님만 아시겠네, 진짜.
1: 네.
0: 제가 안내 뭐 그거죠? 그게 안내 요원인가요?
1: 네.
0: 네. 그 옛날에 그렇게 썼잖아요. 네. 뭐 오라이 하잖아요. 버스 오라이 하잖아요. 네.
1: 네. 네.
0: 안내 요원이었나? 네.
1: 절대 일본말이
0: 아니.
1: 아니었습니다.
0: 많이 추억의
1: 아유,
0: 멘트였습니다.
1: 네.
0: 네.
1: 아까 여기 예수님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타이 사진에도 보니까
0: 네.
1: 버스가 옛날 버스네 보니까.
0: 그러네요. 옛날 버스네요,
1: 네.
0: 진짜. 와, 추억의 버스입니다. 저희는 뭐 추억의 버스는 아니고, 네, 아주 안전한 버스로
1: 네.
0: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타세요. 네, 70, 숫자 7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878번님도 70 축하드립니다 라고 들어오셨고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슬로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0: 저희 두 아들에게도요, 극동방송으로 인해서 기적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감사와 축하드려요라고 7878번님
1: 아,
0: 보내주셨네요.
1: 맞습니다. 저게 우리 극동방송 시그니처 슬로건입니다.
0: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근데 이날 한양나들이 한번 가보세요. 정말 기적이 또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선착순 70분만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무료로 버스 제공 가능합니다.
1: 네.
0: 간식도 있고 기념품도 제공해드리고 무엇보다 또 오시면은요, 교회 또 목장 구역 단위로 아마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새가족 우리 그 식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새신자 가족들. 특별히 그분들에게 즐거운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0: 네.
1: 지금 사랑의 뜰안 하면서 70명 다 차지 않을까 지금 걱정인데요.
0: 많이들 해주세요. 모르죠. 또 안내양. 그래, 안내양.
1: 안내. 아. 네, 지금 두 분이나 문자로 안내야. 네.
0: 맞아, 버스 안내양. 아, 제가 안내 요원이라고 했던
1: 예전에 이제 그
0: 거네요. 아,
1: 버스비를 안내양이 대신
0: 받았어요.
1: 거뒀죠.
0: 걸었죠.
1: 네.
0: 맞아요.
1: 딱 맞을 것 같아,
0: 아.
1: 지금.
0: 제가 안내양해야 될까요? 대신 우리 버스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냥 타시면 돼요. 자, 이 시간에 또 우리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해주고 계시는 목사님 한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주 갈릴리교회 백명재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희 소나기를 통해서 또 방송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2: 네.
0: 아유, 이 시간도 우리 사랑의 뜰한 가족들 많이 방송 듣고 계시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2: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소나기를 통해서 많은 그 극동방송 애청자분들께서 또 전파 선교사님들께서
0: 네.
2: 많이들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아,
0: 감사합니다. 지금
1: 감사합니다.
0: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옆에 차를 잠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1: 네.
0: 전화 인터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빨리 인터뷰
2: 네네.
0: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는 지금 경주시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족이 있으시다고요?
2: 네, 우리
0: 네.
2: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손주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은 다 서울 있어요.
0: 아,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인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이번에 한양 나들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저도 가고 싶은데
0: 네.
2: 체력이 그 버스 안 그래도 옆에 있는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께
0: 네.
2: 그날 갈수 있으면 가라고 이제 그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시니까
0: 네.
2: 저는 이제 담임하니까 나는 밥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부담이 되는데 가라고 안 그래도 막 옆에서 권하고 또 우리
0: 옆에서
2: 애들한테도
0: 네.
2: 그저께 전화해가지고 가서 같이 동참하고 또뭐뭐뭐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나눌
0: 맞아요.
2: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페인팅 페이스도 뭐
0: 네네.
2: 어린이 부스도 있고 또
0: 네.
2: 뭐 먹거리도 있고
0: 네.
2: 제가 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 또 시간 좋은 시간 또 가족들하고 보내고 또 우리 손주도 맛있는 것도 먹고
0: 네.
2: 또 좋은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믿음의
0: 맞습니다.
2: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도
0: 네네.
2: 나누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지고 오느라고 그랬더니 딸이 아직 10월 17일이니까 이 달은 스케줄은 없는데
0: 네.
2: 그때 가능하면 가서 참석하기로 이렇게
0: 어.
2: 꼭 그냥 저기 포항 극동방송에서 애청자가 왔다고 그래서 다 적어라 내가 그래
0: 맞아요, 맞아요.
2: 네.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또 담임하고 계시고 또 밥도 이제 주일날 준비하시고 체력이 좀 약하시다 보니까 목사님은 참석이 어려우시지만 또 서울에 있는 따님과 또 손주들에게 꼭 가라고 이제 권면을 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잘하셨고요. 목사님 이 시간 우리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 이번에 한양나들이 네,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한번 권면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2: 아, 네. 아,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70주년, 또 장사 7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극동방송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0: 역사 사진 보셨죠?
2: 예, 역사
0: 네.
2: 사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맞아요.
2: 예, 아, 이렇게 극동방송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왔구나.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은혜도 되고 그랬어요.
0: 네.
2: 그 현장에 가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은혜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0: 아멘, 아멘.
2: 또 버스도 또 무료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지금 한 분한테

0: 그냥 또 키워다 주니까, 예, 또 많은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하고,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갔으면 진짜 좋겠어요.
1: 맞아요, 네.
0: 예.
1: 어휴, 뭐, 우리 목사님께서 뭐 다 잘 알고 계세요.
0: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예, 힘을 보태시고, 예,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국동 방송이 더 힘을 얻고 그래서
1: 네, 아멘.
0: 그래서 세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아름다운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1: 아멘.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이 되고요. 목사님, 우리 또 서울에 있는 따님과 또 주변에 또 우리 뭐 경주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오늘처럼 많이 홍보대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경주 갈릴리 교회 백명정 목사님이셨어요. 네.
2: 네. 마음, 우리 극동방송의 하트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1: 맞습니다. 정말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많이 섬기시는 분이세요.
2: 네.
1: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그 전도 대상자 분들을 모시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2: 네. 네. 사실 이제 교회에서 모이면 당연히 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니까 아주 분위기가 훈훈한데 이렇게 학교를 빌려서
1: 네.
2: 거기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먹어도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우리 명절 때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잖아요.
1: 네네.
2: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홈커밍 데이.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10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이날 한양 나들이 저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70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70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응원합니다. 라고 3479번님 보내주셨고요. 1072번님은 아이고 저는 아쉽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극동방송 파이팅 하시면서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9129번님 70 축하해요 라고 들으셨어요.
2: 네.
1: 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왠지 가야 될 것 같다. 누군가 그러더라고. 이거 70주년이면은 이거 나중에 또 한 70년 뒤에 오나요? 하시는데.
2: 이게 70이라는 네.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1: 맞아요.
2: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완전히 희년 중에 최고 희년의 의미로
1: 네.
2: 다가온 것처럼. 예, 극동방송이 70년간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섬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 네.
2: 야, 이게 정말 그냥 쓸 수 있는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이 아 70주년이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날만큼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마음껏 또 즐길 수 있고 더 감사로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 나들입니다.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숫자 70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70분 모시고요. 무료 버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70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커밍데이 여러분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네, 어우, 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이 여기 다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1: 네네.
2: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1: 네. 이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2: 네. 가정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는데요. 너무 열심히 예수님 네. 섬기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네, 또 여기는 또 학교 선생님이고 하신데 열심을 다해서 네, 주님 섬겨서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분들입니다.
1: 네, 네. 아니 그렇게 참 교회 나오신 지 한 1년 그죠? 네. 받게 되지 않았는데도 열심으로 섬기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2: 네.
1: 아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옆에서 보시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2: 네, 아주 뿌듯합니다.
1: 자, 이분 지금 전화 연결해서 궁금해 네.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심재형 성도님이십니다. 전화 한번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0: 우리 지금 모르세요. 우리 심지영 선도님은 오늘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 모르시거든요. 인사 한번
1: 아유,
0: 나누시죠.
1: 네, 아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일 텐데, 또 이렇게 잠깐 전화 통화됐네. 감사해요.
2: 아이고, 방송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심지영 선도님, 교회 나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2: 아, 예,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0: 와.
1: 네, 우리 아내 되는 자매님이 먼저 신앙생활하고, 형제님은 이제 아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차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붙들려 와서 예수 믿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셨고 온 가족에게 다 주님 섬기게 되었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아마 우리 심재영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저희 극동방송 들으시고 홍콩인대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2: 아, 예, 제가 평소에 장거리 출퇴근하면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참큰 은혜와 위로를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 축제 현장에 직접 가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박수
1: 그래, 형제님이 지금 직장이 안동에서
0: 아,
1: 그 포항에
0: 그래요?
1: 왔다 출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동방송 아마 프로그램 다 깨고 있을걸요.
0: 와, 아니, 안동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세요?
2: 아, 예, 뭐, 처음엔 힘들었는데, 뭐,
0: 네.
2: 지금은 주님 은혜로,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와, 주님 은혜로.
1: 네.
0: 와, 진짜. 아니, 그럼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면 차량에서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겠어요?
2: 예,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예.
0: 네. 어떤 방송이 또 그렇게 좋으세요?
2: 아, 뭐, 일단은 뭐, 선택과 여지 없이 7시에 이제 살 좋아 듣게 되고,
0: 어,
2: 예,
0: 네네.
2: 일어나면, 예, 복음 말씀 듣고 있습니다.
0: 어떻게 사랑의
1: 아.
0: 뜰은 못 들으시겠어요? 그죠?
1: 그때
2: 뭐, 노력해
1: 이제
2: 보겠습니다.
1: 출근해서 일할 텐데. 네.
0: 그래요. 농담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홍콩인데 가족이 함께 가기로 신청을 해 주셨는데, 좀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
2: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로만 듣던 뭐 혼자 듣던 은혜를 이제 전국의 여러 성도님들과 방송 가족분들과 같이 만나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무척 큽니다.
0: 와.
1: 아니 우리 포항 극동방송에 한번 게스트로 한번 불러야 될것
0: 모셔야
1: 같아.
0: 되겠네요, 진짜.
2: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0: 항상.
1: 네.
0: 와, 아니, 목사님보다 더.
1: 아니 이분이
0: 네.
1: 얼굴은 상남자 스타일인데
0: 네.
1: 굉장히 위트가 있는
0: 아,
1: 분이세요.
0: 그러시네요, 진짜. 나중에는 한번 그 교회 그 레크레이션도 하지 않으실까?
1: 아, 네, 할렐루야.
0: 와, 우리 심재영 성도 제가 이름 기억해 둘게요, 성도님.
2: 네. 아, 예.
0: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10월 17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에 또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버스가 없어서 좀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극동방송을 안내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알겠습니다.
0: 혹시 우리 뭐 목사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2: 저는 뭐 목사님과 예 시간 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
0: 네.
2: 김창호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1: 와, 감동인데요.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우실 것 같으세요, 지금.
1: 네, 아 우리
0: 네.
1: 심지영 성도님처럼 이렇게 예수님 정말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분 보면 예, 목회에 그냥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0: 아멘.
1: 감사해요.
0: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저희 10월 17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0: 이게 바쁘신데 사실 근무
1: 네.
0: 중이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됐어요.
1: 네.
0: 방송을 약간 좀 즐기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운전을 이렇게
0: 네.
1: 이번에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이제 안동에서 생활하기도 하는데 많이 출퇴근하면서
0: 네.
1: 자연스럽게 극동방송 설교 찬양 항상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0: 사실 참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이
1: 아,
0: 맞네요.
1: 그럼요.
0: 네. 안동이 꽤 멀거든요, 포항에.
1: 네.
0: 네.
1: 이분은 찬양을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이 예를 들어 순서에 어떤 찬양이 들어가면
0: 네.
1: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미리 유튜브에서 찬양을 찾아서 들어보고 그렇게 예배 오셨대요. 네. 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0: 감동이네요, 진짜. 네. 아유, 목사님이 진짜 이 성도분들, 새신자분들 뵐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구나.

0: 라는 거 깨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하시네요. 심재영 형제님, 신앙생활 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좋은 교회와 목사님 만나셔서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드려요라고요. 보내
1: 네, 3, 4,
0: 주셨습니다.
1: 7,

0: 다 초대하시고 우리 뭐 선교사님들 좀 해외에 계시면 그날 좀 티켓팅도 좀 해드려가지고 좀 다 오시게 하고 또 그러면서 혹시 신앙생활 좀 중단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추억의 그런 것들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좀 준비해서 오셔서 또 그러면 또 믿음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아 이분들을 모시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장도 좋을 것 같고요. 구역 단위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새가족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심지영 성도님처럼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께 아 극동방송 이런 방송이구나 한번 좀 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역사 70년이란 역사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함께 많이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승합차로 한 2세대 가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개인 차량으로 가족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버스가 마련되면은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70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개인이 가실 건지 버스로 이용하실 건지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장 버튼의 9030번으로 숫자 70, 70주년입니다. 70 남겨주시면은요. 한양 나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네, 안내 링크,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나들이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리기 때문에 좀 이름을 한양 나들이 네. 정말 서울 구경입니다. 무료 버스 제공되니까요. 선착순 70명에게 네, 저희가 왕복 교통편을 제공해 드리고요. 간식, 기념품 네, 준비되면서요.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네네. 뭐 벌룬 아트존, 예,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또 놀이 시설이 에어 바운스 같은 것들이 설치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타보고 싶네요. 그리고 예, 케이푸드, 푸드 트럭 존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 30가지 이상의 음식 부스가 운영되어서요. 아마 이날 우리 입이 호강하는 날이 네,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한양대 노촌 극장에서 축하 음악회가 열립니다.
1: 네.
0: 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세시봉 네, 다 출연하시죠. 우리 조용남, 윤영주, 네, 임채안이죠. 네, 오셔서 공연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 예, 차지현 씨 예, 그리고 콘서트도 준비되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1: 아, 네네.
0: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은 뭐 전 세계적입니다.
1: 맞습니다. 네. 네네.
0: 저는 이렇게 미주 이런 데서 공연하는 거 볼 때마다 정말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감동. 제 친한 목사님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데 한번 자기 교회에서 공연할 때 그때 김장 목사님 오셨는데
1: 네네.
0: 엄청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현장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저희 포항에서도 3년 전이었죠. 나라사랑축제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었잖아요.
0: 네.
1: 그때 한 3천여 명이 모이셨는데 다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어요.
0: 그럼요. 네.
1: 그 감동이 고스란히 또 이번에 10월 17일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새가족 구역 식구들과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경품 추천도 있습니다.
1: 요 꼭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0: 네, 네, 세탁기, 전기 자전거, 냉장고, 노트북, 스마트폰. 자, 우리 그날 상품 약간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야, 우리 포항, 경주 여기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포항, 경주, 영천, 영덕까지 또 네. 울릉도에서도 가실 수 있습니다.
0: 할렐루야. 네. 네.
1: 많이들 참여하셔서 선물들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극동방송의 역사, 70년이라는 역사가 이렇게 흘렀구나. 눈을 한번 보시고 같이 또 찬양 음악회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사실 오면서 나는 포항 극동방송 언제부터 왔었나?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1: 네네.
0: 저도 2005년부터 방송 설교하면서 방송 진행을 했더라고요.
1: 네네.
0: 20년이 넘었죠.
1: 넘었네요.
0: 우리 정인수 우리 PD님 네. 부장님이시잖아요.
1: 네네.
0: 사원일 때부터. 근데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극동방송 한결 같아요.
1: 네네.
0: 변하지 않는 복음방송.
1: 맞습니다.
0: 예, 주님을 향한 열정. 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해왔고
1: 네.
0: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 지금 우리 울릉도 우리 96.7로 지금 방송

0: 방송이 되잖아요. 와,
1: 네.
0: 지금 바다에서 FM 라디오를 열면 방송이 나옵니다.
1: 네.
0: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1: 아멘, 아멘.
0: 이 한결같은 은혜가 저는 이제 20년 조금 직접 봤지만,
1: 네네.
0: 네, 이 70년의 역사, 예, 정말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특히 우리가 상업 광고하지 않고 정말 성도님들의 그 작은 헌금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극동방송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이 70년의 역사 현장 함께 하시면서 이날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도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으실 거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오세요.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선착순 저희가 70분을 모실 예정이고요. 무료 버스 제공됩니다. 네,
0: 아니
1: 함께
0: 근데 어떤 분이 문자 1등이 자동차래요. 맞나 이거?
1: 저도 살짝 들은 것 같은데
0: 아 그래 이거 정확하진
1: 확실하지가 않아서
0: 않습니다.
1: 제가 말씀을
0: 네.
1: 못 드렸는데
0: 만약에 혹시 자동차 경품 나오면 오실 때 그거 타고 오시면 되겠네.
1: 어느 지사에서 아마 소문이 난것
0: 아,
1: 같은데 제가 한번
0: 그래요?
1: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70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선착순 7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7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목사님과 인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0: 네.
1: 빠르죠?
0: 아유, 그러니까 제가 좀더 있다 가야 될것 같아요.
1: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0: 네, 이렇게 반가운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늘
1: 아멘.
0: 감사함으로 또 찬송으로 우리 극동방송 함께 하면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오늘 사랑의 뜰한 1, 2부 시간에서는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장사 70주년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한양 나들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0시 2부 시간에서는 김철한 집사님, 권민혜 집사님과 함께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포항 새생명교회 김창우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 70으로 같이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숫자 70 보내주시면은요. 한양 나들을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안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두 4분 그리고 선크림 4분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또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은혜로다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르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재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3일째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동행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수양이 숯불이 숲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땅 이름을 요아이래. 여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 말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빛들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서 앞으로 아브라함한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저는 울릉 양문교회 건축할 때, 땅을 살 때, 제가 은퇴로 붙는 적금을 다 깨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은 저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땅을 150평 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마 통과된 것이 아닌가, 시험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큰 복을 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합동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길 음악 선교단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오늘들은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2부에서도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한양 나들이로 함께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그동안 함께 오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양 나들이를 준비했는데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한양 나들이. 포항에서 함께 출발해 서울 한양대학교로 갑니다. 가족과 교회 성도님들 또 가을날의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70명을 접수받을 예정이고요. 포항, 경주 등에서 버스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0주년 기념 선물로 티셔츠, 모자, 간식 등 푸짐한 선물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숫자 70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해 줄두분 모셨는데요. 포항침례교회 김철한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완전
0: 아니 그
1: 반갑습니다.
0: 톤이며 왜 연습하셨어요? 둘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찬송가 교실로 인사하다가
1: 네.
0: 오늘 좀 특집 방송을 준비했어요. 한양 나들이.
1: 네.
0: 한양으로 갑시다.
2: 좋네요.
0: 네, 괜찮으시죠?
1: 네, 너무 좋아요.
0: 네. 1부 시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70으로 신청들 해주셨거든요.
1: 네.
0: 오늘 2부 시간에서는 또 저희가 또 찬양을 부르면서 미리

0: 좀 추석을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약 나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천아 집사님 방송 들으시면서 오셨다면서요?
1: 네네.
0: 네, 어떠셨어요? 딱 들으십니까? 아, 이런 분위기구나.
1: 시간이 맞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네네. 맞아요.
1: 재밌겠다.
0: 재밌겠다.
1: 선물도 많이 주시대요.
0: 맞아요. 아까 그 전화 통화하신 분 들으셨어요? 새생명
1: 그것까지
0: 교육을?
1: 못
0: 못
1: 들었습니다.
0: 들으셨어요? 이분이 교육에 나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어.
2: 네.
0: 근데 이번에 그 홍콩인대에 신청을 하셨는데
2: 네.
0: 문자를 보냈어요. 3631번님이시거든요.
2: 네.
0: 심재영님.
1: 네.
0: 전화 인터뷰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해서 빠트린 게 있어서 길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혹시 청취자분들께 축제 참가를 권면하는 말에 대한 요청을 하실까봐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대신 문자로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세요. 마침 지난주에 저희 새생명교회 김창우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듯이 이번 홍콩인대 축제 자리도 우리가 주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서울까지 거리는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함께 참여하셔서 방송사에서 준비한 많은 선물도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선물을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없을 70주년 복된 잔치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2: 와, 박수!
0: 와, 이 멘트를 준비해
2: 야,
0: 놓으셨대요.
2: 대단하시네요,
0: 근데 제가
2: 정말.
0: 시간상 질문 안 드렸거든요.
2: 네.
0: 좀 아쉬우셨던 거야.
2: 아.
0: 제가 잘 전달이 됐나
2: 네,
0: 모르겠습니다. 와.
2: 와.
1: 글을 잘 쓰신다, 그죠?
0: 그렇죠. 이분이 안동에서 포항 출퇴근을 하신대요. 교육
2: 세상에.
0: 공무원이라고 하시네요. 네. 근데 아내 따라서 그냥 아내 교회 태워주면서 교회 마당에 있으셨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오셔서
2: 와.
0: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2: 너무 귀하시다.
0: 11조 헌금도 얼마 전에
2: 세상에.
0: 하셨대요. 너무 진짜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 네.
0: 방송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심지영 성도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 삭개오 얘기하셨잖아요.
2: 네.
0: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맞이하려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2: 네.
0: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 역시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반드시 또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0: 우리 권 집사님 오늘 출첵 제시어 아세요? 출첵 들어올 때?
2: 오늘 출첵 제시어가 뭘까요?
0: 숫자.
2: 숫자 70?
0: 70.
2: 네, 70입니다.
0: 우리 나이는 70은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0: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이고요. 70입니다. 70은 대신에 이번 한양 나들이 같이 가실 분들, 제가 버스를 준비를 했어요. 버스
2: 네.
0: 대절해서 같이 모시고 올라갈 예정이니까
2: 네.
0: 70분을 저희가 무료 버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2: 와.
0: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70
2: 네.
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빨리
0: 네.
2: 신청하셔야 되겠는데요.
0: 빨리 해야 돼요.
2: 선착순이니까.
0: 선착순이에요.
2: 네.
0: 마감될 수도 있어요.
2: 그럼요, 그럼요.
0: 네네. 빨리들 숫자 70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숫자 70 보내주시면은 한양 나들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두분 안녕하세요. 추석을 맞아 행복한 명절 되세요라고요. 유가나 81번님께서도 반갑게 인사
2: 네,
0: 나눠주셨네요.
2: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인 모레면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2: 네.
0: 어떠세요? 좀 분주하신가요? 두 분은?
1: 조금 그런 것 같아요.
0: 아, 분주하세요?
1: 밖에 차도 좀 밀리대요, 이제.
0: 이제는
2: 아, 그래요?
0: 그렇죠.
2: 벌써?
1: 오늘도 그렇고.
0: 오늘이 경주 장날이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네,
1: 차가 좀 많대.
0: 2일 5일이거든요. 오가 2일 7일이죠. 5일장이니까.
2: 네네.
0: 오늘이 22일이잖아요.
2: 네.
0: 오늘이 장날이죠.
2: 아,
0: 네.
2: 분주하겠다, 정말, 그죠?
0: 분주하더라고요. 제가
2: 네.
0: 교회를
1: 그쵸.
0: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저희는 거기를 중앙시장이 있고 거기가 윗시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릴 때는 거의 아래시장, 윗시장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1: 큰데요, 거기.
0: 커요. 그 윗시장을 지나가는데 예전에 그 경주역 있었던 자리 있죠.
1: 네네네.
2: 아, 네.
0: 할머니들이 그 옆에 쫙 나오셔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싸우셨더라고요. 명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1: 대목이다, 그죠?
2: 그러니까
0: 대목이죠.
2: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죽도시장도 엄청 붐볐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네.
0: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또 추석 특집 방송, 저희가 전국에서도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아침 7시.

0: 7시부터 저녁 거의 한 8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고향 가시는 분들 극동버스 들으시면서 즐겁게 풍성한 또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풍성한 또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양나들이 같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1: 네.
0: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1부 시간에 많은 분들 70 보내주셨거든요. 2부
1: 네.
0: 시간에서도 한70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언제 들어도 정겨운 집사님의 사투리.
2: 저 말인가요?
0: 저 말인가요?
2: 저 완전히
1: 저
2: 표준어스네요.
1: 말인가요? 누구
0: 저
1: 말씀하시는 건가요?
0: 말인가요?
2: 저는 아닌데.
1: 저는 표준어 쓰고 있는데.
0: 다 사투리입니다.
2: 제일로가.
0: 정겹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가위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커밍데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1: 네.
0: 권민혜 씨 한번 보셨죠?
1: 아, 네.
0: 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1: 너무 많은 걸 준비하셨더라고요. 일단은 홈커밍 데이가 우리 날짜가 10월 17일이잖아요.
0: 맞아요.
1: 토요일이고, 네. 9시 30분부터 7시까지
0: 네.
1: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이랑 노천극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정말 70주년을 맞이해서 엄청 많이 준비를 한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벤트 존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부스도 있고 그래서 풍선아트랑 페이스페인팅 그리고 에어바운스 놀이 부스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푸드랑 푸드트럭 존도 있어서 맛있는 먹거리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 차지현님 그다음에 세시봉 그다음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0: 그렇죠.
1: 그래서 멋진 무대를 공연을 그 가을밤에 기뻐하는 가을밤에 공연을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뭐가요?
1: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요. 푸짐한 경품. 네,
0: 맞아요.
1: 세탁기, 전기자전거, 냉장고, 노트북, 스마트폰. 저는
2: 와.
1: 노트북이 필요한데. 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서 가시면 무조건 득템이 아닐까. 네. 선물 받아
0: 맞습니다.
1: 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0: 1636번님 70
1: 아,
0: 보내셨어요.
1: 역시
0: 네네, 가시면
1: 짝짝짝짝.
0: 됩니다. 70 숫자를 보내시면은 신청 링크가 갈 거예요. 클릭을
1: 네.
0: 하셔서 이름과 또몇 분이 같이 가실 건지, 개인으로 가실 건지, 방송자 버스를 이용을 하실 건지 체크를 하시면은 저희가 또 개별로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요, 네 분께는 만두 세트, 또네
1: 네.
0: 분께는 선크림을 드리고
1: 오늘 선물도
0: 있거든요.
1: 너무 푸짐하네요.
0: 네,
1: 와.
0: 대신에 70 숫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등록을 하셔야 돼요.
1: 아하.
0: 등록을 해 제출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1: 네.
0: 저희가 개별로 연락을 드리도록
1: 와.
0: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거기 윗시장을 이제 성동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1: 아.
0: 아래는 중앙시장. 네.
1: 네.
0: 경주 성동시장입니다. 저도 경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요. 성동시장 늘 지나다녔거든요. 강동에서 기차 타고 경주역에 내려서 경주여고까지
1: 와.
0: 걸어가고요. 친구들과 힘들지 않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17일 계획이 있어서 좀 아쉽네. 아쉽지만 두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1: 네.
0: 그래요. 이렇게 또 성동시장 분위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더니 마침 또 아시고
1: 네.
0: 남겨주셨습니다. 추억의 장소죠. 네. 1072원님도 아 사투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1: 표준어라니까 표준어.
0: 우리
1: 포항 표준어.
0: 4540번님 누군가 했더니 형제 집사님이요.
1: 아, 형제
0: 우리 김선한
1: 집사님.
0: 집사님
1: 네.
0: 저의 형제 집사님 사투리 정겨워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숫자 70으로 여러분들 한양 나들이 한양이라 그럼 우리가 옛날에 서울을 한양이라 불렀고
1: 네.
0: 장소가 또 한양대학교에서
1: 아, 맞아요.
0: 열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양 나들이 같이 가실 분들 한양이 아니라 숫자 70으로
1: 네.
0: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숫자 70 보내주시면은요. 선착순 아니고요.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만두 4분, 선크림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버스 이용은 선착순 저희가 70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버스가 좀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네. 70분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7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70 보내주세요.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또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저희 70주년 기념 준비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광현 부사장님과 우리 홍성영 PD가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1: 네.
0: 현재 홍코민 대회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내용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사전에 미리 인터뷰를 담아봤습니다.
1: 아.
0: 네, 우리 준비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광현 부사장님 인터뷰 우리 홍성영 PD 진행으로 들어보시죠.
2: 네, 창사 70주년 준비팀장이신 박광현 부사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3: 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요. 이 홈커밍 데이가 어떤 자리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우리 포항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참 멋진 가을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
2: 맞습니다.
3: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멋진 가을처럼 풍성하게 넘치길 소망하고요. 오는 10월 17일에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홈커밍 데이가 만들어집니다. 70주년 기념으로 마련되는데요. 저희 방송사가 이전에도 홈커밍 데이를 해본 적은 없어요.
2: 네.
3: 그런데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홈커밍 데이라는 것은 홈커밍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있던 가족들이 한 집에 모이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각각 모든 지사에 있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방송 가족들, 운영위원들, 또 전파 선교사님들, 어린이 합창단이 한 곳에 모여서 7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어르신들도 70년이 되면 칠순잔치 하잖아요. 그런
2: 그렇죠.
3: 것처럼 잔치 자리로 만들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이면서 예배인 자리가 되는 거죠.
2: 아, 네, 부사장님. 이 70주년이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잔치인 거군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네, 우리
3: 네.
2: 애청자분들이면 꼭이 자리에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3: 네.
2: 네, 부사장님. 지금 창사 70주년 준비 팀장님이세요.
3: 네.
2: 홈커밍 데이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계시는데요. 부사장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계신 순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도 기대된다.
3: 네.
2: 네, 하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우리 홍 PD는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3: 네.
2: 네, 굉장히 기대되는 게 실시간 라디오 부스를 저희가 생중계로 볼
3: 아,
2: 수 있다는 게
3: 맞습니다. 맞습니다.
2: 네, 있다고
3: 네.
2: 하더라고요.
3: 10시간 라디오쇼라고 그래서요.
2: 네.
3: 10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요.
2: 네.
3: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극동방송이 왜 세워졌는가에 대한 본래적 질문으로 좀 돌아가게 돼요. 뭐냐면 극동방송은 70년 전에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2: 네.
3: 한국 전쟁이 막 끝난 1954년에 허가를 받고 1956년에 개국을 하셨어요.
2: 네.
3: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방송입니다.
2: 맞습니다.
3: 왜냐하면 라디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전도의 도구가 됐던 거죠.
2: 네.
3: 그래서 극동방송은 한국 땅에 세워진 세 번째 방송사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보다 굉장히 먼저 생겼죠.
2: 네.
3: 그리고 한국 땅에서 해외에 있는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방송한 첫 번째 방송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그처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방송사가 극동방송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이런 극동방송의 전체적인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기적의 은혜들을 맛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적 의미.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실 때꼭좀안 믿는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십시오. 뭐 요즘 시대에 서울 구경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함께 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하시면 좋은 초청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오시면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네. 부사장님.

0: 너무 좋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랑 함께 가자는 그런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서울 한양 나들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한양대학으로 가는
1: 네,
0: 나들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요. 주말에 저희가 이 홈커밍 데이가 시작되죠. 10월 17일 토요일인데 주말엔 또 가족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부사장님 혹시 어린 자녀들과 같이 동행해도 이 자리 좋을까요?
1: 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대형 에어바운스가 있고요. 뭐 트램플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바이킹? 네, 이런 놀이기구들도 있고요.
0: 바이킹이요.
1: 네, 히즈쇼라고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네,
0: 유명하죠.
1: 히즈쇼 프로그램도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들을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아트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마련되고요. 다양한 먹을거리도 있고 또 오시면 아이들과 함께 방송의 역사와 극동방송, 복음 방송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이루신 해외 선교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전시관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있는데 음악회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이 또 출연을 해서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한 700여 명 되잖아요. 그런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까지도 한 세트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지금 굉장히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많고요. 볼거리도 많은데 어디서 열린다고요, 부사장님?
1: 네. 한양대학교가 서울 캠퍼스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성동구에 있는데요. 서울 성동구에는 한양대학교 캠퍼스 대운동장과 또 노천극장 일원에서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는데요. 다 참석 안 하셔도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대에 오셔서 그 시간에만 참석하셔도 모든 프로그램을 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참 좋습니다. 이렇게 10시부터 7시, 저녁 7시까지 진행되는 홈커밍 데이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부사장님, 그런데요. 저희가 또 포항이잖아요.
1: 네.
0: 포항 또 경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리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럼에도 이렇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꼭 함께 해야 될것 같은데, 이 홈커밍 데이만의 특별한 매력을 꼽아주세요.
1: 네. 사실 어떤 행사를 참석하면 뭐이 시간대는 이걸 하고 이 시간대는 이걸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못 본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프로그램을 못 보고 다시 포항이나 경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상설 전시를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어떤 프로그램도 다 즐기실 수가 있어요. 관람하실 수가 있고 음식도 풍부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간이나 거리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가능하신 시간대에 오시면 됩니다. 10시에 오셔도 되고요. 오후 12시에 오셔도 되고 2시에 오셔도 되고 또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3시 이후에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극동방송이라는 대한민국 세 번째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서 최초의 대외방송 해외로 방송으로 복음을 송출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체험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겐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부사장님. 또 기독교 방송하면 극동방송 아니겠습니까?
1: 네.
0: 네, 우리 홈커밍 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행사가 그냥 먹고 즐기고 웃고 이런 행사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0: 복음이 전해지는
1: 네,
0: 행사길.
1: 그래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복음을 잘 몰랐다든지 또는 제 헌신과 결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거듭나기 원하시는 분들, 사역자가 꼭만 나가야만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에 선하게 동역하는 사역자로 재결신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0: 화창한 일기입니다.
1: 화창한
0: 그래서,
1: 일기,
0: 네.
1: 너무 중요하죠,
0: 그래서
1: 날씨.
0: 화창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실 수 있고, 또 포항이나 경주에서 오신 분들은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오가는 길 안전하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 청취자분들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사장님, 분주한 가운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0: 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0: 네.
2: 네, 70주년 기념 준비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광현 부사장님과 우리 홍성윤 PD의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
3: 네.
2: 어떠셨어요, 우리 고민의 집사님?
3: 엄청 가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2: 그렇죠. 너무 가고 싶다는 생각이
3: 네.
2: 드시죠? 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3: 그러네요.
2: 바이킹도 있대요.
3: 네. 어른은 탈수 없는 바이킹인 거죠?
2: 오, 바이킹도 히스쇼도 준비가 되어
3: 네.
2: 있고, 와. 정말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좀 늦게 왔기 때문에 못 본다, 못 한다, 이게 아니라
3: 네.
2: 본인들이 오실 가능한 시간대에
3: 그럼요.
2: 오시면은 언제나 즐길 수 있다고
3: 네.
2: 하니까요. 너무 시간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 네.
2: 이 시간 70입니다. 어머, 우리 7170번님도 70으로 보내주셨어요.
3: 네.
2: 감사합니다. 번호가 70으로 끝나세요, 이번에.
3: 역시.
2: 그렇죠. 피디님이 경주에서 학교를 다니셨군요. 반가워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4: 좋겠네요.
2: 다행히 저는 사투리가 안
3: 아,
2: 느껴졌다는 거죠.
3: 네.
2: 저 경주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170번님. 네, 우리 또 홈커밍데이, 네, 한양 나들이에서
3: 네.
2: 뵀으면 좋겠습니다. 또
3: 꼭
2: 반갑게 인사
3: 뵙겠습니다.
2: 나눠주세요.
3: 네.
2: 네. 자, 이 시간 저희가 또 사실 화요일마다 찬송가 교실이잖아요.
3: 맞아요.
2: 찬양을 안 부를 수가
3: 그럼요,
2: 없어요.
3: 그럼요.
2: 오늘 준비한 찬양이 좀
4: 예,
2: 있으시죠?
4: 그럴까요?
2: 네.
4: 갑자기 준비했어요. 진짜예요.
2: 어떤 곡인가요?
4: 원래 어제 연습 좀 하려고 했는데
2: 네. 곡 소개부터 한번
4: 시차에
2: 해주세요.
4: 바빠가지고
3: 연습을
4: 너는
3: 못했어요.
4: 꽃이야.
2: 너는 꽃이야. 이 찬양은 뭐온 세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4: 맞아요.
2: 찬양이죠. 네네.
4: 방송 듣는 분들 같이 불러요.
2: 좋습니다.
4: 한번.

0: 와 잘하신다 그죠?
1: 와 진짜 목소리 너무 어울려요.
0: 김철이 많이 늘었다.
2: 진짜 아, 역시 두 분 덕분입니다.
1: 상큼 발랄.
2: 그럼요. 이 찬성가 귀들 덕분입니다.
1: 근데 여기 가사에 보니까 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라고 있잖아요.
0: 네.
1: 여기서 나 느꼈잖아요. 한양 나들이.
2: 아 그럼요.
1: 나의 손을 잡고 또 옆에 있는 손을 잡고 같이 가셔야 돼요.
2: 그럼요. 한양
1: 같이 나들이. 한양 나들을.
2: 그럼요.
1: 같이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1: 어머 우리 권 집사님 목소리가 이 곡에 딱이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2: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도요 우리 한양나들이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아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먼저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3: 네, 저는 포항동부교회 조성희 권사예요.
1: 어, 포항동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성희 권사님.
3: 네네.
1: 어, 반갑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께서는 사전에 이거 홈커밍데이 미리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3: 네.
1: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3: 아, 네. 어, 그동안

0: 동안에 저와 가까운 친구가 지인인데요.
1: 네.
0: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주위에 뭐 친척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여서 그게 벽이 되어서 제 마음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있거든요.
1: 네네.
0: 네,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거 신청부터 했는데.
1: 네. 잘하셨어요, 권사님.
0: 잘 모르겠어요.
1: 잘하셨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앞에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70주년 기념 준비팀장이신 박광현 부사장님 인터뷰 들으셨어요?
0: 네, 들었어요.
1: 들으셨죠? 들으시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정 정말 잘하셨고요. 이렇게 신앙에 좀 낙심이 되셔서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 손 꼭 붙잡으시고 이번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한양 나들이 같이 가자라고 같이 또 초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0: 네, 네. 몇 년 전에
1: 네.
0: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그 50주년
1: 네네.
0: 우리 포항에서 서울로 갔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게 참석을 했었거든요.
1: 그러셨어요.
0: 네, 예, 버스에서 내렸을 때
1: 네.
0: 올림픽 경기장 그 도움에서 찬양님 전부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1: 네.
0: 찬양 음악이 밖에서 듣는데 천상의 소리가 그게
1: 천상의 소리
0: 이번에도 또 같이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했거든요.
1: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빌리그램 전도대회 때도 다녀오셨고
2: 네.
1: 그리고 이번에 또 홈커밍데이도 그 전도대상자분과 꼭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그분을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공사님.
2: 맞아요.
1: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믿고요. 그날 다녀오셔서 이분이 새롭게 다시 또 교회 나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0: 그걸 바래요.
1: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네. 아직 그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잘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한번 본면의 말씀 한번 초대해 말씀 해 주세요.
0: 네, 제 주위에는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그 장거리를 못 간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네, 네.
0: 그런데 가보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1: 아멘.
0: 기대하시고 가셔도 자신은 참 좋을 것 같아요.
1: 아멘, 아멘. 저희도 네. 편안한 버스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 타시고.
0: 버스예요?
1: 네네, 편안한 버스도 준비했으니까 네. 버스 이용하실 분들,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버스 타시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권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1: 네네.
0: 감사합니다.
1: 아유, 오늘도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네 10월 17일 날 뵙겠습니다. 네. 네, 우리 포항 동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성희 권사님이신데,
2: 네.
1: 빌리그램 전도대회도 다녀오셨고,
2: 네.
1: 이번에도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네.
2: 네. 네
1: 그 권사님들이 허리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2: 네.
1: 그런 분들도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고.
2: 네.
1: 네.
2: 너무 좋죠.
1: 네네. 네. 버스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손 잡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70, 지금 선착순 70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으로 숫자 70 남겨주시면은 신청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네 분 뽑아서 만두 세트, 선크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숫자 70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꽃이야. 이거 한번 부르기 너무 아까워요. 한번 부르기 너무 아깝습니다.
2: 네,
1: 우리 권집사님 목소리. 한번 더 불러볼까요?
3: 앵콜이에요?
1: 앵콜입니다.
3: 잠깐만요.
1: 너는 꽃이야.
3: 준비를.
1: 네, 거기 가사에 보면은
2: 네.
1: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2: 네.
1: 걷고 싶으시대라고 했는데 나의 손을 잡고 주변의 가족들, 교회 식구들 손을 잡고 한양 나들이 걷고 싶으시대.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2: 맞아요.
1: 좋겠습니다.
2: 네.
3: 그리고 한양대 되게 예쁘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1: 맞아요. 캠퍼스가 예쁘죠.
2: 네, 10월 17일은 더 예쁠 거예요. 네.
1: 제가 계산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글자 수가 안 맞아서 자꾸 한양 나들이 안 되죠.
3: 함께
2: 함께 가고 싶으시대.
1: 가고 싶으시대.
2: 네, 네.
1: 가고 싶으시대. 좋아요.
2: 네, 가고 싶으시대.
1: 김철엽 씨
3: 가고
1: 싶으시대.
3: 좋아요.
1: 네, 네. 좋습니다.
3: 한번 불러보죠. 부탁드릴게요.
1: 네.

0: 참 잘하시네.
1: 진짜 이런 거 잘하셔. 함께요.
0: 다음 뵌 CCM을 한 달에 한 번씩 배워야 되겠다.
1: 그러네요.
2: 어, 괜찮은데요?
1: 네. 새우공, 새우공 그거? 손이 가요. 아우, 정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꼭 가고 싶어요. 네. 가야 되겠다는 마음 생길 만큼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싶으시대. 네. 오늘 여러분들 가기 원하시는 분들 숫자 70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네, 숫자 70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홈커밍데이가 앞에서 우리 박광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한 집에 모이는 거다.
3: 아, 맞아요.
1: 한 집에 모인다 하셨고 이게 잔치자리가 될 거다. 잔치자리 더하기 예배자리가 아.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온 세대가 또 교회 또 가족들과 꼭 같이 오시라고 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홈커밍데이 하면은 진짜 이게 좀 잔칫날 같잖아요.
3: 아, 그럼요.
1: 네. 네. 먹거리, 볼거리 굉장히 많죠.
3: 그럼요. 너무너무 네. 기대되고 사실은 방송사 오기 전에 생각했던 그 홈커밍 데이, 그러니까 그 한양 나들이의 네네. 그 이미지와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저 당장 70을 보내고 싶어요. 네. 네.
1: 마당발이시거든요. 네. 그냥 혼자 안 오실 거예요, 오실 때. 네.
3: 발사이즈는 235입니다.
1: 저보다 커요. 네. 역시 큽니다. 네. 자, 우리 뭐 제 생각은 고민쌤 거의 가실 것 같아요. 네. 네. 가실 것 같고 우리 김철 쌤님은 또 어떻게 레슨이 좀 많으실까요?
0: 저는 네. 아들이 고3이라 가지고 아, 네. 주말에만 오잖아요.
1: 주말에만 그렇죠.
0: 아쉽지만 못
1: 아쉽지만
0: 아 다음에 한다면 가보고 싶어 진짜.
1: 맞아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3: 네 맞아요.
1: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70년 뒤에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3: 알 수 없어요.
1: 한 30년 뒤? 한 100주년?
0: 예, 작년에 네. 우리는 77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했었거든요.
1: 아, 77. 네네네.
0: 뭐 많은 이제 가족들 해외에 계신 분들 다 부르고 와. 목사님 출신 목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음악회도 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3: 너무 좋았겠다.
0: 네네네. 우리도 여기 아마 77주년 되면 7년 또 뭐, 뒤에 네, 뭐 하지 와. 않을까?
1: 7년 뒤에 우리 김철 선생 가실 것 같아요. 아, 네. 미리 7년 전 약속해놓죠.
0: 천국 간다고요?
1: 무슨 처음 7년 뒤에 가실 것 같다.
0: 한양에.
1: 네. 한양이 아닐 수 있죠. 그때는 뭐.
0: 그때 행사 안 하겠죠, 근데.
1: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있고. 그럼요. 모르죠. 어떻게 할지.
3: 네, 포항이
0: 뭐,
3: 될 수도 있어요.
0: 기회 된다면 꼭 가보고 네네. 싶습니다. 특히 저는 한양대학교 가보고 싶었는데. 아, 네네. 너무 예쁘다. 그러고 소문 나 있어가지고.
1: 네. 가기 원하시는 분들, 네, 혼자 오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분들과 꼭 손에 잡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좀 조용한데요. 숫자 70이 좀 조용해졌어요. 네. 네. 저희가 만두 네 분 드리고 또 선크림 네 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7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꽁 새우꽁 두 번째 부르신 찬양 함께 불렀어요. 홈커밍 데이 많은 분들이 축복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또 유턴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머 맞습니다. 네. 네네.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된다고요? 우리 권 집사님 한번 안내해 주세요.
3: 네. 참여는 아주 쉽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 70이라는 네. 숫자를 적어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거기 들어가셔서 바로 빨리 즉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0: 저는 이제 듣고 올 때 네. 이게 회비가 있을 줄 알았어요.
1: 오, 없습니다.
0: 그래서 무료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뭐 선물도 너무 많이 주시네요. 네.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좋은데.
1: 저희가 뭐 그 70주년 그 기념 모자랑 네. 티셔츠 드리고요.
3: 어, 예쁘다면서요.
1: 어, 예뻐요. 네. 간식도 드리고 있고요.
3: 아, 정말요?
1: 버스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가서 그냥 즐기시면 돼요.
0: 네. 만약 가족들이 간다면 네. 가서 올 때는 그냥 거기 남아 가지고 하루 더 자고
1: 어, 그러셔도 되죠.
0: 그 다음날 와도 될 것 같은데
1: 어떤 분들은 자녀가 또

0: 서울에 있어가지고
1: 네.
0: 올라간 김에 자녀들과 만나시고 이렇게 주무시고 또 내려오신다는 분도 있으세요.
1: 맞아요.
2: 그렇죠.
0: 네네.
2: 행사도 좋고, 그죠?
0: 맞습니다.
2: 날씨도 좋을 것 같고.
0: 날씨 좋을
1: 네.
0: 겁니다.
1: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0: 네네. 10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면 7시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꼭 10시까지 안 오셔도 되고, 시간에 개별로 오시는 분들은 뭐 12시에 오셔도 되고, 뭐 2시에 오셔도 되고, 저녁 축하 음악회만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선택권이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함께 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저희가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한양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숫자 70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이
2: 네.
0: 찬양 너무 좋네요.
2: 멀려?
0: 너는 꽃이야.
1: 또? 오늘 피디님
2: 설마?
0: 한 번만
1: 꽂히셨어요?
0: 더, 한 번만 더 부르고 저희가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0: 네, 너는 꽃이야. 가고 싶으시대로
1: 네.
0: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날 만나요.
1: 그날 만나요. 우리 10월 17일입니다. 토요일 그날 만나요. 네,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철한 집사님, 권민혜 집사님 감사하고요. 우리도 10월 17일 네, 한양 나들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귀한 말씀과 찬양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사랑의 뜰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뜰한 특집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한양 나들이 1, 2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숫자 70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감사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만큼 걱정 근심 없고 풍요를 누리는 절기가 바로 추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누리는

흑의 기쁨은 모든 가족들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모쪼록기도 하기를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와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각 절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각 절마다 그 까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리고 4절에서 9절에는 우주를 창조하심에 대하여, 10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과거 출애굽 때의 기적과 과거 광야에서의 보호와 승리와 기업의 땅을 주심에 대하여,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현재의 삶에서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모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감사는 신적이고 우주적이고 역사적이며 현실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거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36편 시인의 태도에서 우리는 감사의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한 은혜이자 권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삶의 여건이 충족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배만 부르면 더 이상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성품이 야비하고 천박할수록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풍성한 감사의 생활이 인간으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능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감사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체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으며 역사적 구원과 현실적 은총에 대하여까지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어디서나 감사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 감사의 조건과 절대적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니, 승진하게 하셨으니, 사업이 번창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병을 고쳤으므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한다라는 것들은 상대적 감사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또한 세속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하여 절대적 감사의 조건으로는 생존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의 위험이 사방 도처에 널려 있고 내일의 생존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보다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적 조건들의 감사를 익숙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직 주님만 찬송합니다. 입 밖에 내어야 합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하지만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행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창조는 감사의 표현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은혜로부터 살아있음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심 모든 것을 감사하고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기회 터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이 교훈하시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전생애를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감사의 발견이라는 제목처럼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며 밖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애를 다해 헌신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특정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성계교회 배은의 사모입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 번은 기다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거절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여인에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쩌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1: 예, 안 그래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명절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많이 생각날 건데요. 이번 명절에 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다 전도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영과 육이 다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문을 열면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소망의 기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난 여인과 같은 믿음 주님의 은혜 주시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가난 여인과 같은 믿음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 여인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때일수록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하며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확인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아버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것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굳은 날씨와 환경에도 나라를 지키는 모든 장병과 간부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1: 예. 굳은 날씨에 우리 장병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아멘. 우리 지뢰가 아마 폭발된 것 같아서 세 명의 우리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분단된 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병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킴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근 아버지 여러 기후 환경들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0: 를 지켜가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많은 장병들, 특별히 그 장병들을 또 챙기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든 간부들, 장교들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군 선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부들을 통해서 많은 장병들이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고들로 인해서 어제도 아버지 몇 명의 병사들이 아버지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무 중에 당한 그 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더 어려움이 없이 다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선교를 위해 애쓰는 모든 군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라를 지키는 모든 장병과 간부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3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며느리가 두 번의 유산 후 최근에 다시 임신했습니다. 자궁에 피가 고여있다고 하는데 며느리 몸에 이상 없이 자연히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기도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두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0: 아멘. 예, 아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마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며느리의 임신과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까지 하기를 간절히 가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두 번의 유산을 통해서 몸이 많이 힘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임신 가운데도 자궁에 피가 고여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기가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자궁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며느리 몸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될 뿐만 아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출산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우리 가족 모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를 기다리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귀한 가족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의 모든 육신과 또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그 몸의 모든 환경을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추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사랑스러운 아기와 그리고 산모의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슴으로 낳은 사랑스러운 딸 황보혜 24살 잘 믿다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데요.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손을 잡아주시옵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0: 예, 우리 황보혜 자매네요. 그죠?
1: 네.
0: 예. 가슴으로 낳은 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직접 낳은 딸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우리 황보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보혜라는 이름을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황보혜라는 귀한 이름을 주님 앞에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 한 영혼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0: 이미 보혜자 메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신앙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만남이 그 어떤 육신적인 만남보다 귀한 만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황보의 자매를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기도자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황보의 자매 절대로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629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10월 8일 이사가 잘 이루어지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입주가 처음인데 과정이 안전히 평안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6295님. 네. 이사를 앞두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295님 10월 8일 이사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처음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이제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이동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새롭게 만날 이웃들 그 이웃들 간에 뭐 좋은 관계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6295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더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좋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사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과정과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행복을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2학기에 복학한 조카 박유성이가 경산중앙교회에 잘 출석하여 청년 지체들과 함께 믿음을 세워가며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며 좋은 학우들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문과에서 이과로 사실 더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215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유성 청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제 복학을 하며 경산중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 새로운 청년 지체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과로 이과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하면 참으로 많은 또 전공과 과목들이 바뀌게 됩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또 적응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수학적인 그런 모든 것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공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는 이과로 전환해서 모든 전공과 또 교과목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친구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잘 지도받.

0: 받고 잘 준비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다윗과 같은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박유성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과 또 우리 조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구이 이로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유성 청년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유성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익명입니다. 10년 전 장로 장립 전에 사명받아 대구에서 신학 공부와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와 이모부 내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대구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새로운 사역지가 정해지고 잘 관리되어 온 교회 예배당 건물을 이어받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잘 갖춰진 이곳을 이어받을 분이 없어 현재 신천지 등 이단만 계속해서 문의가 옵니다. 잘 관리되어 온 이곳이 교회나 선교단체 등을 위한 복음의 기지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네.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제 네. 사역지도 또 옮기셔야 되는데 그만큼 또 잘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 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년 전부터 사명받아 대구에서 또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와 이모부를 위해 기도하는 조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이 소망의 기도 이후에 모든 문을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역지 또 사역의 방향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아멘. 저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새로 열어줄 주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제 달려가야 될 텐데 이전에 사역하고 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단들만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가 아버지 그 예배당을 이어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또 후임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새로운 사역지와 또 새로운 사역의 모든 길과 이런 모든 것을 열어주시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떠나야 될 그곳 또한 좋은 사역자가 와서 함께 이어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이후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자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를 위하여 구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니 하나님 귀하게 주님께서 이제 후임과 또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24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친한 친구 최유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 간 발생한 갈등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해결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많이 힘드실 텐데 네. 기도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우리 7240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순적한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최유정 귀한 친구의 이웃 간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전과 후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0: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최유정 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이 중보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모든 어려운 갈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잘 이겨내시고 또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게 서로 합의되어지며 웃으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통독, 묵상,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해서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0: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며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나 오하나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제 복음 전하는 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전도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더 힘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아버지를 영적으로 또 이겨내며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청취자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극경방송 청취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복음 전하는 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8151번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253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9월 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생활 잘하고 군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군 입대 앞두고 많이 걱정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한 번씩 사고가 있어 그렇지 예, 요즘 군대는 참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주님께서 잘 이끄시는 줄 믿고 아멘. 이렇게 맡기고 예,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38님 귀한 아들 이제 잘 크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9월 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군 생활과 또 교회 생활도 잘 해가지고 군 생활 중에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주님 귀히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군에서 만나는 우리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는 선임들이나 또 만나는 장교들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과 또 좋은 신앙생활과 또 군에서도 기도응답을 받으며

육군에서도 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오히려 신앙이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늠름하고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걱정과

0: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대한민국의 방위가 더 튼튼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입대 전 남은 시간 동안 아들과 주님 안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신랑 직장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추석에도 마트 직원들이 새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중보해 주세요. 신랑의 건강과 비만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그리고 쉬는 날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아멘. 아멘. 예. 신랑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죠? 예. 귀한 마음을 주님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회복되어지는 경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제 아버지 우리 신랑과 또 운영하는 마트의 직원들 또 이 추석 명절에 아버지 더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아름다운 또 우리 가정의 또 건강과 또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는 마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새 힘과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고 이 명절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명절과 또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움직이는 삶 가운데 우리 귀한 남편의 건강과 또 비만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져서 몸과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제목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쉬는 날 그 가정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오니 가정 예배뿐만 아니고 아버지 교회의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구역 예배가 꼭 그 가정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형편과 가정의 환경과 또 구역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 귀한 가정이 꼭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열매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군복무 중인데 군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찬양 콘서트를 인도합니다. 아들이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0: 귀한 아들이 군복무 중에도 예, 찬양 콘서트 인도할 정도로 예, 리더로서 네. 아마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이 죄책감인 줄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아들이 그 자리까지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달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군복무 중인 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제 군에서도 또 찬양 콘서트를 인도할 정도로 리더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은 그 귀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들이 느끼는 부담감, 하나님 그 아들이 느끼는 죄책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우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쓰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귀한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담감과 또 죄책감이 있는 마음의 문제라면 하나님 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복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더 힘껏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앞으로 모든 군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그 부모의 기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전성교회 윤인선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도체와 조선, 국방과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대와 이념,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서로를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복음으로 물들고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지난주 강원도 휘닉스 평창에서 제61회 총회를 열고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이주일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김병철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0: 이천식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영성 회복과 미래 목회자 양성, 안양대학교 협력 강화, 총회 회관 헌당 완공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 노회 신학생 한 명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연예인 박진영 씨가 수천 명 규모의 모임을 이끄는 가운데 최근 그의 3일체 강의가 정통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오류를 담고 있다는 신학계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1: 정성욱 덴버 신학교 교수는 어제 국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박진영 씨의 3위일체 주장이 성부 하나님의 독점적 신성 강조와 성자의 열등성 부여, 성령의 인격성 부인 및 신적 본질의 일체성 부정 등 교회사 속 아리우스주의나 종속론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욱 교수는 정통교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등한 본질과 상호 내주를 확립해왔다며 박 씨의 주장은 삼신론이나 이단적 위험을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박진영 씨에게 독학 신학을 넘어서는 겸손한 검증을 주문함과 동시에 한국교회와 정통교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학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0: 정부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개정세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해외 선교비 송금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사단법인 토부협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엠피오피아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선교비 실무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호윤 대표 회계사는 교단 선교부나 파송 선교단체가 현지 선교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세법 개정으로 선교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부협회는 해외 기관이나 현지인에게 자금을 단순 송금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개인 계좌로의 직접 송금을 피하고 선교단체 관리 계좌 이용과 함께 사전 심의 및 사후 결과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공익 법인에 준하는 보고와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아시안 미션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열리는 8개국 제한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 및 문화 행사 일정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 동안 원주 명성수양관에서는 2026 제한 몽골인 추석 수련회가 열리며 무주 수련원에서는 14개 교회가 참여하는 제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천안과 가평, 충주, 광주, 화성 등지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중국, 네팔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가 각각 개최됩니다. 아시안 미션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9일에도 신안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다국적 이주민 가정을 위한 제6회 안산시 다문화 가을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5도로 경북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7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3: 방송은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0: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다른 칼보다 많이 짧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죠. 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칼이 짧으니 한 발 더 나가서 싸워라. 믿음에서도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싸우면 어떨까요? 갈렙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좇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유와 조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비방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 공동체에 누룩이 될 때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지적했듯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문제를 중재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향한 거짓 비난과 비방이 행해지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거나 삶이 힘들 때, 심지어 내 모든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 비난에 거짓 비난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면서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거짓 비난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대처법이 되는 4단계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비난 또는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 거기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특히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는 일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들 아닌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365 가운데 나눠봤습니다. 이미 주신 게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죠.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회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농담을 주고받는지를 들여다보면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이 조금씩 보인다고도 하죠. 분단이 80여 년을 지나오면서 남과 북의 말도 조금씩 멀어졌는데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어떤 북한 말은 설명이 없으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죠. 그래도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랑하고 다투고 웃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쩌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 출발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거창한 이야기보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살아왔던 이들의 이야기를, 평소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떻게 사는지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과 북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오고 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조금씩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AP데이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의 사랑의 말로 오늘의 OAP데이를 열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믿음의 한 줄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앱 통해서 기다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림 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세요. 아멘. 아직도 하루 한 끼니를 위해 살아가는 굶주리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때로는 평양 또 대외적

사람으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만 보도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가위에도 사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도 와주셨어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구에서. 대구는 제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석 인사 선물을 우리 177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진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북한에도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 통일이 되어서 다 함께 기쁨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OEPD에서 나누는 이런 중보의 한 줄 한 줄들 그리고 축하 사연들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북녘 곳곳에서 그런 문자들이 축하 사연들이 도착해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명절에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은 북한에도 방문하고요. 북한에도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남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그 고향을 오고 가고 남과 북 곳곳에서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부천에서 와주셨고요. 의정부에서도 출첵합니다. 양평수원.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이렇게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오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남과 북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통계조사를 매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몇 년 전 자료는 한 70% 외에는 다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전문 용어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한 뼘 한 뼘을 우리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좁혀가고자 오늘은 언어 퀴즈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화요일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한뼘 차이 시간 함께 하신 후에 찬양과 함께 만나볼 텐데 출석 인사와 한뼘 차이 OEPD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앞서 오프닝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회 생활도 조금씩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나눔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사람이 요즘 말밥에 올랐어. 말밥에 올랐어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말밥에 오르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번, 밥을 얻어 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말밥에 오르다. 저 사람 요즘 말밥에 올랐대. 라고 표현하는 이 말밥에 오르다가 무슨 뜻일까요? 밥을 얻어 먹었다일까요? 말싸움을 했다일까요? 구설수에 올랐다일까요? 전 처음에 이 표현을 듣고서는 저도 검색하다가 이 뜻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지? 하지만 뜻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참 우리가 이 밥으로 말을

먹을 걸로 말을 표현을 참 많이 하는구나.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한다고 하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막 이렇게 막 호박씨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음식이랑 이렇게 연관을 북한도 참잘 짓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복음 통일을 하면 또 주일마다 모여서 주중에도 모여서 신앙 교제를 하겠죠. 물론 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이 표현이 그 교재 가운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는 게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한뼘 좁혀보는 우리의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밥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아, 말밥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밥에 올랐을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진실을 알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1번, 밥을 얻어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샵 1069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답과 함께 남겨주셔도 좋고요. 신청 찬양도 함께 해주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청해주신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순서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이곳으로 배를 타고 온 자매님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3: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응애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2: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아빠도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3: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2: 네,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맞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3: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2: 맞아요.
3: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2: 처음에는 좀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몰래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게
3: 영상들이나
2: 내 영상들이나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0: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0: 네.
1: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0: 아,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1: 원수님?
0: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애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1: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네요.
0: 예수님이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하고 처음엔 네.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1: 그쵸, 그쵸.
0: 그 말투가 다르다 나니까
1: 네.
0: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 몇 번 받아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1: 네.
0: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1: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1: 네.
0: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그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갑자기 그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그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마리아 뭐 빌라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1: 네.
0: 아, 이모랑 뭘 일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뭐
1: 네.
0: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1: 네.
0: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1: 네.
0: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 결혼식 차 갔었는데
0: 그냥 놀러 갔을 때도.
1: 세상에.
0: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1: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0: 네. 그냥 뭐 그게 안 보였었는데
1: 네.
0: 그날은 어떻게 잘못 치웠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1: 네.
0: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그러다
1: 그쵸.
0: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1: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0: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그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마
1: 네.
0: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1: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0: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이거

0: 어떤 방송을 듣고 나서, 아, 이게, 그게, 맞아, 그
1: 그거였구나.
0: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1: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0: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 어떤 말씀해 주셨어요?
0: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아, 그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 아멘 이런 단어를
0: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아,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1: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0: 에이, 그, 이자 그, 그 말,
1: 마라나타?
0: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0: 네.
1: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의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 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런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의 그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시는 분들, 그리고 한 뼘 차이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죠.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오늘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저 사람이 요즘 말밥에 올랐다라는 말밥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밥을 얻어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말밥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참 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말만 들으면, 이 말만 똑 해서 들으면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운데, 이게 맥락상 그리고 우리랑 조금은 비슷한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 오답자가 거의 없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2분 정도 더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와, 아니 제가 오답을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한 번에 맞추셨어요? 정답은 3번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구설수에 오르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좋지 않은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말밥에 오르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이렇게 실제로 쓰는 말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사회를 보고 북한 주민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한 편 차이 나눠봤는데요. 막 퇴근해서 늦은 점심 석박지 볶음밥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6733님도 식사하시면서 정답 너무 잘 맞추셨고요.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1210님. 지하교회와 극동방송을 들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떨립니다 하셨어요. 아, 기도하는 우리의 복음통일의 그 열매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셔서 가슴 떨리는 설렘과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들으신 거겠죠? 당첨이 너무 어려워요. 입방아에 오르다 아닌가요? 구설수에 오르다 3번. 이분은 주관식으로 맞춰주셨네요. 8255님. 말밥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719님. 아멘. 구설수에 동참하지 않는, 특히나 우리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중보의 약속과 함께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신청 찬송인 감사 함께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과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아보실 분은 방송 후에 제가 개별 연락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눈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오늘도 모든 것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영국의 더 타임즈는 보도를 통해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서너 배 높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국내 기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3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국내의 한 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불법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약 및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극동방

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평안교회 이수원 집사입니다. 의자 등판에 들어가는 메시로 의자 부품을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 제품은 많이 오다가 떨어져서 힘들게 됐고 그로 인해 다른 바디필로우나 아기 이불, 가방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봉제공장 운영하고 계신 이수원 집사님을 만납니다.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2: 네, 저는 인천 평안교회를 한 6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평안교회 노우승 목사님은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목사님은 지금 새벽마다 9-3시간씩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는 저희 목사님이시고 또 요즘에는 예수사랑,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열정을 갖고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타게 정말 부르짖으시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평안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평안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작은 기도도 큰 기도도 서로 협력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모두들 기도 제목을 이뤄가고 건강들을 회복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희 평안교회를 정말 사랑해주시는구나. 우리 노우승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더 감사하게 감사함을 드리지요.
3: 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축복합니다. 이수원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2: 저는 원래 정말 절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정말 아가씨 때도 절에 가서 일주일 한 달 동안 있을 만큼 절을 열심히 다녔고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잡고 다닐 정도로 절을 다녔는데 작은 딸을 통해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을 알게 됐고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작은 딸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배 보시고 할 때 작은 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두개골이 금이 가서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교회 그 목사님이랑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육주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15일 만에 퇴원을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16년을 또 제멋대로 제맛대로 제 뜻대로 살겠다고 방황하다가 6년 전에 지금 다니는 평안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3: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차 뒤에 앞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2: 아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에 106.9라는 게 숫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이제 남편이 있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극동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극동방송이 뭐 하는데요?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극동방송이 있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이제

0: 공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다라고 이제 남편이 설명을 해줘서 채널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 앱을 깔고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찬양이 정말 저 힘들 때 이 극동방송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찬스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1: 방송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방송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파를 땅끝까지, 특별히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까지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0: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선교사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뭐지? 난 놈들만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전파선교사 하기 전에 방송을 듣는데 이 전파선교로 인해서 이 북한으로도 할 수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아 이렇게라도 하면 동참을 할 수 있구나, 협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족들, 이제 딸 샤위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가족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파선교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정말 회사가 일감이 끊이질 않고 끊길만 하면 다른 오다가 또 들어오고 그게 또 끊길만 하면 또 다른 오다로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크신 체험을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수원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집사님처럼 전파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전파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0: 송이야. 엄마는 송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가 정말 아윤이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윤이를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송이 품에 보냈잖아. 엄마는 이런 하나님을 송이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가 아윤이하고 상윤이 키울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편안하게 좀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 송이야, 엄마랑 같이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딸,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 배 더 송이를 사랑해. 그러니까 송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엄마는 간절히 기다려.
1: 사랑하는 큰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을 향한 격려의 말씀 이어집니다.
0: 네, 저의 기도 제목, 남편 김수진 잠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 소리, 사위 아윤이, 상윤이 모두 예수님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엄마가 누리는 평안을 같이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유에노테크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내 뜻대로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이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는 믿음의 세월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만 놓지 않고 예수님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다면 나에게 힘이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인천 평안교회 이수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님 앞에 큰 무리, 즉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에는 크게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셋째,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우리 몸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아픔입니다. 마음의 질병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자꾸 의심하고 믿지 못해 불신앙이, 이게 영혼의 병든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들,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분하고 억울한 마음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속의 상처들이 다 치유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각자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아픔과 상처들이 시루떡같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받은 상처들 여러분 없습니까? 옛날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뭐 한 4, 5, 6학년 어느 때인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열어놓고 친구들과 같이 빙 둘러서 밥을 먹잖아요. 옛날에 도시락 반찬 가운데 부잣집에서 싸오는 반찬이 뭐예요? 계란말이. 지금이야 흔한 게 계란이지만 옛날엔 정말 계란이 귀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뭐 한 4월인지 5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겨울에 지난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옛날에 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김치가 다 쉬어 터집니다. 총각김치가 다 쉬다 못해 이제 군둥내가 납니다.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을 그 군둥내 나는 총각김치를 싹둑싹둑 썰어서 넣어준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제 친구 가운데 좀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싸준 총각김치를 입에 넣더니 한 번, 두 번 씹고 그냥 조금 맛이 없으면 꿀꺽 삼키든지 휴지에 싸서 조용히 버리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그 교실 바닥에 그냥 퇴 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그 상처가 참 컸는데 세월이 흘러 예수님 믿고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아, 그 녀석도 철이 없었다.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하며 산다는 분도 계십니다. 한 소년이 가뜩이나 소심한데 어느 날 동네 누나들이 모여서 옆에 그 소년이 있는 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떠는 거예요. 쟤는 못생겨서 별로야. 쟤는 못생겨서 별로야. 누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수다를 떨었는데 그것을 그 소년이 들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첫째, 아, 나는 못생겼구나. 둘째, 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구나. 그래서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대요. 여자만 보면 겁이 나고 벌벌 떨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적이 있다고. 그분이 한국교회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 간증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남에게는 평생의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어느 날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야. 야, 임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하고 원수라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돈 안 드는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도 미안해서 그랬겠죠. 술 취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짜리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아들에게 술김에 내뱉었어요. 야, 임마, 고등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임마. 아버지는 술김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게 비수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로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때로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말 한마디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나이 들면 자식에게 받은 상처도 때로는 생깁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는 없어요? 선생님 가운데 다 좋은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유도 없이 학생들을 막 두들겨 패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새빵살이 하면서 집주인에게 받은 서름과 상처들, 아이고,
그 삭을 쎄빠

땅 살 때 저도 보증금 100만 원에 7만 원 사글세 살았어요. 참 서럽기 한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아픔과 상처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받은 아픔과 상처들,

아, 난 너더라고 안 놀아. 너희가 날 왕따시키냐? 내가 너희를 왕따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몸이 아파 병든 것도 참 힘들지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꼭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받는 상처들도 많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자기들끼리 나를 비웃고 온갖 조롱의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하고 감옥에 가두지를 않나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달려들 때 강제로 옷을 벗길 때 그때 받은 상처는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가장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인가요? 아닙니다. 불신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들, 친족들, 형제들, 같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용서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 그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더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 인생 살면서 받은 상처가 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고 합니다. 다시 인생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란 청년을 보세요. 17살 때 형들에게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남도 아니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아,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여의치 않으니까 그 동생을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 아버지 야곱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짐승에게 뜯겨 죽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 안 됩니다. 죽어도 용서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요셉을 이야기할 때 뒤에 항상 따라 나오는 서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 발밑에 곡식을 살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 월컨이 잘 됐다. 형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왼수를 갚으마. 그래요? 아니에요. 그저 씻은 듯이 용서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받은 상처가 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니 멋지게 쓰임받잖아요. 모세 부모님이 생후 100석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나중에 크고 나서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겠어요. 나를 버리다니, 갈대 상자에 담아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나를 버리다니, 나를 고아원에 버리다니, 나를 나무집에 버리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님 원망하지 않아 그 배후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바로는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여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2대 왕이 있답니다. 그래요? 내 아들들 가운데 왕이 있다고요? 이새가 아들이 8이 있었어요. 막내가 다윗이야. 근데 다윗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7명 아들만 불렀어요. 사무엘 선자가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에게 부으려고 아니다, 7번째 아들까지 다 아니래.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여,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이, 막내가 있는데. 아이, 선지자님, 걔는 아닙니다. 걔는 왕감이 아닙니다. 걔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들 가운데 하나 택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오. 그래서 들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불렀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면접시험 보는데 연락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아.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밉겠어요. 나는 부르지도 않다니. 그래도 다윗은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받은 상처가 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난 세기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을 꼽았습니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100인의 인물 가운데 피부가 까무잡잡한 흑인 아주머니 하나가 그 100인에 들어갔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사예요. 그는 키도 자그맣습니다. 150cm가 조금 넘으려나? 근데 그 여인이 미국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의 인물에 들어갔어요. 이 오프라 여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가 하면 그때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토크쇼 진행자예요. 그 진행자가 책을 한 권 들고, 여러분 이거 코리아에서 최득섭이라는 목사가 쓴 책인데 이게 이렇게 유명하다네요. 그 오프라 윈프리 여사가 한마디 말하면은 순식간에 100만 권이 팔린대.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한 번은 윈프리 여사가, 여러분 요즘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고통당한다네요. 여러분 좀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러면 순식간에 100만 달러가 모아진대. 15억이 모아진대. 대단하잖아요. 한 번은 미국에 광우병이 돌았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윈프리 여사가 토크쇼 진행하면서, 여러분 요즘 광우병이 돈대요. 앞으로 햄버거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한마디 했어요. 햄버거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날부터 미국의 햄버거 매출이 급감합니다. 오죽하면 축산업계가 도산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는 본래부터 유명한 사람인가? 천만의 말씀. 1954년생이에요. 우리 누님이야. 그런데 사생아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이 집 저 집 젖동냥을 하면서 그렇게 컸어요. 어려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많은 상처 가운데 살다가 어렸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게 오프라 여사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처 많은 딸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훗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여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건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진 그 재물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공부 많이 한 지식으로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회 새소식반 선생님들을 보면 어린아이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아유, 저 아이들 어떡하지? 그 부담감. 그런 분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해야 돼. 누군가를 보면, 병든 자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막 불쌍해.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어야 돼. 부담감이 사명이다. 셋째, 아픔이 사명이다 그래요. 윈프리 여사가 어린 시절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픔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겪을 때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가난해봤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병들어봤냐? 병든 사람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지난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내 주변에 아픔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 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경험하면 상처는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많은 약이 있는데 모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치료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가장 위대한 치료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인생 살면서 받았던 자질구레한 아픔과 상처들, 그거 한순간에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흔히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월이 약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에 큰 아픔과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부여안고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쌓이면 대부분 아픔과 상처가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어이 어디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남자들이 제일 잘 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나는 뭐다? 여러분도 보긴 보는구나. 나는 자연인이다. 왜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도 없는데,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마음에 상처가 커서

0: 꼴저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굳이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고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가복음 5장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는 걸으면서 자꾸 넘어져요. 왜? 약하니까. 어떤 분은 음식을 먹기만 하면 먹으면 체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또 탈났네. 왜 그래요? 몸이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꾸 아이고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이렇게 돼요. 영적으로 강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만 붙들면 웬만하면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코가 잔뜩 묻은 과자를 하나 쥐고 있어요. 그것 좀 더 안 줍니다. 그거 뺏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과자 봉지 하나 새 거를 큰 걸 갖다가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다오. 얼른 줍니다. 왜? 큰 거 받았는데 이까지 코 묻은 과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다 치유하고 남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큰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아픔과 상처들, 그거 한순간에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한 번 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면 받은 상처와 아픔 나도 모르게 다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 244국에 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아주 궁금한데요. 오늘도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끼라 해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보석 같은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자,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디서 계시든지 여러분께서 휴대폰을 꺼내주시고 문자나 여러분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 앱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일단 예, 핸드폰, 휴대폰을 꺼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자,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현재 쉬고 있는 그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무교 이런 분들이 정답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이 시간에 보내시면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기다렸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기다렸습니다. 또 힘찬 목소리 와주셨습니다. 자, 또 힘차고 어떨 때는 또 여유 있는 목소리.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참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우리 고현 집사님. 자, 오늘 또 고현 집사님께서 또 재미있는 꽁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문자나 앱 메시지를 보내셔야 되는데 정답 문자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
0: 바뀐 거.
1: 네, 50원 유료 문자. 네, 샵 9119

0: 010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문자로 보내주실 분들은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문자로 받고요. 그 다음에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 메시지, 이거는 무료 메시지입니다. 어플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채팅하듯이 거기서 여러분께서 글을 올리시면 문자 받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고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있어요. 저도 힘이 납니다. 아우, 네. 오늘 꽁트 기대합니다. 부천에서 출석하셨고 천안에서 목포에서 서천에서 이렇게 막 오고 계십니다. 고흥에서도 오고 네. 계십니다. 오늘 예, 이름이 아름다운 동행이네요.
2: 네, 예. 아름다운 동행.
1: 또 아름다운 동행. 네. 뭐 어떤 또 제목이 있죠, 집사님?
2: 자, 아름다운 동행으로 약간 네. 이번 꽁트는 심파적이면서 전기수 네. 버전으로 네, 좀 네. 여러분들 듣는 길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심파 전기수 버전, 전기수 이제 소설 낭독하는 옛날에 그 뭐라고 할까요? 심파 그 옛날 그 극장이라고 하나요, 목사님? 옛날에 예?
0: 맞아요. 옛날 저도 그, 살기 네. 태어나기 이전에
1: 아, 그런가요?
0: 예, 혼자 자, 혼자서
1: 뭐, 예, 옛날에 뭐가 있었다. 뭐 이런
2: 그렇죠.
1: 거,
0: 그런 거죠.
1: 자, 네. 오늘 인물은 보니까 전기수 이 소설 낭독자는 우리 고현 집사님이 해주시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인물이 오늘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저는 룻이네요. 룻. 우리 성경의 룻. 예, 우리 여인. 여인 목소리를 잘 내야 될 텐데.
0: 고현 집사님 올 때마다 좀 어렵게 갖고 와. 야, 오늘 여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이 큰일 났습니다.
1: 목사님과 제가 이제 여인의
0: 여자 목소리, 목소리를 네. 내야 되는.
1: 예, 예.
0: 와,
1: 자,
0: 너무
1: 잘 들어보시면서 아름다운 동행 신파 전기수 버전 꽁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지 주관식 객관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샵 9110 문자나 메시지, 예,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본인이 좀 보내주세요. 본인이 옆에 그 방학생 있으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쿡쿡 찔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지금 내가 1년을 쉬든 1개월을 쉬든 예, 5년을 쉬든 5년 방학, 3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그 옆에 방학 무교라고 쓰신 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한 고부지간. 그 이름은 나오미 여사와 그녀의 원픽 며느리 룻. 자, 들어봐. 아, 모압당에서 남편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 그녀가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며 며느리 룻에게 작별을 구하는데.
3: 룻. 젊고 예쁜 내 며느리야.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너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거라. 아, 나랑 가봐야 내 앞길만 막히는 거야. 응?
2: 나오미의 눈물 어린 권유. 이런 상황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만도 안 돼.
4: 저 절대 어머니 안 떠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예요. 지구 끝까지 갑니다.
2: 롯의 눈빛에서 엄청난 레이저가 나오고 절대 놓기지 않겠다는 저 강력한 의지.
3: 얘 좀 봐라. 롯아, 너 베들레헴 가면 이방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아.
4: 상관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2: 우와, 롯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데.
3: 아, 내 고집은 알아줘야 해. 롯아, 고맙다. 내 효녀, 내 며느리.

0: 훗날 이 위대한 동행이 베들레헴의 거부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다윗왕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의 쓴맛을 보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며느리 루스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라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받은 이 시어머니는 누구일까요?
1: 자자자 이 시어머니 자 이 시어머니
2: 야, 잘다 잘다 이제 여자 목소리까지 시키고
1: 아, 자 오늘 정답이 이 시어머니 네. 오늘 목사님께서 연기한 이 인물의 네. 이름을 네. 맞춰주는 겁니다.
2: 맞아 아까 고현 집사님 전기수 말해주실 때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잘 들으셨으면 아마 네네. 바로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1: 저는 룻이었어요. 저는 룻.
2: 예, 목사님. 제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라는 거죠.
1: 저의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네. 자 우리 명절 앞두고 우리 또 시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네. 자, 자 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2: 아, 명절 맞춰서 우리 고현 집사님 써보셨군요. 네. 그래요.
1: 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그 인물의 이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고 옆에다가 교회 내가 안 다니는데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 아 루세 시어머니 알겠다 하시는 분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써주십시오. 내가 몇 년 방학 내가 교회 지금 내가 한 몇 개월 안 다니고 있다 몇 개월 방학 내가 교회 다녀본 적 없다 무교 이렇게 꼭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꼭 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이고요. 방학생 무교생 방학 무교라고 쓰신 분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보니까 오늘 뭐 처음에 뭐 보아스 얘기 나오는데 보아스 땡입니다. 땡. 땡. 땡이에요.
2: 자, 문제 듣기도 전부터 보아스하고 많이 올려 주셨어요. 땡입니다. 땡.
1: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샵 9110번이나 앱 메시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할렐루야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고 제주 곳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아. 고시는 제주고 하나지요.
0: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1: 친척이십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자, 많은 분들이 빵 터졌다는 얘기가 좀 많네요.
1: 네.
0: 여자 목소리가 재밌었다고.
1: 너무 재밌고 사실 저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0: 진짜요?
1: 네.
0: 오, 생각보다 잘하신다고.
1: 아니, 목사님 제가 오늘 발견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진짜 이번 역할을 통해서 예. 굉장히 달란트가 특히 여성역에 있어서
0: 그러니까
2: 어우 아 이거 참 어렵게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 올 때마다
0: 어려운 걸 지금 오세요. 해내고 있어요, 목사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와 여자 연기가 뭐가 나왔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준비를 하겠는데 지난번처럼 저희가 제시어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분들 자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제시어 듣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새끼라 방송 교회 안 다니는 분 옛날에 다녔다가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그런 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내가 교회를 방학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 정답 옆에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써주시면 무조건 선물이에요. 무조건 선물 옆에 그런 분들 있으면 옆에 꼭 문자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 좀 해주세요. 문자는 샵9110입니다. 자, 문자창 바뀌었어요. 수신 문자가 우물정 9110 이쪽으로 정답과 방학 무교 보내주시고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앱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퀴즈를 내겠는데 제시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제시어 점점 쉬워집니다. 그럼 목사님 준비되셨죠?
2: 네, 준비됐습니다.
0: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2: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0: 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군요.
2: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0: 네, 자, 두 번째 제시어입니다.
2: 모압에서 남편 두 아들을 잃었어요.
0: 아,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사람. 자, 네. 세 번째 제시어.
2: 룻의 시어머니.
0: 그렇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2: 여기쯤이면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0: 자, 마지막 제시어입니다.
2: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0: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 룻의 시어머니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의 족보 예수님이 나오기 위한 예,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맞추는 문제 샵 9110 우물정 9110 문자나 앱 메시지로 보내주실 때 방학 무교생 무조건 선물 드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현 집사님의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1: 네, 보기 들어갈까요?
0: 네, 내주십시오.
1: 나오미, 상쿠미, 귀여미, 애미 애미 애미야 안 되겠다.
0: 자 나오미냐 상큼이냐 귀염이냐 애미 애미야 너 안 되겠다.
1: 네, 안 되겠네요. 네. 네.
0: 어우 무섭다 시어머니.
2: 이거 지금 추석 가까우는데 무서워. 이게 며느리들 긴장하게 왜.
0: 자 근데 정답은 무섭지 않은 분입니다.
2: 네.
0: 지혜로운 분이에요. 예, 룻의 시어머니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한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보니까 미로 끝나는 인물 같아요.
1: 네.
0: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방학생 무교생 신앙의 방학 잠깐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무교. 네. 근데 내가 이거 알겠다 하시는 분들 나오미냐 상큼이냐 귀요미냐 에미 에미야 너 안 되겠다. 얘 안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샵 9110 우물정 9110번이나 앱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고 방학생 무교생들은 무조건 다 선물이에요.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0: 크룩스의 목소리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나오미냐 상큼이냐 귀요미냐 에미에미 에미야 얘 안 되겠다.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1: 나오미.
0: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구약의 성경 룻, 그 룻 여인의 시어머니. 그렇죠, 목사님?
2: 네. 네. 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신랑도 다 잃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가 룻에게, 야, 나 쫓아와봐야 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난 아들도 없고. 그때 룻이 이야기하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 희망이 없지만 단순히 그 어머니 하나 붙잡고 도양으로 돌아온 룻.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큰 축복을 받게

0: 게 되죠. 네.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가자.
1: 네.
0: 많은 분들이 방학하시는 이유가 네. 손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 예수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손만 잡고 있으시면
1: 네.
0: 언젠가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1: 아멘.
0: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1: 네.
0: 예수님 손 놓지 않는 것.
1: 네.
0: 방학 중에 계시고 아직 용기가 없어서 방학이라고 못 보내신 분들도
1: 네.
0: 예수님 손 다시 붙잡으세요.
1: 네.
0: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우연치 않게 이 방송을 듣는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손 잡으시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1: 아멘입니다.
2: 아멘.
0: 아, 자,
1: 오늘 지혜로운 네. 여인 바로 나오미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맞춰주셨는데 자 오늘 일단은 가장 좀 빠르게 보내셨던 3834-9106번님 이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저기 좀 뒤로 가가지고 뒤로 가서 우리 3384번님께도 귀한 선물 보내드리고 저기 또 뒤로 가가지고 뒤로 야 오늘 보니까는 자 100번째
2: 오.
1: 5015 오 아주 코믹합니다. 시어머니 최고 신앙 방학생 깨우라 하고 오셨던 우리 5015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자 우린 꼴등도 사랑하죠. 꼴등.
2: 네.
1: 저기 뒤에 이제 6580번 우리 앱으로 듣고 계신 분도 예, 나옴이라고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고 당첨 문자 보낼 테니까 주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이제 우리 방학생들 어떤 방학생들이 있을지 자, 또 통화 가능까지 적어주세요.
0: 네. 0066 끝번호 0066번 쓰시는 분과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5년 방학생이에요.
0: 네.
1: 정답도 맞춰주셨고.
0: 네, 잘 맞춰주셨네요.
1: 자,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지금 혹시 운전 네. 중이세요?
3: 아.
1: 운전 중이면 정차 가능하세요?
3: 아니요, 저는 운전 안 하고 남편이 운전.
1: 아 남편이 운전하고 지금 네. 조수석에 네. 계시는구나.
0: 아무 상관 없습니다.
1: 자, 네네.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3: 아니요, 남편이 방.
1: 남편이 방학생이어가지고.
0: 아, 남편 방학.
1: 아 아내가 옆에서 네. 보내주셨구나.
3: 네, 네, 네.
1: 지금 남편한테 지금 이 소리가 들리나요?
3: 네, 네.
1: 들려요?
3: 스피커폰으로.
1: 스피커폰으로 네.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3: 네, 네.
1: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3: 아니요,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음식 준비하려고 그냥 시장 갔다가 네네.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
1: 집에 들어가는 길. 어느 지역이신데요, 집이?
3: 세종이요.
1: 세종. 아.
3: 네.
1: 자, 남편이 지금 5년 방학 중이시군요.
3: 네네네.
1: 우리 0066번님은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3: 아, 저는 잘하고 있죠.
1: 잘하고 있고. 네. 왠지 권사님 목소리 같은데, 권사님 목소리.
3: 네네네.
1: 아,
3: 맞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 남편이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1: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맛있는 거 좀 사셨어요, 시장에서? 추석 명절 음식? 예?
3: 네. 저희 뭐 그냥 우리 예. 먹는 음식들 하는 거잖아요.
1: 예, 예, 예.
3: 그래서 네. 저희는 만두를 만들어 먹으려고
1: 그래요.
3: 예, 자, 있어요.
1: 이번에 남편을 위해서 네. 음식을 네네. 더 특별하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예.
3: 네.
1: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고
3: 네네.
1: 그거 빼고 좀 그거하고 안 겹치는 걸로 선물을 네네. 남편 걸로 한번 골라주세요. 우리 새끼라 선물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먹는 거가 많잖아요, 우리가.
3: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게에서 묵냉면, 그 다음에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삼 김치에 정승때 김치, 유산균으로. 남편이 네네. 유산균 하나요, 옆에서?
3: 네.
1: 그렇지. 음식은 우리 아내가 다 맛있게 해주니까는 그 음식을 잘 좋아하는 난 유산균이면 된다. 좋습니다. 예.
3: 네.
1: 자, 그런데, 정차는 좀 힘드신가요, 혹시?

0: 나는 옆에다 이렇게 들어갈 세우니까.
1: 네, 조금 세우셔가지고 우리 남편도
0: 네네.
1: 잠깐 목소리 좀 듣고 싶거든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0: 네,
1: 남편 좀 목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두 분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선물 하나 더 드릴까요? 추석인데.
2: 자, 이어서 계속 불러봐요.
1: 추석. 아까 김치 다음에 네. 연어로만 해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에서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주얼리.
0: 견과.
1: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하나면 좀 인색하니까 견과까지. 예.
2: 네. 아까 우리 제가 콧소리 내는 거 들어봤어요? 여자 목소리 내는 거?
0: 네네.
2: 그럼 권사님 이렇게 해봐요. 여보, 이번에 같이 꼭 가요. 그래. 콧소리가 중요한 거야, 콧소리가.
1: 그러니까
2: 5년 방학인데.
0: 근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1: 진짜 이번에
2: 같이 가자고 꼭.
1: 예, 그 애교 좋아하거든요, 남자들. 아,
2: 그렇지.
1: 스페셜한 음식과 애교 작전으로 해가지고 예, 이번에 한번 이번 주 이제 딱 추석 끝나고 이번 주일에 교회 네네. 같이 가시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정차 되셨어요?
0: 네네.
1: 어, 자 한번 바꿔주십시오.
0: 네.
1: 예.
0: 네.
3: 아, 여보세요.
1: 어,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통화가 됐네요.
3: 저도 계속 북통방송을 틀고 다녀가지고 새끼라는 예. 매일 듣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오며가면서 들으시는군요.
3: 아니, 저 혼자 있을 때도 퇴근 시간 때가 많이 걸려가지고.
1: 오, 그래요. 야, 드디어 근데 오늘 이렇게 주인공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진짜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분 방학 5년 끝내시라고 오늘 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요. 응?
3: 근데 제가 방학하려고 한 게 아니라.
1: 예.
3: 주말에 근무가 있어가지고.
1: 예, 예.
3: 근무 때문에
1: 예.
3: 못 나가고 있어요.
1: 아, 혹시 주일날도 일하세요? 주일날도?
3: 예, 예.
1: 주일날
3: 예. 제가 당직을 서야 돼가지고.
2: 아, 매주 주일날마다 당직 쓰세요?
3: 예,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당직을 못 쓰고.
1: 아이고, 매주.
3: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예. 많이 있거든요.
1: 네, 네, 네.
3: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당직을 해줘야 돼서.
1: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저희는 여기 막 좀 깊게 파고듭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 제가 5시 반에 가서
1: 네.
3: 2시에 끝나요.
1: 5시 반에 가서 2시에 끝난다?
3: 예, 예.
1: 아, 그러면은 요즘 2시 반, 3시 예배, 4시 예배 많은데.
3: 저희 제가 다녔던 교회는
1: 네.
3: 그 예배가 11시 10시 반 예배인데
0: 10시 반
3: 예배가
1: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오후 예배가?
3: 오후 예배가 없어요.
1: 지금 안에 다니는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나요?
3: 예, 예.
1: 아.
0: 오늘은 오후에 있어요. 청년들은.
2: 예? 청년들만.
1: 청년들만.
2: 예. 자, 그럼 수요일 아. 수요일 갑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으로 네. 갑니다. 수요일 저녁 혹시 근무하세요?
3: 밤에는 근무를 안 해요.
1: 아니 본인.
2: 아니, 수요일 저녁에 근무하시냐고.
1: 본인이 근무하시냐고.
3: 수요일은 밤엔 야간엔 근무가 없으니까.
1: 아, 수요일에.
2: 수요일에 수요일에 가야 그러니까 되겠네.
1: 수요일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젊다. 나도 젊은 사람인데.
2: 나 교회 가야 된다.
1: 그러니까
2: 왜 나만
1: 그러니까 나만 왜 주일날 쓰냐 이러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진짜 한번 깊이 고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정말 우연한 통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0066번님의 남편분 되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잘 이번에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죠? 어때요?
3: 예.
2: 아이고. 원래 집사님이셨죠?
3: 예.
2: 아, 그런 것 같았어요. 자, 기회입니다. 수요일 네. 예배든지
1: 예.
2: 아니면은 뭐 우리 PD 말대로 나 다음 주부터는 근무 안 쓴다. 이제부터는 네. 고참은 안 쓰기로 했다. 막 이렇게 네. 하시든지.
1: 아니면 그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면
2: 네.
1: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 가면서 쓰자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3: 네, 알겠습니다.
2: 네,
3: 생각해보겠습니다.
2: 집사님, 기회를 잡으십시오.
1: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결단의 네. 기도 한번 드리시면
2: 네.
1: 좋겠어요.
2: 저와 함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3: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3: 네.

0: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아멘. 네,
0: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수요일이든 아유, 오늘 주일이든
3: 이렇게, 네.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또 정차도 해주시고 전화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고 우리 아내분 네 특별한 음식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번에 추석 파이팅입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예
5: 감사합니다. 아
3: 진짜 이 남편분 진짜 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근무를 좀 바꿔주시면 네. 좋겠어요.
0: 어쨌든 저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3: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셨고 새끼라를 계속 들으셨다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부지런히 방학생 한번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0869님.
3: 0869번님.
6: 네. 자.
3: 나오미 맞춰주셨고 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7: 아네 안녕하세요.
3: 지금 혹시 방송 듣고 있었어요?
7: 아니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3: 일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문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7: 아 아까는 엄마가 같이 계셨는데 엄마가 듣고 계셨어요.
3: 그럼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찔렀어요? 문자 좀 보내라고? 네? 네? 그랬나요?
7: 네.
3: 네 지금 엄마하고는 지금 헤어졌고요.
7: 아니요 엄마 저기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3: 화장실 가셨고 아~ 혼자 일하시면서 네. 일을 어머니하고 같이 하시나 봐요?
7: 아 그게 엄마가 조그맣게 가게를 하시는데 네네. 이제 엄마 혼자 하기 힘드셔서 제가 예. 이제 나와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3: 아 그렇구나. 자 네. 어느 지역이세요?
7: 천안이요.
3: 천안.
7: 네.
3: 몇 년 방학이세요 지금?
7: 한 5년
3: 5년 정도 거의 그러면 코로나
7: 네,
3: 그
7: 맞아요.
3: 계기로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코로나 방학생이 참 많은데 네. 어머니가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 같은데 옆에서 네, 같이 워낙... 이렇게 좀 많이 들어봤어요?
7: 아니 저 그때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예, 예. 그때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3: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이 방송?
7: 저는 처음 들었어요.
3: 아 그렇구나. 저희 네. 지금 생방송이에요.
7: 아 그래요?
3: 생방송인가?
0: 갑자기 목소리가 나긋해지면서
3: 아 생방송 같지 않았나요? 네, 저희 방송이 뭐 생방송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7: 아 그건 알고 있었어요.
3: 뭐
7: 방송을 이제 보이는 라디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는 알고 있고 아, 이제 들었으니까
3: 예예 예. 보이는 네, 라디오 근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안 할 때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아무튼 라디오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7: 네네 네.
3: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들이거든요.
7: 아, 네.
3: 어머니 옆에 오셨나요?
7: 아니요, 아직,
3: 아직 안 오셨어요. 자,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좋은 거, 본인이 원하는 네. 거. 소곱창 네.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네.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네. 냉면, 유산균, 김 부각 세트, 김치, 네.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네.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7: 거기서요?
3: 예.
7: 소곱창.
3: 소곱창 전골. 예.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이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네. 극동 방송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잘 들으셔서 네네. 기독교 네. 방송이라는 거.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0869번님과 같은 분들 잠깐 네. 교회 떠난 분들 하나님 막 네. 찾고 계시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네. 수 있도록.
7: 네.
3: 갑자기 왜 목소리가 좀 작아지세요?
7: 아니 제가 이제 딸이 네. 있는데
3: 예, 예.
7: 저희 딸이 이제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기 낳고 나서도 이제 세례 받고 아기도 다 했었거든요. 기도 받고.
3: 네네.
7: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한 5살 정도였는데 이제 그때 좀 어리기도 하고 정말 조심스러워서
3: 예, 예.
7: 이제 그때 시기를 이제 아... 한 1, 2년 정도 못 다니다가 예, 다시 예. 나가보려고 했었어요.
3: 예.
7: 아이가 너무 찬송이랑 이런 거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0: 그 교회에서도 되게 좀 유명했었거든요.
1: 율동자라고 막 이런 걸로 네, 기도도 네. 잘하고
2: 아들이야 딸이
0: 무조건 네, 앞에 나가서 딸. 막 그래가지고
1: 딸.
0: 네, 그래서 다시 나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애가 커지니까 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도.

0: 올라갔을 때도 데리고 가고 했었는데
1: 네네.
0: 이 되게 좀 부끄러워하고
1: 요즘
0: 거부를 막 하더라고요.
1: 이런 때는 우리 고현 집사님, 우리 상담 전문가 우리 고현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그 보면 이제 예. 뭐 초등부에 친구라든지 네. 해서 네. 교회 나가기 네. 전에 친구 만나고 좀 만남의 시간 갖고 뭐 집으로 이렇게 좀 초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네. 이제 초등부 안에서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교회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일석이조죠. 교회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2: 조금 연결다리를 해주면 네. 어떠실까?
0: 예. 네. 그렇게 하길 바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네. 아시는 권사님들 손녀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1: 예예. 예.
0: 근데 이제 초등부는 혼자 이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아이는 초등부에 보내고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본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1: 네.
0: 이제 그것마저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가고 예, 싶다고 예, 해서 예. 제가 어른 예배를
1: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0869번님이 네. 초등부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고 초등부에서 네. 분명히 우리 딸의 친구가 네.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진짜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그곳으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이렇게 찾아보든지 해가지고 우리 네. 딸과 함께 꼭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네. 0869번님 네.
3: 그 초등부 먼저 교역자를 한번 찾아요. 목사님, 네네. 부목사님이든 네네. 전도사님이든 그래서 네. 사정 얘기를 하고
1: 네.
3: 그 카톡 좀 같이 트게 하고
1: 네.
3: 그 친하게 네. 먼저 이렇게 네. 해주면서 네. 그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네. 우리 0869번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짝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안 가보다 보니까
0: 네.
1: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이 프로그램이 그런 계기를 좀 저희가 밀어붙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계기를 오늘 꼭 하나님이 주신 계기라고 꼭 생각하시고 0869번님이 네. 오늘 좀 의지력을 갖게 되면 그 일도 네. 꼭 되리라 저는 믿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한번 열정과 의지를 내셔서 우리 딸 네. 같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죠. 예.
0: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1: 예, 어머니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어머니?
0: 네.
1: 아니 어머니 오시면 어머니 선물도 좀 하나 드리려고 일부러 어머니가 문자 보내라 하고 지금 어디 다른 데를 가신 건가? 어머니는 뭐 아니면 우리 딸이 뭘 좋아할까요?
3: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1: 어머니
3: 거?
1: 좋아 아니 우리
3: 딸
1: 우리 딸
2: 연어
1: 같은 거 좋아할까요? 연어
3: 딸
1: 어떤 거 좋아할까요? 연어 뭐 견과
3: 그러게 딸을 위한 선물이 필요하네. 레모나
1: 레모나나 아니면 화장품 아이크림 이거 뭐 이런 거 초등학생들 좋아하나?
3: 아이크림? 네.
1: 저 잘
0: 레모나 네.
1: 아 알겠습니다. 레모나 그럼 레모나까지 네. 해가지고 네. 드릴 테니까
0: 자 감사합니다.
1: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자
3: 결단의 기도 할 테니까 따라서 네.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3: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1: 자, 또 이렇게 귀한 가정. 꼭 탄생하리라 믿고 이번에 자 우리 한 분을 더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는데.
3: 네.
1: 자, 이분
3: 8965번.
1: 65번. 8965번. 자, 4년 방학생입니다. 자, 4년 방학생.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본인이 방학생 맞아요?
4: 어떤가요?
1: 본인이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 맞아요?
4: 맞습니다.
1: 아, 맞아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4: 지금 서울입니다.
1: 서울이세요? 서울 어디요?
4: 서울 이태원 쪽이요.
1: 이태원에.
4: 네.
1: 자, 4년 방학. 혹시 극동 방송 아세요?

0: 네,
1: 들어봤어요, 혹시?
0: 들어봤습니다.
1: 들어봤어요?
0: 아, 제가 직접 듣진
1: 듣진
0: 않고
1: 않았어요. 부모님이,
0: 부모님이 좀, 네.
1: 예. 부모님은 교회를 잘 다니시고, 극동방송 잘 들으시고.
0: 네.
1: 그렇죠. 4년 방학. 지금 혹시 목소리가 혹시 학생이신가요? 대학생?
0: 아니요, 학생은 아니고
1: 학생은
0: 그냥
1: 아니고.
0: 네, 쉬고 있는
1: 아,
0: 중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우리 8965번님 같은 지금 이렇게 신앙에 방학한 분들 하나님께
0: 네.
1: 돌아오게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생방송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0: 아,
1: 방송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이렇게
0: 네.
1: 연결되면 저희가 선물 드리거든요.
0: 네.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는데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0: 네.
1: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0: 엄청 많네요.
1: 예.
0: 김 해도 될까요?
1: 김 세트.
0: 네.
1: 알겠습니다. 김과 부각 세트인데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0: 네.
1: 프로그램 생방송 라디오가 끝나기 직전에 전화 통화가 됐는데
0: 네.
1: 절대 우연이 아니라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8965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0: 네.
1: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전화 연결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아버지가 이 방송을 잘 듣고 계시고
0: 네.
1: 아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좀 전화 연결됐으면 하고 사연을 보내셨었네요.
0: 네네.
1: 그거 아세요? 혹시?
0: 그러셨다고
1: 네네.
0: 말씀하셨던 걸 듣긴 했습니다.
1: 오늘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기다리고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4년 전에 서울에서 그 교회를 다녔던 거죠?
0: 아니, 원래는
1: 네.
0: 그 대전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다가,
1: 아, 그렇군요. 서울에 지금 상경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4년 쉬게 됐군요.
0: 네.
1: 부모님은 지금 대전에 계시고,
0: 부모님 지금은 또 제주에
1: 제주에
0: 계십니다.
1: 계시고요.
0: 이사하셔가지고, 네.
1: 지금 부모님 듣고 계실 거예요. 이 방송.
2: 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1: 그니까,
2: 방송에도 보내시고,
1: 예.
2: 아버지 찐사랑이네요.
1: 그니까.
2: 와.
1: 우리 형제님, 예.
0: 네.
1: 왜, 아마도 이제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쉬게 된 어떤 이유도 좀 크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0: 네.
1: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1: 우리 목사님과
0: 감사합니다.
1: 함께
0: 네.
1: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시죠.
2: 저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0: 제가 따라해야 되나요?
1: 네,
0: 네.
2: 따라서. 좋으신
0: 네.
2: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3: 아멘.
1: 형제님, 이번에 추석 때
0: 네.
1: 혹시 그럼 제주도 가나요?
0: 이번에 못갈것
1: 아, 이번에 못
0: 같아요.
1: 가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 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0: 아,
1: 이태원 쪽에 우리가 교회 소개시켜 드릴까요?
0: 네.
1: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0: 일단 알아두면, 네, 좋을 것
1: 예. 본인이
0: 같아요.
1: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는데, 일단 소개하는 걸로 할게요.
0: 네.
1: 아,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추석 안 가시면, 이번 주부터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죠? 예. 지금
0: 네.
1: 이제 부모님도 듣고 계실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또큰 효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다시 또
0: 알겠습니다.
1: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네,
0: 네.
3: 아, 감사하네요.
1: 자, 이렇게 우리 형제님, 연결을 해봤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부모님도 간절하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끝나고 또 제주도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우리 제주도 부모님도 선물 하나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고 자 우리 방학생 다 전화를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저희가 전화를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하루 종일 추석 특집으로 새끼라는 하루 잠깐 쉽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오늘 고생하신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0: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불평하며 죄악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감사 대신 불평이, 온유 대신 분노가 너무도 쉽게 자라납니다.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철학과 도덕과 윤리 등을 동원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내면을 설명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태초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분의 뜻을 받아 혼을 통해 생각하고 몸을 통해 그 뜻을 행하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후 그 자리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되었고 혼이 혼란해지고 몸은 욕망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혼은 더 이상 마귀의 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시네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3: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탐욕과 욕망, 우상을 숭배하던 사사시대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역행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탐욕의 시대, 더 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시대,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바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하고 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시원케 할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놀라운 주의 은혜 민인기가 지휘하는 수원시립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도착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도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 초기의 가곡 아델라이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델라이데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봄날의 정원을 거닐면서 자연 속에 그녀를 떠올리며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 또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랑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언젠가 기적처럼 내 무덤에서 내 심장의 재로부터 한 송이 꽃이 피어나고 그 꽃잎마다 아델라이데라는 이름이 빛나리라 라는 19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절 가곡으로서 시의 내용이 변하는 것에 따라 음악의 형태도 변해지는 그런 유형의 작품인데요. 1759년 베토벤이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작품을 작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델라이데, 오늘 이 작품 테너 프리츠 분들리히의 음성, 제프리 파슨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초기 가곡 아델라 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에 딱 맞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 인터메초 A 메이저 작품 번호 1182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이보 보코날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초 A메이저 1182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혼자는 성벽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혼자는 성벽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8월 22일 마을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 마을장들과 함께 우리 교회 목장에 대한 중한 마음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신 마음들이 우리 교회의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140여 년 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지었던 순금이 입혀진 성전이 있었죠. 저 시온산 꼭대기에는 반짝이는 그와 같은 성전, 성소가 있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여기 이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왕궁이 있지요. 한마디로 왕의 도시였습니다. 뿐입니까? 절기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왔고 순례자의 노래와 찬미가 머무는 그런 곳, 그런 도시였었지요. 그래서 시편 48편에서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이라고 이 도시를 향한 찬양과 찬미가 있었던 도시였지요.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하자마자 성전은 불에 탔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곳에 있던 다윗의 왕궁도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벽에 있던 성벽이 있었었지요. 이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리고 무너뜨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전 안에 있던 온갖 성도들의 그 정성과 마음에 모아져서 그 속에 성전의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있었었는데 이 많은 것들은 전리품이 되어져서 바벨론에 빼앗겼고 그리고 그곳으로 옮겨졌던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하며 그 아름다웠던 영광의 도시를 추억하며 슬픔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계가 즐거워하였던 도시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가 울려 퍼졌던 도시가 사람들의 탄식만 남았습니다. 황금빛 성전의 도시가 잿빛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 이지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이 황폐하고 황무한 도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도시는 140여 년 전 그대로의 폐허였던 것이지요. 여전히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폐허의 이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하여 에스라 4장에 근거하면 느헤미야가 오기 얼마 전에 이 성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왔고 그리고 이 성벽을 다시금 수축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변에 너무나 악한 무리의 세력과 모함으로 인하여서 방해되어졌고 성전은 중단되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재건하려다가 실패한 도시, 포기한 도시였지요. 폐허였던 그곳을 재건하려 꿈을 꾸었지만 그 모든 꿈들이 잿빛이 변한 실패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을 지었고 밭을 가꾸며 살아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 성벽을 바라볼 때마다 탄식과 아픔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이 훼파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들짐승들이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무리들이 언제나 노략질로 우리 도시는 날마다 눈물이 끝이지 않는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아픔과 상함이 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도시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장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함의 모습들은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현장과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자들이 줄지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찬양하고 찬미하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합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또 이와 같은 시간 인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쁨의 예배처, 또 기쁨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 사이에는 온라인만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혹은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올 수 없는 형편과 사정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아닌 나 홀로의 신앙으로 겨우겨우 신앙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음 들 곳, 그 마음 들 교회를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도의 여정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겪었었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의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된 일들 때문에 한 곳에 마음을 붙지 못하고 마음이 떠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시대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신앙의 여정 중에 한 교회에 내 마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한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주저하게 되어지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가 있는 시대, 이 시대 표리부동하는 시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들 속에서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을 건축하려

하다가 멈춘 도시가 된 것이지요. 공동체를 지어보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자 애를 쓰는 수많은 도전과 노력이 있었었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접은 성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성도, 우리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마음이 찢긴 성도가 많은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각이 하고 있지만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 공동체는 점점 쇠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 왜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또한 지역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오늘 선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설교가 마쳐진 이후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 문장이 남기를 원합니다. 혼자는 성벽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할 텐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선포에 도전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우리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우리 술 맡은 관원이었었지요. 그는 여기 예루살렘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살아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마음에 그렸다 할지라도 그 성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참 딱하군요. 이 정도만 하여도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처한 공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 예루살렘 성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슬픔의 일들, 아픔의 일들, 그리고 그 심령이 찢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을 우리 어떠한 곳, 내가 있는 곳, 나의 처소, 그래서 우리 그곳을 나의 집으로 여겼던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건축하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법으로 보면 건축하라, 건축하라란 말은 명령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 같이 합시다 라고는 청유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총독입니다. 그 도시를 관리 감독하고 그 도시의 행정적 명령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도시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명령을 할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느헤미야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초대 한 것이죠. 너희가 해라, 힘을 내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우리 같이 힘써봅시다 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공동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공동체는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함께 공경 속에 처하기도 하고 함께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 앞에서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숙제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작은 기쁨에 대하여 함께 박수하면서 함께 한바구음을 터뜨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더 깊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그 일로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즐거움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고백, 우리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편 생각해보면 혼자의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누군가가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한바 웃음으로 마치 자기 일인 양 즐거워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어나며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 성도들을 그냥 예수 믿는 개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되어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각각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부여잡고 있는 것을 교회,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지역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과 어려운 숙제 앞에 무엇을 초대하였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니 힘내라, 모여라, 몇 시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는 경험했습니다. 자기 이 고향의 소식,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겨졌습니다. 이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의 슬픔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가는 길 3개월의 여정입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까 봐 군사를 동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맨손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무와 자재들과 그리고 이 일에 능한 기술자들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기 저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벽을 일으킬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손이 이 성을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곳으로 향하게 하였다고 이처럼 소개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끝에 여기 느헤미야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란 말, 이 백성들의 말은 우리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하여 응답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면 내가 일어나겠다, 그리고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에 먼저 있던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방해를, 모함을, 그리고 위협과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그들의 발목에는 왠지 모를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썼다가 거기에서 낙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이곳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부응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심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들이고 좌절한 사람이고 쓴맛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이렇게 쓴맛, 그리고

어려운 쇠사슬, 이것이 몸을 칭칭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니에미아를 통하여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쇠사슬을 끊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쇠사슬을 벗어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에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뜨겁게 일어난 믿음에 응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응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있는 쇠사슬, 무언가 모를 두려움과 곤고함들, 힘썼지만 애썼지만 안 되는 두려움과 곤고함들을 깨트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니에미아는 그 어떤 소망과 비전 속에 함께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니에미아의 메시지는 니에미아만의 메시지가 아닌 이제는 공동체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니에미아 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문,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어문, 여사나 문, 넓은 성벽, 풀무 망대, 이름이 있는 문, 그들이 있는 모든 것들의 그 구간들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그 구간을 담당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뜬구름 잡듯 그냥 멀리 두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장들을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붙들어야 될 곳, 내가 담당해야 할 바로 그 현장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는 우리의 집 안이 그리고 그 주변이 이와 같은 곳이며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처소, 부름받은 처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역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 교회는 우리는 주님 나라 갔을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있는 완전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완전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보편교회, 또 다른 말로는 지역교회에 머뭅니다. 이 지역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포항 침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이름을 따 혹은 어떤 뜻을 기리며 그 지역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곳, 건물 아래, 때로는 공간 안에 함께 몸부림치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지역교회 혹은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보편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여기 이 사람처럼 뜬구름 잡는 곳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함께하는 실제적인 현장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교회에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이유로 그곳에 왔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이끌었다. 느헤미야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나를 이끌고 있다. 때문에 이 현장에서 내가 섬긴다를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마음은 각각의 사정과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어떤 일들로 이곳에 왔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공동체인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와 같이 지역교회에 대하여 우리 떠있는 시대, 요사이와 같이 지역교회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내가 섬길 나의 교회로 이해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바로 우리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나의 교회로 선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포항침례교회 성도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으로 그의 손의 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은 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도 이 다음이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죠. 사실 이와 같은 이 단어 그 다음이란 단어가 느헤미야 3장에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 그 다음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의 손 곁에서란 뜻입니다. 그 손 곁에서 그 손 곁에서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손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느헤미야서 3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의 손 곁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손을 강하게 하여 그 강한 손으로 여기 이 지역을 그리고 그곳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140년 전에 이 성은 훼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곳에는 어느새 우리 먼지들이 흙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던 것이죠. 흙 속에 있던 돌들을 파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제자리로 옮겨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들은 조그만한 벽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었죠. 이 돌들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더불어 그 돌에 손을 올려놓고 손과 손이 연결되어질 때 이 벽돌들은 이 돌들은 제자리를 찾아 옮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혼자서는 이 성벽을 감당할 수도 없고 쌓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 그 손을 보태었기 때문에 누군가 손에 손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성벽은 완성되어졌고 성벽은 이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저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였을 때 이 기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였을 때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누군가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성이 짠 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웠던 옛적 추억을 갖고 있던 성전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성전 그리고 부서진 성벽 불타버린 그 성을 이 사람들은 도착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실 때 완성품을 주지 않습니다. 미완의 것들로 오늘 우리들로 함께 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나하나 연결하며 결합하며 세워 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여전히 상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권사님들이 옆에서 초력해 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하나가 채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열심과 수고 속에 함께 만들어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상함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깨어진 곳이 있는 그런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미완성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가 오늘 여기 에베소의 말씀처럼 연합하고 서로 결합되어지고 연결함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부름, 그 부름이 바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가장 중하고 가장 중한 현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돌보는 현장, 함께 마음을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목자들께서

0: 목자의 부름을 성도들을 관리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로서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하여 떨어져 나간 벽돌이 있다면 그 벽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목자이기도 합니다. 상한 마음과 곤고한 마음으로 떠져 있다면 왜 그런지를 살피며 목양하는 부르심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부름이 또한 목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마치 생명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목자들은 버겁습니다. 때로 버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목사님 이 사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지워진다면 그 이름을 위하여 이제 기도할 사람들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 영혼이 돌아올 약속과 소망도 이제 지워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때문에 목자들께서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일지라도 그 이름을 오늘 주께 고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영적 책임감과 그 은혜로 목자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목자를 향하여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안타까운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구절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우리 5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드고의 귀족들은 어쩌면 자기가 처한 위치 그리고 자기의 직임받은 이 사람들의 여러 시선들로 인해 그 일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일쯤, 누군가가 하는 일쯤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손 놓고 구경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귀족에 대하여 분담하지 않은 그 귀한 부름의 일들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멀리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 멀리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는다,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손에 흙이 묻는 사람, 그 손에 이 흙 묻히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 통하여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그 일에 담당한 사람과 그 일에 우리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 기록이 똑같이 남겨져 있지 아니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앞에 나아가 그 삶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사사기 8장 20절 말씀.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프레임 때문에 인간 냄새가 나는 기드온의 모습에는 좀처럼 주목하지 못합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처분하며 아들 여델에게 자기 복수를 대신하게 합니다. 아직 소년이던 여델은 두려워 칼을 빼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사명자가 아니라 두려워 숨은 생존자였고 전쟁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그치지 않고 그의 두려움을 기다리며 감당할 만큼 조금씩 세워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배려를 경험한 기드온이 정작 어린 아들의 두려움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기다려주신 것만큼 그들을 대한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첫 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가이 펜로디의 찬양과 아이노스의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함께합니다.

부모 세대는 개척해서 일어나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을 먹이고 학교와 학원 앞에서 픽업하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에게 우리는 기성세대와 같은 잣대로 압박한다면 아이들은 벅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급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억, 팩토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라이톤이 노래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초롬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다그치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므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부모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내 신을 벗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게 됐어요. 광야.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그냥 황량한 모래바람뿐이고 뒤를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0: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는 그런 광야라는 시간, 광야라는 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잘 아는 모세 역시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모세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내 동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이런 야심찬 어떤 의욕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던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떤 인간의 열심, 인간의 그 의욕, 인간의 열정만 앞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참혹했어요. 아주 참혹했습니다. 모세는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결과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해버려요.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살인자로 전락한 채 정말 쫓겨버리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어떠냐, 모세는요, 화려한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40년 전에 뜨거웠던 열정 없습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연민, 긍휼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가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완전 바꾸겠다라는 열정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식어버렸어요. 지금 뭐냐, 지금 모세는요, 정말 양떼 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노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호렙산 광야 한복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는요,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짝 말라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있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활활 타버리다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은 분명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불꽃은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이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로 더 가까이 발걸음을 옮기려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살인자로 전락한 인생으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은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황량한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무지 같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곳이
1: 거룩

땅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즉 모세는 광야에 있었지만 실제로는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광야일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은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어디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오기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지금 엄중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5절 말씀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물리적인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뭐냐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영적인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드시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신을 벗지 않는 이상 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갖고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의 말씀이 뭐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게 무슨 뜻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 힘과 내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 이 신발 이 신과 신발의 영적인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죄 어떤 인간의 더러운 품성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신발, 신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신, 신발은요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상징할 때 이 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자유인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권리가 없는 종이나 노예들은 거의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신발을 못 신었어요. 즉 뭐냐면 신을 신고 있다 내가 지금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내 발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겠다라는 독립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을 신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네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40년 전 모세는요, 자기 발에 신발을 꽉 신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지금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열정과 내 의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 민족들을 살려내려고 했어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완전히 실패했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흘러서 4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즉 뭐냐면 이제는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 모세가 살아온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 발에서 신을 벗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신 그것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네가 네 인생 가운데 주인 노릇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세가 신을 벗어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의 열정과 자신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내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능력의 신발, 내 힘의 신발, 내 경험의 신발, 또 내 신념의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신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내 경험상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내 경험과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내 신념을 내세우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절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신의 신념을 딱 못 박아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뒤를 따라오셔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조차도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 위해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즉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 어떤 진정한 회복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던질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뭐냐?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생각, 내 방법, 내 신념,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 힘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언제 신발을 벗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도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밖이라는 공간에서 아니라는 공간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모세야 이제는 신발을 벗고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신을 신고 있다. 신을 신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더 이상 밖에서 기웃거리거나 서성이지 말고 이제 신발을 벗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아왔고 배워왔다라는 거죠.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세는요,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요, 여전히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그런 모세에게 이제는 밖에서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는 더 이상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일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품고 그 소명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즉 뭐냐면 더 이상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제는 구경꾼에서 예배자로, 더 나아가 예배자에서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즉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구경하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사명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발걸음, 지금까지 네가 써온 그 이력서, 네가 네 발로 걸어온 삶을 이제는 돌이켜

켰어? 새로운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과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세의 과거는요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과거의 이력서만 들여다보면서 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난 살인자입니다. 난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너는 누구다. 이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다라는 말을 해야 그게 대답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가 택하고 부른 사람이다. 너는 내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게 맞는 대답이고 올바른 대답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맞는 대답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이 대답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 짓은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 그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 모습,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신을 벗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옆으로의 앞날의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발자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신을 벗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신을 벗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세가 여기 호렙산에서 신을 벗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작됐습니다.

0: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시작하시는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신을 벗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벗어야 돼요.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이제는 내 신을 벗을 때입니다. 벗으셔야 돼요. 이전과는 새로운 인생,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밖에서 기웃거리고 서성이던 옛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끝까지 신고 있던 내 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올기는요, 내가 정말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에 7300 포항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 포항에서 서울까지 한양 나들이.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네, 오늘은

0: 조금 새롭게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한양 나들이.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날들을 기념합니다. 때론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서운해하기도 할 만큼 기념일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날이죠.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신 게 참 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극동방송도 그렇습니다. 1956년 개국한 이후 어느덧 70년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방송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붙들어 주셨고요. 또 한결같이 기도하고 동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 극동방송의 칠순을 함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인데요. 네, 오늘은 이 서울에서 열리는 홈커밍 데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우리 백승조 형제, 그리고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모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합을 맞췄던 분들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칠까요?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화요일 원래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 시간인데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특집 방송으로 지금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잠시 우리 형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요일은 네. 처음이시죠?
1: 그렇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수요일의 남자입니다. 아, 네. 화요일날 놀러 왔습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0: 우리 아리엘 양 잘 지냈나요?
2: 네.
0: 네, 아리엘 양 오늘 정말 저희가 중요한 방송을 하죠.
2: 맞아요.
0: 네, 너무나도 중요한 방송 또 기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린 양.
3: 네.
0: 네, 특집 방송 한다고 하니까 너무 즐겁다고 했어요. 그렇죠?
3: 네.
0: 네, 지금 홈커밍 데이 이게 뭔지 쉽죠?
3: 네.
0: 오늘 청취자분들께 전해 드리면서 예린 양도 잘 들어가면 좋겠어요. 사모님 잘 지내셨나요?
4: 네, 덕분에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0: 네, 한 주간 또 평안히 지내시고.
4: 네, 감사합니다.
0: 네, 공개 방송 이후에 좀 반응이 교회 성도님들 막 따라 부르시는 분들 계셨다고.
4: 아, 네, 네.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네.
4: 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디서 네. 열심히 떼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4: 그래서 뭔가 했더니 저희 그 공개 방송 때 불렀던
0: 네,
4: 네 시편.
0: 시편.
1: 아, 그렇죠.
0: 네, 그 찬양을 말씀.
4: 네, 열심히 애들이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0: 야,
4: 되게 신기했어요.
0: 네, 이렇게 극동 방송 행사에 참여하면 분명한 유익을 얻어갑니다.
1: 네. 말씀을 얻었네요. 네,
0: 형제님도 와우. 그때 같이 하면서 좀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1: 그렇죠. 저도 밤에 계속 누워있는데
0: 네.
1: 멜로디가 되뇌이는 거예요.
0: 그쵸?
1: 근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복되다.
0: 복된.
1: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참여하고 나면
1: 네.
0: 가길 너무 잘했다.
1: 아, 맞습니다.
0: 네. 라는 생각 꼭 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아리엘 양도 그날 원래 태권도 공연이 있었죠?
2: 네,
0: 근데
2: 맞아요.
0: 라디오 공개 방송을 왔어요.
1: 야.
0: 후회 없으시죠?
2: 후회 없죠.
0: 네.
2: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이들도 풍선 아트가 있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예린 양은 풍선 아트 어땠어요?
3: 너무 좋았어요. 풍선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0: 근데 뒤에서 한 2m를 뛰더라고요. 풍선 보면서. 네, 그런데 이 풍선 아트 어린이들이 참 좋아했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이 공개 방송 이후에 이뤄지는
1: 네.
0: 홈커밍 데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훨씬 큰 행사입니다.
1: 와.

0: 네, 형제님. 저희가 이 저녁 시간에 특별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창사
1: 맞습니다.
0: 70주년을 맞이한 극동방송이
1: 네.
0: 홈커밍 데이를
1: 와우.
0: 10월 17일 토요일 날
1: 10월 17일 네. 토요일이요.
0: 네. 네.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1: 우와.
0: 네, 서울 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1: 와!
2: 함께 가요.
0: 네, 이름하여 나들이.
1: 한양 나들이.
0: 네, 서울이 한양이기도 했고 한양대학교 한양 나들이 아닙니까.
1: 와, 네. 크네요.
0: 포항에서 와우. 서울까지.
1: 와우.
0: 네, 그리고 또 경주, 영천, 영도, 울릉도에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1: 우와.
0: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1: 우와.
0: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가 더 강조드릴 게 있죠.
1: 그렇죠.
0: 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홈커밍데이 행사에 버스로
1: 아~
0: 저희가 지금 방송사에서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2: 와, 와 너무 좋네요.
0: 네, 그래서 행사에 버스에 함께 타고 가실
1: 그렇군요.
0: 선착순 70명
1: 와,
0: 70명을
1: 좋은데요?
0: 모집하고 있어요. 왜냐면
2: 70주년이라서 70회인가요?
0: 역시 맞습니다. 70주년이라 제가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네, 0031번이 한양 나들이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로 함께 가실 선착순 70명을 이 시간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네 근데 지금 자리가 몇 개 막 남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마감 타임이거든요.
1: 벌써요?
0: 저녁 시간이라서 이게 아침부터 특집 방송이 진행이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치만 자리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이 버스로 함께 가실 분들께 네 또 다른 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1: 와.
0: 어떻게 신청하시냐? 지금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1: 70.
0: 70이라고 숫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함께하시는 선착순 70명의 분들께 저희는 특별히 간식
1: 와.
0: 드리고요. 또 티셔츠
2: 받고 싶어요.
0: 네, 모자 등 기념품도 무료로 드립니다.
1: 우와.
0: 네, 지금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역번호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홈커밍데이 지금 가신다는 분들 막 속출하고 계세요. 우리 1372번님 강릉에서도 갑니다. 그리고 0031번님 제주에서도 갑니다. 네,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포항에서 나 서울에서 주최하는 그 극동방송 행사 너무 가고 싶은데 고민하셨던 분들
1: 네,
0: 이 시간에
2: 좋은 기회네요.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려요.
1: 네.
0: 네, 이 홈커밍데이 저희가 극동방송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예요.
1: 와.
0: 이 전국 각지에 계신 이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가족분들을
1: 네.
0: 저희가 초청하는 겁니다. 와. 잔치에. 너무나도 큰 규모라서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1: 굉장하네요.
0: 그 관련된 저희가 소식을 지금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1: 네.
0: 직접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서울에 계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준비 팀장님과 네, 제가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1: 네.
0: 아주 높으신 분이세요. 부사장님이세요.
1: 와. 무려.
0: 네, 부사장님의 목소리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네.
0: 네, 창사 70주년 준비 팀장이신 박광현 부사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부사장님 너무나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제가 영광입니다.
0: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부사장님.
3: 네.
0: 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극동방송 네.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요.
3: 네.
0: 네, 많이 분주하실 것 같은데 부사장님, 이 홈커밍데이가 어떤 자리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우리 포항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참 멋진 가을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
0: 맞습니다.
3: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멋진 가을처럼 풍성하게 넘치길 소망하고요. 오는 10월 17일에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홈커밍데이가 만들어집니다. 70주년 기념으로 마련되는데요. 저희 방송사가 이전에도 홈커밍데이를 해본 적은 없어요.
0: 네.
3: 그런데 이

0: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홈커밍 데이라는 것은 홈커밍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있던 가족들이 한 집에 모이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각각 모든 지사에 있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방송 가족들, 운영위원들, 또 전파 선교사님들, 어린이 합창단이 한 곳에 모여서 7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어르신들도 70년이 되면 칠순잔치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잔치자리로 만들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이면서 예배인 자리가 되는 거죠.
1: 아, 네. 부사장님, 이 70주년이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잔치인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우리 네. 애청자분들이면 꼭 이 자리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부사장님, 지금 창사 70주년 준비 팀장님이세요.
0: 네.
1: 홈커밍 데이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계시는데요. 부사장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계신 순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도 기대된다.
0: 네.
1: 네, 하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우리 홍 PD는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1: 네, 굉장히 기대되는 게 실시간 라디오 부스를 저희가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게.
0: 맞습니다.
1: 네, 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0: 10시간 라디오 쇼라고 그래서요.
1: 네.
0: 10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요.
1: 네.
0: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극동방송이 왜 세워졌는가에 대한 본래적 질문으로 좀 돌아가게 돼요. 뭐냐면 극동방송은 70년 전에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1: 네.
0: 한국전쟁이 막 끝난 1954년에 허가를 받고 1956년에 개국을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방송입니다.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라디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전도의 도구가 됐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극동방송은 한국 땅에 세워진 세 번째 방송사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보다 굉장히 먼저 생겼죠.
1: 네.
0: 그리고 한국 땅에서 해외에 있는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방송한 첫 번째 방송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그처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방송사가 극동방송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현장에 오시면 이런 극동방송의 전체적인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기적의 은혜들을 맛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적 의미.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실 때 꼭 좀 안 믿는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십시오.
1: 네.
0: 뭐 요즘 시대에 서울 구경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함께 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하시면 좋은 초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오시면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부사장님 너무 좋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랑 함께 가자는 그런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서울 한양 나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으로 가는 나들이.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래서요. 주말에 저희가 이 홈커밍 데이가 시작되죠. 10월 17일 토요일인데 주말엔 또 가족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부사장님 혹시 어린 자녀들과 같이 동행해도 이 자리 좋을까요?
0: 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많이 준비했어요.
1: 오.
0: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대형 에어바운스.
1: 아,
0: 에어바운스가
1: 네.
0: 있고요. 뭐 트램플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바이킹? 네. 이런 놀이기구들도 있고요.
1: 바이킹이요?
0: 네. 히즈쇼라고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유명하죠.
0: 네, 히즈쇼 프로그램도 가동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린이들을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아트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마련되고요.
1: 네.
0: 다양한 먹을거리도 있고 또 오시면 아이들과 함께 방송의 역사와 극동방송

0: 방송, 복음 방송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이루신 해외 선교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전시관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있는데, 음악회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이 또 출연을 해서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한 700여 명 되잖아요.
1: 네.
0: 그런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까지도 세트로, 한 세트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지금 굉장히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많고요. 볼거리도 많은데 어디서 열린다고요, 부사장님?
0: 네. 한양대학교가 서울 캠퍼스가 있습니다.
1: 네.
0: 한양대학교 성동구에 있는데요.
1: 네.
0: 서울 성동구에는 한양대학교 캠퍼스 대운동장과 또 노천극장 일원에서
1: 네.
0: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는데요. 다 참석 안 하셔도 여러분들 가능한 시간대에 오셔서 그 시간에만 참석하셔도 모든 프로그램을 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참 좋습니다. 이렇게 10시부터 7시, 저녁 7시까지 진행되는 홈커밍 데이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부사장님, 그런데요. 저희가 또 포항이잖아요.
0: 네.
1: 포항 또 경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리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럼에도 이렇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꼭 함께 해야 될것 같은데 이 홈커밍 데이만의 특별한 매력을 꼽아주세요.
0: 네. 사실 어떤 행사를 참석하면
1: 네.
0: 뭐이 시간대는 이걸 하고 이 시간대는 이걸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못 본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프로그램을 못 보고 다시 포항이나 경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여기 이제 상설 전시를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어떤 프로그램도 다 즐기실 수가 있어요. 관람하실 수가 있고
1: 네.
0: 음식도 풍부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간이나 거리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가능하신 시간대에 오시면 됩니다.
1: 네.
0: 10시에 오셔도 되고요. 오후 12시에 오셔도 되고 2시에 오셔도 되고 또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3시 이후에 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극동방송이라는 대한민국 세 번째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서 최초의 대외방송 해외로 방송으로 복음을 송출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체험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겐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부사장님. 또 기독교 방송하면 극동방송 아니겠습니까?
0: 네.
1: 네, 우리 홈커밍 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0: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이 행사가 그냥 먹고 즐기고 웃고 이런 행사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1: 복음이 전해지는
0: 네,
1: 행사길.
0: 그래서
1: 네.
0: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복음을 잘 몰랐다든지 또는 재헌신과 결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고요. 또
1: 네.
0: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거듭나기 원하시는 분들, 사역자가
1: 네.
0: 꼭만 나가야만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복음 사역에 선하게 동역하는 사역자로 재결신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화창한 일기입니다.
1: 화창한 일기
0: 네,
1: 너무 중요하죠,
0: 그래서
1: 날씨.
0: 화창한 날씨에
1: 네.
0: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실 수 있고 또 포항이나 경주에서 오신 분들은 길이 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가는 길 안전하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 청취자분들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사장님, 분주한 가운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0: 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0: 네.
1: 네, 야, 다들 잘 들으셨죠?
2: 네.
1: 네, 야,
2: 아우.
1: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 스케일이
2: 와,
1: 장난 아니에요.
2: 어마어마하네요.
1: 일단 한양대학교에서 열리고요. 극동방송 이벤트 존, 뭐, 라디오 생중계 부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죠.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역사관들도 있고요.
3: 꼭 한번 보고
1: 네.
3: 싶습니다.
1: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 질렀죠, 예린 양?
4: 에어바운스나 바이킹 같은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다고
1: 와, 맞아요. 어린이를
2: 와.
1: 위한 부스도 네,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 바이킹이 있습니다.
2: 와,
1: 야,
2: 바이킹이요?
1: 아리엘 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이킹에 대해서.
4: 너무 스케일이 큰

0: 네요.
1: 그렇죠.
0: 놀이공원 같아요.
1: 네, 놀이공원 같은. 그리고 그 잔치 자리가 여러분 준비됩니다. 풍선 아트도 있고 에어바운스도 있고. 그리고 또 아리엘 양은 아까 지금 이 행사에 참석하잖아요.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나요?
0: 저는 어린이 합창단이랑요,
1: 네.
0: 신한대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제일 기대돼요.
1: 네. 역시 태권도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2: 그렇죠. 태권소녀.
1: 네, 이런 공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하 음악회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출연하실까요?
2: 네, 너무 유명한 분들 있죠. 세시봉 밴드와 그리고 또
1: 네.
2: 차지현 배우님. 와,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뮤지컬 배우 차지연
2: 네.
1: 씨.
2: 그리고
1: 네.
2: 빠질 수 없는 우리 극동 방송
1: 방송 어린이
2: 합창단, 어린이
1: 합창단.
2: 합창단. 네,
1: 네.
2: 너무 기대됩니다.
1: 이 정말 잔치 같은 자리라서요. 푸드 트럭 존 당연히 있고요. 푸드
2: 와우.
1: 체험 존도 있습니다. 케이푸드 체험 존도 있고요.
2: 와.
1: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이 행사, 이 극동방송을 저희가 70년 동안 사랑해주시고 또 아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2: 네.
1: 모십니다.
2: 와.
1: 초청해서 이 시간은 정말 전국에 계신 극동방송 사랑하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2: 야.
1: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태신자를 함께 오셔도 너무 좋을
2: 네.
1: 것 같다.
2: 최고네요.
1: 네. 우리 극동방송이 복음방송사라서요.
2: 그렇죠.
1: 전도하고 싶은 나의 영혼을 데려와도
2: 와.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이럴 때 이제 마음이 열리잖아요.
2: 그렇죠.
3: 맞습니다.
1: 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70의 의미가 뭐냐. 저희가 극동방송, 포항극동방송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갑니다.
2: 네.
1: 포항에서 가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서 가야 되니까 서울까지.
2: 이야.
1: 네, 선착순 7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2: 네.
1: 이 홈커밍 데이 행사에 버스에 함께 타고 가실 선착순 70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1: 함께 하시는 또 선착순 70명 이분들께는요, 특별히 간식과 티셔츠, 모자, 그리고
2: 와.
1: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최고입니다.
1: 네,
3: 와,
1: 우리
3: 좋습니다.
1: 0656번님 70 보내셨습니다. 네, 함께하길 그때
2: 와,
1: 뵙겠습니다. 10월
2: 감사합니다.
1: 17일 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네, 이 시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2: 네.
1: 저녁 방송에서 이제 70이라고 신청해 주시고, 또 접수까지 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2: 네.
1: 일곱 분께,
2: 오.
3: 와.
1: 이거는 뭐 선착순 아니에요. 그냥 추첨을
2: 오.
1: 통해 일곱 분께는,
2: 네.
1: 제가 수안보 파크 호텔 노천 온천 이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2: 와, 요즘 날씨에 딱이네요.
1: 그러니까요.
3: 또
1: 요즘
3: 다녀오시고 온천 가시면 되겠는데요?
1: 네, 다녀오시고
2: 와.
1: 오시는 길에 또 온천도 한번 가시고 아니면
3: 피로까지
1: 네, 맞습니다.
3: 챙겨주시는.
1: 주말 나들이라고 생각하시고
2: 최고입니다.
1: 네, 홈커밍 데이 행사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 와.
1: 네, 많이 오시면 또 그만큼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극동방송 행사에 참여하면 유익이 있다.
2: 맞습니다.
1: 네.
2: 복음이
1: 복음이
2: 들어갑니다.
1: 들어갑니다.
2: 네.
1: 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2: 아멘입니다.
1: 저희는 70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곡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1: 네, 오늘은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을
2: 맞습니다.
1: 부르려고 해요.
2: 네.
1: 네, 이 찬양 홈커밍 데이에 가시는 분들과 또 어울리는 찬양이죠,
2: 아,
1: 형제님.
2: 그렇죠.
1: 네.
2: 우리가 이제 보통 바닷길을 거닐거나 할 때,
1: 네.
2: 누군가 이제 먼저 밟아놓은 그런 발자국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1: 네.
2: 횡단보도나 그때 흰 선만 밟던지
1: 네.
2: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1: 네.
2: 그것을
1: 어떻게
2: 밟기
1: 집중해요?
2: 위해서요. 그 발자국 모양에서 그대로 밟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집중을 하죠.
1: 네.
2: 우리 극동방송이 70년간 먼저 앞장서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했던 많은 집중된 헌신과 노력,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1: 아멘.
2: 안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인도하셨는지를 볼수 있고 함께
1: 네.
2: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죠.
1: 아멘.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70년 동안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왔는지 이 시간 오시면 그 방금 전에 흰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길을, 발자취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극동방송 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버스로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
2: 와우.
1: 선착순 7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2: 네.
1: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70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1: 70, 숫자 70, 우리 05 0502번님 70 감동의 홈커밍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0: 70 보내시면 저희가 접수 가능한 신청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70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와 같이 길가는 거 저희 함께 찬양 1절과 4절 올려드릴게요.
1: 네.
0: 여러분의 70 기다립니다.

0: 지금 70주년 행사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네. 네, 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 아, 맞습니다.
0: 우리가 걸어온 길, 극동방송이 네. 걸어온 길,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들을 아. 이날 오시면 한눈에 보실 수 네. 있고요. 또 어린이를 위한 부스도 있고 또 축하 음악회도 열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죠?
1: 네,
0: 단문 50원에 유료문자
1: 네, 샵 9030입니다. 숫자 네. 70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70 숫자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지금 이 시간은요 저희 라디오 공개 방송에 함께 하셨는데
1: 오,
0: 행사에 함께 하시고
1: 그렇죠.
0: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1: 네.
0: 청취자분이요? 네, 지금 헉?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1: 와.
0: 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1: 네.
0: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번 박수로 맞이해드릴까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집사님, 우리 김혜은 집사님이신데요. 먼저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저는 포항 중앙침례교회에 속한 김혜은입니다.
0: 네, 집사님.
2: 중학생, 초등학생 딸 둘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0: 아, 직장맘, 아~ 중학생, 초등학생 딸 둘 맘.
3: 네. 슈퍼맘이네요.
0: 슈퍼맘이신데요. 야, 이렇게 또 아이들도 이제 같이 네, 가족들이랑 홈커밍 데이를 약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0: 그 전에 우리 라디오 공개 방송에 참여하셨었어요.
2: 맞아요.
0: 네, 어떤 마음으로 이날 행사에 함께 하셨나요?
2: 저희 둘째가 네. 극동방송 합창단 26기거든요.
0: 아, 네네.
2: 네, 합창단 연습을 다녀와가지고는 계속 달고 달리던 바이블 라이트 나 공개방송 가야 된다.
0: 네.
3: 아이고, 고마워요.
0: 네.
2: 이게 황금 같은 토요일이라서 제가 진짜 쉬고 싶어가지고 모른 척 했는데 결국 자기가 샵 9030 누르나
0: 아, 이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0: 아,
2: 네. 아 이게 이렇게 자녀가 원하고 참 제가 사실은 라디오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0: 네.
2: 근데 마음의 가책을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네.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0: 아, 너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직접 공개 방송 참여하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2: 아, 진짜 좋았어요.
0: 네,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2: 40대 중반이라서
0: 네.
2: 뭐 잘 안 외워지는 나이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암송하려고
0: 네.
2: 이사야 35장 말씀을 암송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공개 방송 때 10편, 100편으로 만든 노래를 그 다 같이 배우면서
0: 네.
2: 그 말씀 암송의 희망을 제가 그때 봤어요.
0: 노래로 외우니까.
2: 네, 할 수 있겠다.

0: 네.
1: 다른 말, 아, 이게 말씀도 이렇게 좀 암송을 해봐야겠다. 인사이트를 얻어서 너무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3: 와.
2: 행사에 오시면, 극동방송 행사에
1: 네.
2: 오시면, 인사이트도 얻고요.
3: 와,
2: 정말 너무
1: 맞습니다.
2: 좋았다라는
1: 얻었습니다.
2: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2: 네, 우리 집사님께서 이번 70주년 홈커밍 데이 함께 가시기로 하셨어요.
1: 네.
2: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풍선 아트, 뭐 어린이를
1: 그러니까요.
2: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가족과
1: 역사관도
2: 네, 함께하는
1: 있고.
2: 프로그램도 많은데 어떤 걸 가장 기대하고 계실까요?
1: 제가 또 이제 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2: 예술,
1: 아, 70주년 콘서트가
2: 네.
1: 이제 또 가장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요.
3: 와.
2: 콘서트 다시 한번
1: 예.
2: 말씀드릴게요. 세시봉. 네,
1: 세시봉
2: 그리고 뮤지컬 배우
1: 차지연.
3: 와우.
1: 무엇보다도 우리
2: 네.
1: 어린이 합창단
2: 어린이
1: 공연.
2: 합창단들도 오고요.
1: 네. 너무
2: 네.
1: 좀 기대가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아,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축하 음악회를 또 기대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집사님 사실 포항에 계시죠, 지금?
1: 네, 포항이에요.
2: 네, 서울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1: 뭐, 포항에서 서울 자주 갈 수도 없고,
2: 네.
1: 이런 기회가 있어서도 감사한데,
2: 네.
1: 사실은 이제 처음 마음 먹은 거는 아까
2: 네.
1: 처음과 비슷하게 둘째.
2: 네.
1: 둘째가 또
2: 꼭 가자고.
1: 합창단 갓 입단한 신입으로서
2: 네.
1: 이제 꼭 가봐야겠다 생각도 들었고.
2: 와.
1: 그리고 이게 전파선교 70년 역사를 돌아보는 행사라 하는데,
2: 네,
1: 제가
2: 맞아요.
1: 이제 오랫동안 전파선교사로 참여는 하면서 제가 실상 잘 모르고 있었던
2: 네.
1: 그런 극동방송 역사나 우리나라 기독교 발전의 그런 역사들을 볼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는데 좀 마음이 생겼습니다.
2: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3: 와우.
2: 전파 선교사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3: 그렇죠.
2: 이렇게 그때 마음이 동하셔서 전파 선교사를 가입하셨는데 직접 저희가 어떤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보실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3: 아,
2: 근데
3: 맞습니다.
2: 이번 70주년 이 행사는요, 처음으로 열리는 거라서요. 우리
3: 와우.
2: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그 감동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3: 와.
2: 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참여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함께
1: 네.
2: 가자고 초대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네. 포항에서 서울 가는 게 쉽나요?
2: 네.
1: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니까 어서 어서 신청하세요, 여러분.
2: 네.
3: 와, 어서 오세요.
2: 네, 여러분, 버스가 대절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10월 17일 토요일 날 한양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1: 감사합니다. 네,
2: 네.
1: 들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와,
3: 와.
2: 맞습니다. 어디 포항에서 서울 가기가 쉽나요?
3: 쉽지
2: 쉽지 않죠.
3: 않습니다.
2: 그런데 저희는 지금 버스가,
4: 그러니까요.
2: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기
3: 와우.
2: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3: 네.
2: 숫자 70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가실 선착순 70명의 분들께 특별히 간식도
3: 와우.
2: 드리고요. 네, 티셔츠, 모자, 기념품 등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3: 와.
4: 너무 좋습니다.
2: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3: 네.
2: 지역번호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70이라고 보내주시는 7분께는 제가
3: 오.
2: 수안보 파크 호텔 노천 온천 이용권 드립니다.
3: 와.
2: 온천 이용권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기대되는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아유,
2: 형제님이
3: 맞습니다.
2: 또 기대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 네.
2: 홈커밍 데이 너무 많은 이 부스가 있잖아요.
3: 그렇죠.
2: 가장
3: 그렇죠.
2: 기대되는 게 어떤 걸까요?
3: 네, 말씀해 주셨듯이 그 극동방송이 70년 역사의 그 발자취를 만나는 그
2: 네.
3: 많은 뭐 극동의 뿌리관, 북방선교 사역관,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둘러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잔치에는 먹을 게 빠질 수
2: 아,
3: 없잖아요. 무려
2: 맞아요.
3: 30여 개나 된다고요.
2: 와, 30여 개 맞습니다.
3: 와.
2: 너무 다채로워요.
3: 너무

0: 우리 K푸드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1: 이날 모두가 갑니다. 저희도 네. 다 갑니다.
2: 네. 굶고 가야겠어요.
1: 네, 굶고 가시면 와. 됩니다. 네. 그날 가셔서 아, 일단 버스에 타시면 간식 드리고요. 와. 네, 간식 드리고요. 가셔서 또 푸드코트에서 즐기고 오시면 됩니다.
0: 와,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1: 네, 이날 네. 뭐라고요? 한양 나들이.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 숫자 70을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70 보내주시고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간식, 티셔츠, 모자 등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와.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네, 4420번님 굿즈도 판매한다던데 기대돼요. 와. 맞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네, 큰 행사라 너무 많아요. 어, 우리 6988번님 70 와. 어, 보내셨습니다.
2: 어, 저희 가정도 가요.
1: 네, 이야. 가정이 가십니다. 이야. 야, 이렇게 어린이들 함께 가면 너무 좋습니다. 예린 양, 아까 전에 뭐가 가장 기대된다고요?
3: 저는 어린이 부스에 있는 에어바운스나 바이킹이 제일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네.
1: 어린이들과 함께 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린이와 함께 이동하는 게 좀 꺼려지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린 자녀들은.
0: 네, 그렇죠.
1: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제가 볼 땐 부스가 훨씬 풍성해요. 네. 이 에어바운스도 있고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도 있습니다. 와. 지금 가족 단위로도 신청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버스를 함께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숫자 70,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형제님 그리고 네. 저희 또 이 대학교에서 축제 아, 그렇죠. 좀 즐겨보셨나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 아. 이 대학교 축제 하면 떠오르는 게 먹거리들도 있지만 네. 사실 그래서 축제 공연에 누가 오냐?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화두인데요. 네. 이번에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죠. 세시봉 밴드, 그리고 차지현 배우님, 그리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심지어 정말 잘하는 네. 포항, 이제 포항을 넘어서 극동 네,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1: 700명이 모여요.
0: 와, 와 700명이 다 모이나요?
1: 어린이 700명이 함께 그 무대에 섭니다.
0: 이번에는 그냥 7로 그냥
2: 아, 그러네요.
0: 다 아, 그쵸? 기본복이 됐네요.
1: 70주년 신청 문자도 70 아니, 어린이 합창단 700명의 무대 이야. 거대합니다. 아, 우리 241번님 70 보내주셨습니다.
2: 친구랑 같이 가자고 권해보겠습니다.
1: 네, 아, 또 0474번님 70 친구랑 같이 가자고 권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가 있으시면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0: 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1: 너무 좋은 기회고요. 먹거리도 네. 많고요. 네. 무엇보다 극동방송의 그 70년의 역사 발자취를 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신청해주시는 분들 다들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신청했습니다.
0: 좋은데요?
1: 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저희 함께 가실 분들 계속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2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신청하시면요 수안부 파크 호텔 노천 온천 이용권을 와. 제가 7분께 드립니다. 네, 지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다 함께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네.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와우. 네, 그날이 또 예배 기도합니다.
1: 맞습니다. 네,
0: 태신자와 함께 오셔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요.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와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1: 아멘, 아멘.
0: 함께 오십시오. 아까 전에 친구랑 같이 가자고 권해보겠습니다 와우.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친구에게도 함께 권해주세요.
1: 네.
0: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홈커밍 데이 함께 가실 분 선착순 70명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네.
0: 70 행사에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70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이 시간 70이라고 신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이 간식 와. 그리고 티셔츠, 모자 등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문자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극동방송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버스 말고 개인적으로 가시겠다 하셔도 오. 70 보내시면 됩니다.
1: 와우.
0: 네,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도 70 보내시고요.
1: 네.
0: 네, 개별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1: 오.
0: 네, 이 버스로 함께 가실 70명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이 마감 타임입니다. 저녁 이 방송하고 끝나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 70이라고 지금 보내주세요.
1: 네.
0: 네, 저희가 또 한 분을 더 전화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1: 오, 네.
0: 또 저희 라디오 공개 방송 때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바로 큰숲교회 집사님 모셨습니다. 현병철 집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사모님과는 네, 알고 계시죠?
2: 네, 네, 네.
0: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네, 큰숲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병철 집사입니다.
0: 오! 와!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2: 네.
0: 네, 집사님 이번에 라디오 공개 방송에 참여하셨어요.
2: 네.
0: 직접 공개 방송 참여는 처음이셨죠?
2: 네, 처음이었어요.
1: 와.
0: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2: 아, 제가 예전에 원래 그 다음 세대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0: 네.
2: 그런 궁금증이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0: 아.
2: 다음 세대 어린 학생들하고 또 교사님들하고 부모님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찬양하는 모습이
0: 네.
2: 너무나 아름다웠고 즐거워 보였고 그 점이 가장 좋았고 저한테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네네. 또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행사에서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극동방송 행사에서요.
1: 맞습니다.
0: 네, 집사님. 이번 네. 70주년 홈커밍데이에 함께 가시기로 하셨어요.
2: 네.
0: 네. 이번 홈커밍데이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축하 음악회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중에서 네.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네. 제가 들어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2: 저 개인적으로는 북방선교 사역관
0: 야,
1: 와.
0: 저희 아까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신 북방 선교.
3: 네.
0: 맞습니다.
2: 하고 싶고.
0: 네.
2: 또 제가 세시봉 세대이기 때문에.
1: 야.
0: 맞습니다, 진짜 세시봉이 와요.
2: 네. 축하 음악회도 또 기대가 되고요.
1: 네.
0: 맞습니다. 아이고. 조영남 씨, 윤영주 씨, 김세환 씨.
1: 네.
0: 네. 네. 이렇게 계십니다. 오세요. 네.
2: 네.
0: 세시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70주년 행사에 함께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1: 네.
0: 네. 네. 라이브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0: 진짜 혹시 홈커밍 데이에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나요?
2: 제가 여건이 된다면 저희 가족들하고
0: 네.
2: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1: 와,
0: 좋습니다. 우리 큰숲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3: 네.
0: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 네.
0: 선생님, 그런데 포항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꽤 있어요.
2: 네.
0: 지금 포항에 계시죠?
2: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홈커밍데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거리가 좀 멀기는 하지만
0: 네.
2: 그 가고 오는 길에 서로 교제하며 또 속마음도 얘기하고
0: 네.
2: 또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0: 네.
2: 또 추억도 만들고
0: 추억도 네. 만들고
2: 네, 저 자신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0: 네.
2: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0: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1: 와, 네, 집사님.
2: 아이고, 너무 귀합니다.
1: 야, 이렇게 또 오고 가는 길에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또 너무나도 귀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 마지막으로 좀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께 함께 가자고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0: 네, 망설이지 마시고
1: 네.
0: 혼자 가시는 것보다 가족들 같이 가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2: 와.
1: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0: 네.
1: 우리 큰수교회 현병철 집사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네, 우리 홈커밍 데이 때 그럼 집사님 뵐수 있는 거죠?
0: 네.
1: 네, 10월 17일 날 저희 토요일 날 한양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2: 네.
3: 아,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왔습니다. 이렇게
2: 아, 네.
1: 친구와 동행하셔라. 네. 우리 이 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030으로 70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버스로 함께 가실 분들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3: 네.
1: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70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3: 네.
1: 또 개별적으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도 70이라고 보내주세요. 네, 함께하시는 선착순 70명의 분들께는 특별히 간식, 티셔츠, 그리고 모자 등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와.
1: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네, 지금 우리 4420번님께서 그날 혹시 전도 대상자랑 같이 가면 복음도 전해주시나요?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때가 예배 자리라고 말씀을
3: 맞습니다.
1: 드렸어요. 또 무엇보다 축하 음악회가 어린이합 창단이 함께 한다면 그곳은 예배 자리가 됩니다.
3: 맞습니다.
1: 네, 오고 가는 길에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 네.
1: 네, 버스로 함께 가실 분들 지금 또 모집하고 있어요, 새롭게. 샵 90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70, 70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네.
1: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행사에서 보실 수 있고요.
3: 와우.
1: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3: 너무나도 많은 먹거리들이 있는데요. 무려
1: 네.
3: 30여 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30여 가지나
3: 어우,
1: 준비되어 있는.
3: 배고파요.
1: 네? 30여 가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70 보내시면 됩니다.
3: 네.
1: 네, 아리엘 양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4: 어린이 합창단과 태권도 시범 등 여러 가지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1: 가족분들과 함께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또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또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도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70, 70 숫자 70을 보내주세요. 네, 선착순 70명의 분들께는 특별히 간식,
3: 와.
1: 그리고 티셔츠, 모자 등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신청하신 분들, 지금 70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아, 네, 3395번님 70! 버스로 갑니다. 극동방송 하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봤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끝납니다.
3: 네.
1: 70, 조금이라도 고민되시는 분들 일단 70이라고 보내주세요.
3: 네.
1: 그리고 또, 아, 이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직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보내주세요.
3: 오.
1: 네, 샵 9030, 샵 9030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네.
1: 네, 그리고 이 시간에 70이라고 보내주시고 접수까지 하신 분들은 제가 7분께 수안보 파크호텔 노천 온천 이용권 드립니다.
3: 와.
1: 네, 형제님 어디서 언제 열린다고요?
3: 네, 10월 17일 무려 한양대학교에서 열리죠. 한양대학교
1: 네.
3: 어디라고 하셨죠?
1: 서울 캠퍼스입니다.
3: 서울 캠퍼스에서
1: 성동구에
3: 열립니다.
1: 있어요.
3: 네.
1: 한양 나들이 가시면 됩니다.
3: 아우,
1: 네,
3: 너무
1: 주말에
3: 좋아요.
1: 요즘 날씨 너무
3: 오늘
1: 좋잖아요.
3: 가을이에요.
1: 행사도 많이 열려요.
3: 네.
1: 극동방송 행사에 함께 하십시오.
3: 와우.
1: 처음으로 열립니다.
3: 복음이
1: 70년 동안
3: 들어갑니다.
1: 처음 열리는
3: 와우.
1: 행사예요. 네, 저희가 여러분을 섬기고 또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단문 50원

0: 네, 유료문자 샵 9030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숫자 70 기다립니다. 네, 사모님. 네. 이 시간. 네. 네, 가장 기대되는 순서. 사모님께는 제가 안 여쭤본 것 같아요. 네. 어떤 순서가 가장 기대되시죠?
1: 저는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대가 되고요.
0: 네.
1: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또 70년의 역사를 그곳에서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0: 네.
1: 또 그전에 보다는 저희가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하면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의 그 마음과 소감을 들으면서 훨씬 더 기대가 되고
0: 네.
1: 또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행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아. 무엇보다 진짜 아까 전에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가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네.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와. 하셨습니다.
2: 좋습니다.
0: 8804번님 70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70 보내시면 되고요. 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라서
2: 네.
0: 내가 정말 함께 교회 가고 싶었던 네, 태신자가 있으면 이날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2: 최고입니다.
0: 네,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2042번님 아멘 하셨습니다.
2: 아.
0: 네, 아멘이라고 보내셨는데요. 신청하셨을까요? 네, 70이라고 보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70 숫자 70을 보내드리면 되고요. 또 간식과 티셔츠, 모자 등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2: 와우.
0: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네. 저희는 7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린 양.
3: 네?
0: 오늘 이렇게 특집으로 70 홈커밍 데이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3: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70주년 행사 기대되나요?
3: 완전 기대돼요.
0: 네, 우리 함께 한양대학교에서 10월 17일 날 만납시다. 토요일이에요.
2: 네.
0: 아리엘 양은 어땠나요?
4: 저도 이렇게 다시 다 같이 모여서 방송하니 너무 즐거웠고 또 빨리 한양 나들이
0: 네.
4: 홈커밍 데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0: 맞습니다. 홈커밍 데이 진짜 풍성할 것 같죠?
4: 네.
0: 네. 아까 전에 태권도 시범단이 그렇게
2: 네,
0: 궁금하다고 했는데 태권도 좋아하시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70 보내주세요. 이때는 정말 전공자들이 함께합니다.
2: 와.
0: 네, 1303번님 70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수안부 파크호텔 온천 이용권도 네,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7분께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와우.
0: 네, 지금 5분가량 남았습니다. 70이라고 보내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70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된다고요?
2: 70입니다. 네. 70입니다.
0: 숫자 70 보내시면 네. 됩니다. 네, 형제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2: 일단 저번에 공개 방송에서 정말 극동방송을 함께 할수록 이 모든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0: 네.
2: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0: 네.
2: 그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0: 네, 저희가 라디오 공개 방송 때 한번 뵀잖아요.
2: 맞아요.
0: 네,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2: 네.
0: 네. 네, 사모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특집 방송 이렇게 홈커밍 데이에 함께 하시자는
1: 네.
0: 네. 여러분들의 간증도 들었고요.
1: 네.
0: 목소리도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1: 네, 저도 한양 나들이를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요.
0: 네.
1: 또 정말 우리 포항과 영천, 영덕, 울산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독교의 최고의 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와우. 저희가 어디서 모인다고요, 형제님?
2: 한양대학교입니다.
0: 네, 서울에서
2: 네.
0: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고요.
2: 네.
0: 그래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버스를 와우. 제공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드리는 버스. 버스로 함께 가실 분들 모십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으로 70,
2: 네.
0: 70이라고 보내주세요. 오고 가는 길에 정도 들고
2: 최고입니다.
0: 먹을 것도 나누고. 와우. 아까 뭐 드린다고요? 특별히 기념품하고
2: 간식, 그, 뭐, 주시는 티셔츠. 간식을 먹으면서 티셔츠로 갈아입고 해를 가리는 모자를 딱 쓰고 네, 가서 행사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또 화창한 일기, 화창한 날씨를 아, 네.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70이라고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문자 어려우신 분들

0: 오늘은 전화 주시면 돼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0: 네, 5631번님 70! 야, 보내주셨습니다. 네. 함께 가실 분들은 또 함께 가신다고 네. 거기 남겨주세요. 몇 명인지 인원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네, 버스로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 또 개별적으로 참석하실 분들 모두 모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1: 네.
0: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홍콩잉 데이.
2: 포항에서 서울까지 한양 나들이.
3: 여러분 함께해요.
0: 네,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030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추석 특집 생방송이 14시간 동안 진행돼서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추석 특집 방송 재밌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9월 24일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9월 23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9월 23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웅이 되어야지요. 이러한 생각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버릴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지요. 삶의 목표가 성공하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니까요. 주인의 것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종이 되어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저는 받은 선물이 없어요. 또는

제가 받은 선물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부러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네가 받은 것을 알아주면 좋겠구나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사가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헛된 욕심을 좇으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에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살짝 의문이 가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의미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는 한국국제기도원협회 포항캠프 순방예배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효자교회 성도들과 또 기도원협회 회원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또 싹을 내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끝이에요.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좀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들어요. 뉴스도 듣고 휴대폰 전화에 뜨고 있는 메시지도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어떤 말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어떤 말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수많은 말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주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도 성경이 있고 교회도 와도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휴대폰 전화만 열어도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과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지난 5월 우리 효자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정이 남아서 터키의 한 사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 사원 안에서 그 종교 지도자가 자신들의 경전인 쿠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저에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자신들의 경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좋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길을 보여주고 믿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생명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부교육자 시절에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책을 찾는데 성경책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집에 갔더니. 그래서 부랴부랴 성경책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보관을 잘했는지 성경책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 한 가지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염려하기보다는 말씀을 받고 또 믿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적시는 빛처럼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시면서 비와 눈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가 내리면은 그냥 땅을 적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은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하고 또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가 내리는 순간에는 이 열매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비가 내렸다고 해가지고 내일 곧바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물을 머금고 뿌리를 내리고 또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는 언제나 즉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깊은 곳에서 역사합니다. 굳은 마음을 적시고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며 약해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나 또 교회의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가 메마른 흙 속으로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비추어주고 낙심했을 때에 나를 일으켜주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익숙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말씀의 능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도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아래 나의 마음과 삶을 두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과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심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금방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 한 권을 권했는데 이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내가 괜히 말을 했나?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정말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

나를 미리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열매를 보지를 못합니다. 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성경 한 권을 책장 한 곳에 갖다 두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그 책을 펼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사람이 바뀌어도 빨리 바뀌기를 원해요. 왜 저 사람이 아직도 저러고 있을까? 도대체 예수는 언제 믿을까? 왜 저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충성스럽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한 권의 의미도 다시 보게 됩니다. 성경 한 권은 겉으로 보면은 그저 종이와 글자로 된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진 이 성경 한 권이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서 또 군대에서 또 낯선 숙소에서 혹은 마음이 무너진 그 순간에 그 성경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결과를 우리가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조급해하려고 그렇게 바꾸려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또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심는 일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건네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시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것도 같고 설명도 잘해야 될 것도 같고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거 다 대답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은 꼭 어려운 설명만으로 전하는 것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저 말씀 한 구절을 전해주고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오늘 받은 은혜 한 가지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호텔방이나
아니면 군부대에 또 병원에

0: 안에 성경 한 권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협회 포항캠프 순방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원협회의 사역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호텔방에, 군부대에, 병실에 놓인 그 성경 한 권은 단순히 책 한 권 올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한 사람의 삶에 가까이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성경이 언제 폐지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사용하여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많지요. 좋은 환경도 남겨주는 것 중요하고 또 잘 가르쳐서 교육 잘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재산 물려줘서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셨다. 우리 부모님은 성경을 정말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셨다. 우리 부모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에 말씀 앞에서 기도하셨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수요 예배 때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 했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말고 다음 세대와 이웃, 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거거나 아니면 부담을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또 필요한 데는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씨앗을 심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 다시 그 씨앗을 당겨 올려가지고 그렇게 빨리 자라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는 사람은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일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을 건네는 일, 지친 사람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전하는 일,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염려하기보다는 충실하게 말씀을 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원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소리 없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결과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곁에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씀 한 구절을 전하면서 기도원의 성경 보급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 눈으로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그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 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오.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 극동방송은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4: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5: 저는 23살 10월에

0: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동기가 늘 선해 보여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스스로 진실하다고 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론 충동적으로 속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은 아주 무시하면서 다른 개념에는 끈덕지게 집착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또 크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대신 또 나를 자책하는 대신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토보아심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와 그리고 나의 결심이 순수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꼭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어요. 7864번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시면서 경배해요. 또 저의 찬양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곡 더 들을까요? 5265번님께서 오신실하신 주 신청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변함없으신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시시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으신 강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감격하면서 두 분의 신청 찬양 함께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들이어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 감정 대신 복음을 따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까지 힘차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샵 9330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삶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죠.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깨끗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의 과민한 양심이나 무뎌진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다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 이 시간 방송 가운데 가득 넘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요. 이제는 내 감정 대신 복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한분한 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그렇게 복되고 결단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 삶의 노래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0: 부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는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그를 엄청 귀찮게 합니다. 밤낮으로 귀찮게 하죠.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죠. 재판장이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자기가 괴로운 것이 싫어서라도 억울한 일을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은 야, 너희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착착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나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들어졌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우리 믿음이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 장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못 지키거든요. 아, 저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 한국에는요. 저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저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로 부르셨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혼자 믿으면 편하잖아요.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예배 영상에 설교만 딱 듣고 예배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만약에 정말 폐쇄적인 어떤 국가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교회로 모이지 못할 때 그렇게 한다면 네,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요즘 교회 가면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 말에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좋고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크든 작든 좋지 않은 교회가 있고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그것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교회는요. 크든 작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잖아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것이 교회인데 목사가 머리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애써서 평생을 섬길 수 있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십자가를 질수 있나 들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요, 어디 선교지 가서 막 박해받고 이런 것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싸우는 것도 십자가고요. 내가 교회에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좋은 교회를 찾으셔야죠. 그런데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야,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억울한 거거든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가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요, 의외로 많습니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치고요, 교회 가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그렇듯이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 최선을 다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비난과 정죄만 있다면요, 결국 그 삶이 계속 내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네, 아해자 앨범 가운데서 빈들의 마른풀 같이 들으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이면요,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자질이 부족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자질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 중에도 다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잘 보지만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밭이 나빠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되어가죠.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떤가?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밭인가? 내 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같은 정죄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나의 모습은 잘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나를 보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요, 성장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시선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봐야지 깨끗해집니다. 다른 사람 얼굴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얼굴에 있는 보이지도 않던 흠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일들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언어들, 부정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시선들이 바뀌어야지 사실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빈틈은 다 있거든요. 빈틈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려고 할때그 빈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참안될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빈틈들이 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극동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것들, 은혜를 나누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좀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내주는 구원의 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무엘상 오늘 26장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사무엘상 26장과 27장은 또 우리 가운데 귀중한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상고해 봄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에 다윗은 황무지에서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과 사울 간의 현격한 인격차를 또 한번 보게 되는데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을 명백히 이제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결코 사울을 스스로 해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 26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차려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본장에서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추적이 계속됩니다. 다윗이 십 황무지로 도망가고자 이렇게 나아가고 사울은 또 그를 쫓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형에 매우 밝았고요. 노련한 장군이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그를 위하여 또 그와 함께 뭐 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세에 어두웠어요. 그러다가 그의 신하들은 그다지 충성스럽지 못했고 사울은 또한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그곳에 진친 것을 알아낸 다윗은 직접 확인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26장이죠. 5절로 6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참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참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들어가 주위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진 가운데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침상 머리에는 창이 땅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8절 봐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아비새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장군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허락만 해주시면 당장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다윗은 아비새를 꾸짖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으나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는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우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사를 주관하실 권한도 갖고 계심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와 행사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기록된 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또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실

그러한 초신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도록 아무도 깨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는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여기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그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의 태만을 나름대로 꾸짖는 외침이었어요. 그때 벌어진 광경은 실로 또 아이너리카라죠. 여러분, 다윗의 그 외침으로 인한 그 사울의 처한 상황, 그 진상과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의 진면모가 어떠한지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즉, 사울의 생명을 죽음의 지경까지 방치했던 것은 바로 사울의 수족들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건져준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권을 상징하는 사울의 창을 돌려준 행위 등은 단지 그의 무치성이나 관대함을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름대로 사울의 가장 신실한 신하로서 왕께 충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즉, 사울로 하여금 불의한 편박을 중단하고 사울 스스로 한 예전의 공헌을 지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조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참, 우리는 과연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우리는 독설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 너 당해봐야 돼. 뭐 이러면서 악으로 악을 갚기 일쑤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 결과 때가 됨에 그분께서 맺으시는 선한 열매를 이 다윗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25절, 26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26장이 마쳐지게 되는 건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였지만 그것이 곧 사울 본성의 변화나 진정한 회개를 수반하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됩니다. 이제 27장을 좀 간단하게 봐야 돼요. 1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그의 일관된 신앙적 태도에서 벗어난 행동인데요. 26장에서 그가 사울에게 보여준 것과 27장에서 다윗이 행한 여기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침체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사명 구현을 망각하고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데 여념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일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불신의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유대를 공격하고 자신이 블레셋의 동맹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1년 한네 달, 넉달 동안 안전한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시글락에서의 생활은 그의 일생을 통해 그의 승리가 아니라 치욕적인 기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잔인한 침노 행위와 살육 자체가 서운해지 못했고 그의 마음에 불의의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불신만큼 악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을 남겨주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당할 때 어떠한 처신을 취해야 될 것인가 역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불신의 행동이 당장은 안전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만큼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족쇄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26장, 27장을 특별히 27장은 1절만 보면서 간단하게 그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된 것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28장으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또다시 군대를 소집하게 되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대전에서 자기 편을 도와달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청을 이게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는 가능하면 그것을 피하려 했지만 그게 되나 말이죠. 이에 위협을 느낀 사울도 길보아에서 자기 군대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자, 28장 5절로 7절 말씀으로 먼저 모실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죄는요, 끝까지 갑니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절망한 채 사단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아마 그 점쟁이 복술자 무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부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부분적으로 강신술을 행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신술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갖가지 종교적 어떤 그 형태 속에서 실로 전율감과 경악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TV 같은 데도 보면 그 빙의니 뭐 신내림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그 심령술이거든요. 고대의 마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사건을 그대로 강력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접한 여인이 실제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말 사울과 영으로 대화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죠.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우선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좀 들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술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TV도 보면 뭐 인기 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매기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 몇년전그 뉴욕 타임즈에 두 사람의 점쟁이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지에 따르면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대부분이

0: 그들의 장래를 알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행위가 매우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뭐 선거 때만 되면 어느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될까? 아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47년 영국 국교의 간행지인 가디언지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설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심령 현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조작되고 사기적인 류의 점술이나 독심술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연구 수준으로 이러한 현상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사실만을 신뢰해야 한다. 즉 인간의 사후에도 그의 영은 활동하고 어떤 이들은 그들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의 입장으로서도 순수한 심령 현상을 꺼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러한 발표가 있은 후로 소위 심령 과학이니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초능력 보유자들이 매스컴의 화제 인물로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천공도를 구입해서 별자리를 보고 뭐내뭐 저기가 운명이 어디 뭐 이렇게 점치는 그런 현상들이 급증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미신적인 의식 때문에 점술가들의 호주머니는 뭐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란 말씀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는 민족이나 개인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조차 당신을 떠나 이러한 행위에 빠지면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해서도 안 되지만 주변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악한 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알 겁니다. 그 죽은 부자가 산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도 바울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이 예배되어지고 있는 곳이 소위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 교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한번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울이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떤 결과로 또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사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을 단번에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넬, 2번 아비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청취소감과 함께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그런 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팔지도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약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첫째, 웃으며 나오는 엔돌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요. 감사하며 나오는 세로토닌,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셋째,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애주고 긍정의 힘을 주고요. 넷째,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고요.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이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며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2: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1: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1: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2: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0: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0: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주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을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으셨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부족한 사람, 그 사이는 우리가 좁힐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리를 먼저 좁혀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친구에게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일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오벳의 시편 1편, 김도연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Come on Gathering의 Surely Worth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33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늦은 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이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들려드리긴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어떻게 보면 친구에 대한 얘기라서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친구란 노래, 이게 Friends란 노래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아마 마이클 W. 스미스도 불렀고 에미 그랜트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듀엣하는 제 90년 처음에 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CCM을 시작하게 한 그런 팀의 제가 일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 가면은 많은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그 CCM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를 연주하던 장면이었는데 예, 아직까지 이 노래를 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저도 그때 당시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노래 썼으면 좋겠다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히스플랜의 위대한 신주, 텐트메이커스의 권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딸기는 좀 덜 달고 무릅니다. 수박과 참외도 아직은 제철이 아니라 당도가 살짝 떨어지니 구입에 참고하십시오. 과연 이렇게 과일을 파는 곳이 있을까 싶겠지만 국내의 한 대형 백화점 과일 코너에 실제로 붙어있던 내용입니다. 고객을 속여 물건 하나를 더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덜 팔더라도 평생 고객을 만들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세계 최정상 리더들의 현장 리더십이란 책에 나오는 잃어버린 신뢰를 해결하는 4단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한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라고 할 때 오히려 두터운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보다 변명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요. 수정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복음 전파에 힘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나무에는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되면 구차한 변명과 또 이 상황들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를 쌓는 것, 또 신뢰를 회복하는 4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입니다.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실수를 인정해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도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는 것, 그 어느 분에게 신뢰를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꿈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요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와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는거 소프라노 신용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주님과 손을 이렇게 잡고 폴짝폴짝 같이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삶은 저는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밤 이 방송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로 이 사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별그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인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이루어가시는 삶과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캐리 언더우드의 오 신실하신 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김도현의 오 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선의 감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로스의 나 때문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언어윈팅의 그주와 함께나 죽었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갈보리산 위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은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말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에 유입이 되면서 북한 주민분들 사이에서 예전보다는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최근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적힌 편지가 또 감찰당국에 적발이 돼 퇴폐적인 생활 양식으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 연인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친구 사이의 우정도, 직장 동료에도, 친구들도 이 사랑이라는 유대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각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을 북녘의 성도님들도 꼭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너를 선택한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고백 한번 드려볼까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조금은 어색하고 또 낯선 표현이겠지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귀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날씨 전해드리면서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또 분석하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 나누길 원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때가 되면 대한민국 주민들은 서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차로, 버스로, 자동차로, 고속도로마다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의 자동차로 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두 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북한 땅이 생각이 나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통일이 되어서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보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추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은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희한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남과 북을 영구적인 분단

국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나쁜 국가로 정의해놓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된 하나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들이 하나가 되리라.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원수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남과 북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선은 누구의 선이냐면 하나님의 선이겠죠.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남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약한 적대적 감정의 고리들을 끊어내시고 이제 남과 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치적 회복, 정치적 하나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진 가장 근본적,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나 어떤 국가적 통일을 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북한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4만여 개가 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북한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꺾어내시고 그 땅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온전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은 추수의 계절,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 정말 큰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손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 남과 북의 악한 고리를 끊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손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

0: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실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여기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북한도 대규모 선수단을 보냈는데요. 분단이

0: 이후 남북은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종종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을 비롯해 축구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 등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기도 했죠.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에서는 남북 동시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한 이후 스포츠를 통한 교류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오늘 북한 바로 보기에서는 남북의 스포츠 교류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필요성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요즘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죠. 남북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남북 단일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분단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1: 예.
2: 오늘은 남북이 하나의 팀으로 국제무대에 섰던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1: 예. 자, 남북 간의 단일팀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태동기부터 짚어주시죠.
2: 네. 남북 단일팀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 네.
2: 1963년, 그 이듬해 열릴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처음으로 공동참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1979년 평양 세계 탁구선수권, 또 1980년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도 논의는 이어졌지만 선수 선발과 참가 방식 등의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2: 결실의 발판이 마련된 건 1990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였습니다.
1: 예,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던 해가 바로 1991년이었죠.
2: 맞습니다. 1991년 남북 스포츠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 네.
2: 남북은 코리아라는 이름과 한반도기를 앞세워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첫 무대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남한의 현정화 홍차옥, 북한의 리부니 유순복 선수가 힘을 합쳐서 여자 단체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의 9연패를 저지하고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2: 영화 코리아의 배경이 되었던 대회가 바로 이 대회입니다.
1: 예. 이 탁구뿐 아니라 같은 해 축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바 탁구 대회 직후인 6월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도 단일팀이 출전했습니다.
1: 네.
2: 조별 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요. 비록 8강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만나서 1대 5로 패했지만 전 세계의 분단을 넘은 단일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뜸했던 단일팀 논의가 2018년에 이르러서 다시 활기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구성이 참 큰 화제가 됐었죠.
2: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린 제1회 피스앤스포츠컵 탁구 단일팀을 거쳐서 2018년도에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었습니다.
1: 예.
2: 종목은 여자 하키였는데요. 남한 선수 23명, 북한 선수 12명 등 총 35명의 엔트리로 구성된 코리아 팀이 스위스 로잔 대회 회의에서 확정되어서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 종합 스포츠 축제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인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뭐 함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1: 네.
2: 상징적인 의미는 컸으나 대회 직전에 급박하게 팀이 꾸려지면서 기존 선수들의 출전 시간 감소, 또 기회의 공정성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 예.
2: 평창 단일팀은 스포츠 교류의 감동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권익과 공정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남긴 사례였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같은 해 여름에 여러 종목으로 단일팀이 확대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은 단일팀의 외연이 가장 넓어진 해였습니다. 세계탁구대회 단일팀에 이어서 여자하키, 이어서 벌어진 자카르타 팔레망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팀, 카누팀, 조종팀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공동팀이 출전했습니다.
1: 예.
2: 또한 2018년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0: 에서도 탁구와 수영 종목의 단일팀이 참가하여서 장애인 스포츠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1: 예. 1990년대에 논의가 시작돼서 1991년에 있었던 지바의 기적,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또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졌었던 우리 남북 단일팀의 역사,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단일팀은 정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1: 네.
0: 민감한 정치 군사적 문제보다 스포츠라는 비정치적 접근을 한 것이죠.
1: 네.
0: 두 번째로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서 한민족이 연대감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1: 네.
0: 같은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연대감을 심어줍니다.
1: 네.
0: 그래서 단일팀에 대한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였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로는 단일팀에 대한 선수 선발, 훈련 기간 부족, 경기력 유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늘 뒤따랐는데요. 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남북이
1: 네.
0: 한 팀이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고 또 준비에 이어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큰 문제로 삼는 것은 단일팀 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길게 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축구에서 8강 진출을 놓고 남북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1: 네.
0: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은 악수를 했는데
1: 네.
0: 감독관은 악수를 안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1: 예.
0: 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단일팀을 만들어서 경기하던 때가 아주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남북 단일팀은 상호 존중과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례가 계속 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날 살펴본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지요.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화되지 않게 하시고 페어플레이를 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남북이 단일팀이 되어 경기를 한 역사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역사가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대적 관계는 남북 모두를 감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합니다. 분단의 역사의 굴곡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잘 극복하여 평화 통일의 미래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뉴욕에서 개막하면서 북한은 마지막 날인 28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과 만나고 오늘 2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를 조율하는 한편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경제와 재정 능력까지 약화시키는 소모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직장 배치를 거부한 청소년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해산에서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끊기자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뉴스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동해상에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과 도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은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졸 한일 담당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의

의 아리오시 다카시 아시아 대양 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비롯해 세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미일 외교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북한 매체는 발사 다음 날 오전까지 이번 미사일 발사 사실이나 발사 목적을 별도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인지 기존 미사일 전력의 운용 훈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교전과 미 이란 전쟁이 겹친 가운데 각국의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 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유엔의 역할과 개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에는 관례에 따라 브라질 대통령이 첫 연설을 나서고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튿날인 23일에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24일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오릅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해 비핵화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회 기간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국제안보,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 등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공식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양자회담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싼 외교적 접촉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 7월에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는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지도자들과는 이란 상황과 전후 전략을 협의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과 석유 천연가스 수출 차질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미국의 향후 대응 구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면서 양국 정상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워싱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관세, 희토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앞서 양국 경제 책임자들은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회담이나 약식 접촉을 가질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회사의 군사적 기여 방안 등 여러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유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회담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중국 인식과 대만 문제에 관한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미중 간의 합의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예상하지 못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인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소모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의 쇼핑몰과 창고, 유통센터 등을 미사일과 신형 제트 추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우편업체를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와 출판사, 제약회사 등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대식 창고 약 500만 제곱미터 가운데 210만 제곱미터가 파괴됐고, 이 가운데 90만 제곱미터는 최근 몇달 사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철강 생산량의 90%를 담당하던 제철

수가 줄고 올해 추가 재정 부족분은 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흑해 봉쇄로 농산물 수출에도 차질이 생겨 대체 수출로를 통한 물량은 평소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창고, 화물선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서고 있어 양국의 경제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배치되지 않았거나 배치된 직장에 나가기를 거부한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남포시 소식통에 따르면 남포시 인민위원회는 이달 초 동사무소와 인민반에 올해 졸업한 17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교양을 강화하라는 중앙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보거나 패싸움을 벌이고 장마당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직장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배치 전까지 인민반장과 부모들이 이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밖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침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현지 부모들은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이 낮아 졸업생을 받아줄 직장이 부족하고 배치돼도 배급이나 생활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 이후 안전기관은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의 단속을 강화했으며 단속된 청소년들은 도로 보수 작업이나 농촌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사실상 중단된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던 차량들이 최근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고차 공급은 줄었지만 차량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업자들이 수리공을 고용해 낡은 차량의 부품을 교체한 뒤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7만 위안 가량에 들여왔지만 상태가 나빠 2만 위안에도 팔기 어려웠던 차량이 최근에는 4만에서 5만 위안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업자들의 손실폭은 기존 70% 이상에서 30에서 40%대로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업자들은 차량에 묶여있던 자금을 일부라도 현금화해 다른 장사에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노후 차량을 고쳐 되팔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문 자동차 수리공들의 일감과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19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이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글피 새벽까지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쌀쌀함과 따스함이 교차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강원도 영동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 18도, 강릉 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과 강릉 27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여수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보령 18도, 군산 17도, 낮 최고기온은 목포 28도, 보령과 군산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겠고요. 부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19도, 울진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과 부산 27도, 울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하루 동안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도에서는 오전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점차 줄어들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5도, 제주 22도,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28도, 서귀포 이어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평안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16도, 신계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와 양강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장진, 원산

0: 부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정진과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운기 16도, 함흥 15도, 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 함흥 27도, 운기 22도, 무산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맑게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2628 성도님 수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 품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Good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 값진 보석은 원래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핑크빛, 분홍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어떻게 빛을 내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반사되어 색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분홍빛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나누며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불순물, 상처가 이 트라우마로 변해 삶의 덫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꽃이 될 때도 있다고요. 불순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꽃이 되고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름에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을 단풍이 더욱 선명해지듯,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메마른 땅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닷물을 먹물 삼아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써내려가도 모자란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무수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주 없이 살수 없네 베이스의 오영광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가운데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래서 죄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순탄하고 평화로울 때 들어온다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게 다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담과 해와.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죠. 죄는 핑계와 책임 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들 키워보면 다 자기가 안 하고 동생이 했다고 그러고 형이 했다고 그러고 엄마가 했다고 그러고 아빠가 했다고 그러고. 죄는 핑계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죄 짓고 어디가 숨어 있어요?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숲속에서 슬슬 걸어나왔죠. 죄에 대한 벌, 함벌, 발을 디뎌놓으면 죄의 폭로가 됩니다. 한 번만 발을 디뎌놓으면.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죽음 전에 죄는 인간을 항상 밖으로 내몹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됐죠. 베드로도 어둠 속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죄는 병과 같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는 빚진 것 같기 때문에 갚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죄질 여유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죽음으로 알 때의 죄를 피합니다.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저껏 내가 죄진 거, 그저께 내가 죄진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은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 십자가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죄를 두려워할 때, 죄를 사망으로 알 때, 회개한 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트루바의 인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큰 주에 빠진 날 위에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이어서 김한상 씨의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묵상한 후에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의 정착 한 달 차인 항해더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마주 앉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넜던 2018년에 그렇게 압록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또 중국에서 어떤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까지 어떻게 또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바로 오셔봅니다. 강한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중국으로 가셨을 때 그 깊은 산골짜기에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마을로 가셔서 그쵸. 사셨던 얘기를 주셨는데 거기서 반년 정도 계셨다고 하셨어요.
0: 네.
1: 근데 횟수로 따져보면 2018년에 강을 건너시고 이곳에는 정착한 지 한 달 차에
0: 네.
1: 하나원을 졸업한 지 한 달 차에 네. 접어드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0: 처음엔 허백에 살다가 반년 후에는 동북으로 갔어요. 동북으로 가서 혼자서 또 마트랑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1: 네.
0: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1: 그 시기가 그래서 그랬죠.
0: 네.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냥 새집방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봉쇄했던 걸 다 개방하면서 조금 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1: 네
0: 그리고 동북에서 같이 이것저것 자영업을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럼 자영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구축을 하셨을까요?
0: 근데 돈이라는 게 또 잘 그렇게 모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는 대로 다 쓰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는 저희가 신분이 없다 나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0: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에 제가 산책을 하는데 너울이 엄청 이쁜 거예요. 저녁 너울이. 근데 저는 그 너울 보면서 저 너울이나 구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럼 한국 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럼 한국 갈까? 그 전이랑 뭐 이렇게 유튜브나 콸소랑 보면서 한국 간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거 다 가짜겠지.
1: 네.
0: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신분이 있으니까 좋겠네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 그럼 나도 한국 가자. 가서 신분이라도 하자 하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브로커를 찾아서 그러고 한 닷새 만에 떠났어요.
1: 와, 지난 시간에도 그러셨지만 북한에서도 내가 이곳을 떠나서 중국에 가야겠다가 3일 만에
0: 결심했어요.
1: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가야겠다가 닷새 만에.
0: 네. 결심은 그때 하고 닷새 만에 떠난 거죠.
1: 결단력의 은사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실천력과 더불어서.
0: 추진력이 좀 있다고 볼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추진을 낼 수 있었던, 바라보고 계셨던 한국이라는 곳이 드라마도 보시고
0: 그쵸.
1: 비록 의심은 했지만 같은 고향분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자매님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0: 내가 노력한 만큼 또다게 살 수 있다. 네. 그러고 봐도 행복해 보이고 무척 바쁘게들은 살지만

0: 엄청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가자 하고 결심하고 떠난 거예요.
1: 그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같은 고향분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0: 아니요, 제가 많이 알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번호

0: 아니었구나. 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 그 위기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1: 그럼 닷새 후에 브로커를 만나셔서
0: 그쵸?
1: 바로 이동하신 거예요.
0: 네. 그래가지고 브로커 만나서 운남 산을 넘어서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1: 근데 이때는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왜냐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비용도 다르고
0: 그쵸?
1: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0: 그전에는 본인이 비용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1: 네.
0: 8만 원, 10만 원 중국 돈으로. 근데 그 후에는 교회선이 활발해지면서 기독교선이
1: 네.
0: 돈안 내고 무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 자기 돈을 들여서 왜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는 그런 개인선이 많았어요. 돈을 내고 가는 선 아니면 나와서 정착금에서 돈을 주는 그런 선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아마 그 선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남은 게이 기독교 선이 남은 거예요. 교회 선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냥 교회 선이라고 하면서 또 태국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듣고도 그냥 안전하게만 데려다 달라. 그것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1: 태국에 정착하는 순간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0: 그쵸? 네.
1: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건 저희가 또이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성경
0: 그쵸, 맞아요. 네.
1: 공부죠. 참 북한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기까지의 교회의 어떤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그 오는 과정들.
0: 그쵸.
1: 근데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0: 네.
1: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0: 네,
1: 할게요.
0: 알겠습니다.
1: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강한나 자매님과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한달 차에 접어든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자매님과의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이 소망과 기도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의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요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깊음이요 요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0: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1: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 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 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목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 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시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손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장래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 보면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오.

없어서 이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그게 인간들에게 조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을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 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노리 채플린이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0: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가 22도, 포항이 21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19도, 서울과 광주가 18도, 대전이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6도, 함흥과 대구가 15도, 춘천이 14도, 강계와 청진이 12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0도, 서울과 대구가 29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8도, 부산과 목포, 제주, 여수, 평양이 27도로 보이고요. 강등과 신의주,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때에 따라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밤에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공기를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과 그를 우상처럼 받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 개발과 전쟁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려는 저들의 모든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북한 지도자들의 시선이 도리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치름하는 백성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상의 속박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년이 속히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저희들이 누리는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 주신 새날을 여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 준비로

몸도 마음도 분주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고요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여쭈며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깨달음을 내게 적용하는 사람, 이런 분이 성도가 아닐까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성도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23일 수요일에 FEBS의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

0: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들여오는,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메어서 이동한다고 그랬죠. 어깨에 메어서 이동할 것을 하나님을 더 잘 모신다고 수레에 잘 실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레로 실고 오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생기죠. 항상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 바로 9절에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 그러죠.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 이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밀 추수를 하고 또 보리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타작마당에서 성경에 보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는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의 이제 증조할머니 있죠. 고조할머니 때는 이 룻이 보아스랑 만났던 곳이 또 타작마당이었고요. 또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 터를 산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타작마당,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타작마당 하면 이제 타작마당이 사실 좀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하기 때문에 좀 넓게 둥그렇게 이 평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타작마당인데 이 평범한 곳, 평지에 이렇게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곳에 소들이 뛰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정되고 뛰지 않을 그곳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었다. 이 뛰었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tumble 이렇게 나오는데 stumble 그러면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죠. 소가 가다가 덜컥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이 등짓 큰 소가 자빠지면 전체가 휘청거리겠죠. 자, 휘청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휘청거리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같이 따라가던 이 웃사가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서 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딱 붙들은 거죠. 근데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기 이제 10절에 나오는 웃사는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간 머물렀던 이 아비나답 집안의 아들입니다. 늘 20년간 성궤가 있었기 때문에 익숙했던 거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휘청거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익숙했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거죠.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요.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며 오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셨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이거 만지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물을 이렇게 덮개로 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깨로 메어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자, 찢었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돌파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웃사의 몸을 돌파하셨다. 꿰뚫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웃사의 몸을 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웃사의 몸을 치셨기 때문에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 이런 의미로 베레스 웃사라고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다윗이 노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모시려고 애를 써서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본인도 어쩔 줄 모르고 황당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황당한 느낌은 분노로 이제 아우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지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리모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뿐이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뿐이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절감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이 왕궁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13절에 이 궤를 옮겨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가드에 있는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여기 가드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드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블레셋의 가드죠. 가드. 근데 성경은 이 가드가 블레셋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드 말고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드 림몬. 여기는 이제 레위인의 성읍인데 중부, 이스라엘 중부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1장을 보겠습니다. 24절.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내 성읍이요. 자, 그래서 여기 가드 림몬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단지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단지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을 때의 단지파는 우리가 흔히 할 때 단지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죠. 근데 원래 단지파의 땅은 제일 북단이 아니라 유다 위에 중서부 쪽에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결국 어디로 갔느냐?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가드림몬은 유다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림몬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가드라고 해서 그냥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블레셋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드림몬이 매우 유력한데 이 가드림몬에 있는 누구한테로 갔느냐 하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러죠. 자, 오벳 에돔이라고 할 때 이 에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에돔 족속에서 온 거죠. 오벳 그러면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그러면 에돔을 섬기는 종의 집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매우 가까웠던 이방인을 섬겼던 그 약간 그 이방의 느낌이 드는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 14절에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셨더라. 아, 무서워서 사람을 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더라. 아,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곳은 복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임재를 모시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으로 나의 뜻과 통제 안으로 그 궤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은 사실 자격으로 말하면 복을 받을 자격이 좀 떨어지는 집안입니다. 이방 에돔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무엇을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그러죠. 복을 내리셨다. 그 나중에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민네야와 그 다음에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됐다? 문지기가 됐다. 문지기가 됐다. 역대상 16장 38절도 보시면 자 37, 3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벳에돔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몇 명요? 68명. 한 엄마가 68명을 낳았을 리는 없고 그의 친인척들이 쭉 다 있었겠죠. 그게 다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집안이 됐다는 겁니다. 와, 감사한 일이죠. 자, 26장 4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반찬은 이러하니라. 자, 고라는 레위 족속이죠. 자,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며와 무셀레며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엔에이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레위 족속 안으로 나중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원래 이 레위 족속 안에 있었는지 이 일로 들어갔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궤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의 집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기의 손으로 그 궤를 대든지 그 손을 옮겨오든지 하지 않았죠. 그렇게 했다가 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집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 대신 거룩하심을 존중하며 모시고 있었던 집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됐는데 이 3개월간의 머무름이 이 가족의 평생의 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임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겨야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되지 말라는 걸 막 잡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 내가 볼 때는 좋은 방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의

0: 임재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겸하여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웃사의 일과 갑작스럽지만 하나님의 궤를 받아 잘 보관한 오벳 에돔에게는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대비되죠.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순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임무와 방법을 레위 자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입니다. 궤를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이방 블레셋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 기쁜 날에 일어난 큰 사고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못한 지도자의 책임을 통감하였을 다윗에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9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명절의 기쁨을 준비하시면서부터 넉넉히 누리시고요. 온 가족 행복한 시간들 만드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잠잠히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햇빛이니 시작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노래 되신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상처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것과 치유된 것은 다릅니다. 상처를 덮어두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어떤 말 한마디에 유난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오래전의 분노와 서러움이 갑자기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되돌려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입다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죠.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준비된 지도자였고 탁월한 협상가였고 외교적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들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던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집에서 쫓겨났고 평생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원 속에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처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어머니를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서원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입다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묶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상처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쓴뿌리가

0: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처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져갈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되지요. 혹시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했던 기억, 버림받았던 기억,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마음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품으신 분입니다. 치유된 사람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마련입니다. 상처를 붙들면 상처만 더 자라게 되지요. 은혜를 붙들면 생명이 자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회복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의 처소로 삼으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리는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 하나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매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상황에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찡그리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

0: 아무래도 이거 방송을 통해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

네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해가 짧아지는 것 느끼시지요? 오늘이 9월 23일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내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조금씩 조금씩 길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후 7시가 원했는데요. 이제는 저녁 7시면 어둑하지요.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7시가 돼야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낮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걱정 없이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상처 그리고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있는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이 열매의 계절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약 150년 전 미국 네바다주에 헨리 콤스톡이라는 땅부자가 있었습니다. 콤스톡은 마을 어디서나 보이는 커다란 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이 크기만 하지 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콤스톡은 적당한 사람에게 만 달러를 받고 산을 팔았습니다. 150년 전이긴 하지만 쓸모있는 산치고는 제법 큰 돈이었기에 콤스톡은 자신이 지혜롭게 땅을 잘 처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콤스톡이 판 산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매장량이 5억 달러 이상인 엄청난 규모의 금광이었습니다. 콤스톡은 여전히 부자였지만 자신이 만 달러의 산을 팔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1885년 10월의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콤스톡은 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천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한 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무엇보다 더 크고 귀한 보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고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

생명을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서울대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가 만민 중에 테너 김신욱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숨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핸드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훼를 송축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송축시를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원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장 보편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 은사, 은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성경 기록된 원어를 조금 소개하면 첫 번째 은혜라는 말 가운데 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모든 사람이 땅이 폐기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으로 소위 말하는 미를 최고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노아는 의리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그런 깊은 죄악 속에 온 땅이 죄악으로 가냥한 세상 속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반듯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찬양단 가운데 헤세드라는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인자,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favor라는 말은 은약에 기반한 사랑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결단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받은 것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비를 던짐으로 십계명의 돌비도 깨어지고 온통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금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을 향해 참으시고 용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게 우리가 똑바르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23절 계속돼서 그 뒤에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감사시로 알려진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며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선함이 나의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함.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요사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보다 인애를 원해. 번제보다 예배보다, 구약시대의 어떤 그 제사보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떤 하나님요?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천천만만의 은금보화를 갖고 와서 수양과 암양으로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그분께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무엇보다?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헨, 은혜, 헤세드, 세 번째로 라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ish, 원하다, 바라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그럼 뭘 바라고 계신가? 뭘 바라고 계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이게 라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 주는 거야.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까맣게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무사가 되셔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 노염이란 말이 노여움이에요. 그분의 노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랑은 잠깐, 화는 길게.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저녁에는 잠시 울음이, 슬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환희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2절 연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처음 들어서 영어로 good,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선하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처음 아담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기준에 일치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는 이 아름다움은 불순함이 없는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름다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 우리에게 그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하늘 만들어주세요, 별 만들어주세요, 달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고 완벽하게 가장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한 모습으로, 근데 그 완벽한 모습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가 이전에는 완벽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의 시죠?

이거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의 선함이야. 나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그 선한 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 나의 평생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토보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흠 없는 온전한 것,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토보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헨, 헤세드, 라존, 토보. 다섯 번째, 괴물. 함께 요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물. 괴물, 거의 할 때 개,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괴물입니다. 괴물. 하나님의 보상적인 선물,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리와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무슨 기술이 좋아서 테크닉이 좋아 이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받을 자격이 되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괴물이라는 겁니다. 괴물.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괴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잠깐만요. 이 구절의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산당을 훼파하지 않은 것 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위로 3대 가운데서 3대조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요담은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고 강력한 길을 갔었는데 후에 삐뚤어집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록 신을 갖다가 거기에 사람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가 아닌 사람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을 다 훼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얼마? 15년 동안. 15년 동안. 근데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15년 연장시켜 주신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뭔 표를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일형표라고 성경이 되는데 그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는 거는 쉬우니까 거꾸로 해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것 정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밤새 기도하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다 시체가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군사도 이겨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괴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은택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택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야?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후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 조상 므낫세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하여. 악의 기준이 므낫세가 돼버려.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지 3년 되던 해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03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1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하세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한테 오늘은 무엇을 좀 구해볼까? 하나님 앞에 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다음에 나오는 117편, 오늘 117편을 다 읽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찬양할 거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게 여기에서 나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얼마나 진실함이 대단한지 영원한 까닭에 그분께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아,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아, 카리스마. 그런 이야기 쓰시죠? 아, 안 써요? 그 사람 참 카리스마가 넘쳐. 카리스마가 넘쳐. 아, 그 배우 카리스마가 있어. 그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어. 그 사람은 왠지 좀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뭐예요? 아, 쓰시기는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쓰시고 지금 느끼는 뉘앙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요, 이게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은사로 가장 많이 번역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달란트, 재능, 능력, 기술, 기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의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 카리스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성경 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리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영어 단어가 온 게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카리스, 그레이스. 비슷하죠? 우리가 그레이스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아서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고대 헬라 사회에 있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한 매력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소통되었습니다. 이 매력과 아름다움, 전혀 아름다움이 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그냥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예쁘지 않은데 완벽한 예쁨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에게 젖 먹일 때 아기가 무슨 감사해서, 아기가 무슨 젖을 달라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해서, 아니면 빵긋빵긋 웃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뻐해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새끼들을 미워하십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애기.

애기라서 그렇죠. 애기라서 그냥 특별히 엄마의 애기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 어머니의 사랑 조건이 뭐 인사를 잘해서 아닙니다. 멋지고 근사해서 아닙니다. 금방 나온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냥 사진없이 갔다 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들. 아, 뭐 좋은 거 다 갖다 줘요. 그죠?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달라는 거, 동생이 달라도 잘 안 주고, 오빠가 달라도 잘 안 주는데, 지 애인 생기면 그냥 갖다 막 갖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죠. 참 신기해요. 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너 그 여자 왜 그렇게 좋아하냐? 몰라요.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보는 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떤 날 봤더니 어이, 그놈이 딴 여자하고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딴 데 가서 전보로 댕기는 거 그게 하나님 배신하는. 뭐 요새 타로 문화 같은 소리 안 해요.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르신 두지 말어, 섬기지 말어, 만들지 말어.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도 없이 우리가 언제 우리 죄인이니까 독생자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좀 죽게 해주시고 저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요, 카리스마요, 괴물이요, 헤세드요, 헨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뭐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3절부터 들고 있습니다. 3절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첫째 용서하심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근데 이 좋은 것이란 말이 이 좋은 것이란 말이요 내가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아서 너에게 이게 좋은 것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두 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가지고 요리하는 칼을 보더니만 너무 좋아해서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네가 칼을 원하는 거 엄마가 얼른 주죠. 안 줘요? 왜 안 줘요? 사랑해서 안 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달라고 해도 너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걸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이거 너한테 좋아 이건 너 줄게 그건 네가 원하지만 주면 안 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임자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렇게 송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0: 지금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6 추석 특집 전국 생방송 복음 70년
1: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0: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명절, 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 명절 이 특별 생방송 첫 시간에 진행을 맡은 송옥석 PD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예정 PD입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추석 명절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오늘 7시부터요.
1: 7시부터?
0: 저녁 9시까지.
1: 9시까지?
0: 14시간 동안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국의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또 PD님들이 함께 여러분과 코너를 만들고 이 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또 이 명절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미리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서로의 옷을 입었어요.
1: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옷도 맞췄고요. 오늘 풍성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자,
1: 여러분.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아침에 우리 전국으로 생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1: 네.
0: 각 지역에서 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시는
1: 누구지?
0: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럼 뭘 주저하지 마느냐? 참여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명절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1: 네, 특별히 올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가위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삶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가족들과의 모임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좋아요. 극동방송이 정말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70주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방송사역의 은혜를 되짚어보면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런 복된 명절을 맞으면 좋겠고요. 자, 예정 PD님 오늘요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네, 여러분 오늘 특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두 배로 세 배로 더 풍성한 시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0: 예.
1: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이는

0: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리고 탈북민 신은희 집사님의 방송 이야기, 또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샵 1069번, 오늘 이 전국적인 문자 번호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을 합니다. 오늘 생방송에 특명을 받은 게 있죠, 이정 PD님?
0: 네, 오늘 오늘은요 저희가 많은 선물도 드릴 테지만요, 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풍성한 찬양인데요.
1: 맞습니다.
0: 네, 찬양을 많이 틀어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1: 오늘 편성국장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0: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1: 당연히 오늘 힘찬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나가는 찬양은 그냥 들리는 찬양이 아니라 보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극동방송 이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찬양을 제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첫 찬양 같이 합니다. 올댓팀, 이분들은 찬송가만 찬양하는 찬양팀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열 텐데요.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복된 아침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방송 복음 70년 또 은혜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가 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벌써 821님도 그렇고요.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또 유튜브 상에서 댓글도 남길 수 있잖아요. 정 PD님 어떻습니까?
1: 네,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아가셔서
0: 그렇죠.
1: 유튜브 직접 들어오시고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은요.
0: 예.
1: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직접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댓글로 꼭.

0: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지금 조금 전 찬양도 보라라고 함께 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들고 있죠?
0: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1: 아, 보이네. 이렇게 네. 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건데요. 우리 와. 십자가 공예의 작가 우리 김정원 권사님의 작품인데 오늘 10분에게 이 십자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셔츠는 선물로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티셔츠는 저희 티셔츠고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네.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왜 십자가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추첨할 텐데 그냥 이렇게 십자가만 문자 보내면 예정 PD님 그냥 들을 수가 없잖아요.
0: 우리가 또 뽑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왜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자, 이 시간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오늘은 좀 두 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 특별한 방송으로 같이 하고요. 문자 샵 1069번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 왜 필요하신지 한번 이런 문자 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십자가 또 장식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아, 멀리 떠났던 가족이 다시 한번 자리에 모이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의 그릇에 오롯이 모아지는 시간이 이번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는데요. 예정 PD님.
0: 네.
1: 정말 보름달이 이제 오늘 밤에 좀 환하게 점점 뜨겠죠?
0: 그렇죠. 1년 네. 중에 가장 큰 달이 오늘 하늘의 빈 자리를 환히 채워줄 것인데요.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의 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는 이 시간이길 소망해봅니다.
1: 자, 저 지금 추첨했습니다.
0: 누군가요?
1: 아이디 수정우물님께 십자가 선물을 전합니다. 피디님, 여기는 포항입니다. 이사를 했는데요. 극동방송 늘 방송을 듣고 있고요. 신호대기에 힘있게 유튜브 댓글을 남깁니다. 라고 하셨는데
0: 와.
1: 아이디 수정우물님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겠죠?
0: 네.
1: 추첨이 됐습니다. 잘 기입해놓고요. 지금 미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0: 와,
1: 분이 계세요.
0: 미국 아리조나에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1: 할렐루야.
0: 길벗에서 보고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미스터 최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1: 우리 아이디 네. 미스터 최님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문자 메시지도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또 이렇게 마음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요. 잠시 후에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같이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도 잠시 후에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 답장 링크가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먼저는 찬양 한 곡을 드릴 텐데요. 청충 찬양단이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해요. 십자가 찬양 메들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같이 하시죠.

0: 십자가 찬양, 이 보혈 찬양 메들리를 힘있게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이 이른 아침 우리는 추석 명절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 PD님, 네. 우리의 마음도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예. 십자가라고 문자를 막 보내주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맞습니다.
1: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0: 지금요,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사실은 저희가 또 꼼꼼히 읽겠지만

0: 지금 저희가 십자가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발표해 볼까요?
1: 저는
0: 네, 누굴 뽑으셨어요?
1: 대구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0: 대구? 좋습니다. 네,
1: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신대요.
0: 예.
1: 그런데 오늘따라 새벽 예배가 더 은혜가 되면서
0: 와.
1: 칠성시장에서
0: 예.
1: 이번 명절 때 가족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를 다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더 사서 어머니를 오늘 뵈러 가시겠다고
0: 할렐루야
1: 이 십자가를 꼭 전하고 싶다고 라고 하셨는데요.
0: 이야.
1: 우리 8613번님께 저는 정말 정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자, 잘 체크하고 저도 한 분 선정했습니다. 2143 계신 곳은 청주. 피디님 여기는 청주고요.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정말 귀한 새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막 감동이 오셨대요. 이분이 성경 공부 3주차 들어가는데
1: 할렐루야.
0: 이게 맞춰지면 교회에 잘 정착한 의미로 이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 이 자체 선물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을 압도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들 한번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1: 아멘.
0: 이외에도 제가 잠시 후에 또 추첨할 텐데 우리 전국에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여기 지역이 어딥니다라고 또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 모든 찬양들은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방송들은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가 준비되고 있죠, 정 PD님?
1: 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는
0: 예.
1: 우리 안에 이 메시지를 좀 먼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1: 것들.
0: 있대요. 자,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극동방송 이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른 아침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기대함을 가지고 이 칼럼 같이 하시죠.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익명의 저자가 유통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룰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난이 낭만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걱정도 큰 근심이 되고 아픈 사람 앞에서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시키며 부모의 가슴이 먼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행복으로 인도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큰 기쁨이지만 배부른 사람에게 한 그릇 더는 부담일 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리스털리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끝없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를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까지의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명절 아침 현관에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켜 있는 크고 작은 신발들, 연휴 끝 트렁크가 닫히지 않을 만큼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어머니의 반찬 보따리,

0: 자식 학원비 앞에서 한 철을 더 버티는 아버지의 뒷굽다른 구두. 밤새 말다툼한 다음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꿀물 한 잔. 맞춤법이 틀려서 더 사랑스러운 아이의 삐뚤삐뚤한 생일카드. 가족사진마다 셔터를 누르느라 정작 자신은 빠져있는 아버지의 자리. 새벽마다 자식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느라 달아버린 어머니의 기도방석.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만 쌓여가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이라고 이 영상 링크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정 PD님,
2: 네.
1: 우리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가정에 또 오빠네 가정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눈물의 기도를 내가 언제 했나 반성하게 되면서 아멘. 만남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이 있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눈물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우리 가정의 보물이래요. 이 상황들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고요. 잠시 후에 선교사님 한 분을 연결할 거예요. 추석 특집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에 선교지가 있잖아요.
2: 네.
1: 잠시 후에 저희는 우리 한국에서 저 남반구 반대에 있는
2: 멀리 있는
1: 그 장소가 어디예요?
2: 섬나라입니다. 예. 마다가스카르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1: 잠시 후 마다가스카르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의 그 추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찬양 웨이옴의 나의 가는 길 같이 하시죠.

0: 오늘 이 아침에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 찬양을 듣는데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영상 속에서 이 가을 화면이 참 인상 깊죠.
1: 너무 예쁩니다. 은행나뭇잎이 잔뜩 있는 그 거리를 막 뛰어다니는데
0: 좋아요.
1: 함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아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시면 김정란 권사님 잘 들어오셨고 뽀야님 장경화 양현정 상철월드 나정은 동현 그리고 유복승 제이송카 김선희 김은아 믿음님 신미영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도 보시면서 그 감동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여러분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 이거 발음
1: 마다가스카르 네, 과자 이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저 멀리 있는 섬나라로 떠날 겁니다.
0: 자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할렐루야.
0: 와, 선교사님. 와. 참 개인적으로 참 죄송한 게 지금 마다가스카르 시간이 몇 시죠?
3: 지금 1시 30분이네요. 새벽입니다.
0: 주여.
1: 주여. 새벽 1시 33분입니다.
0: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야. 이렇게 뵙게 됐고요.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먼저 조인호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조인호 선교사입니다.
0: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도요?
3: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마다가스카르 예정 PD님
1: 네.
0: 이 두 분은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권서인이라고 하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전하고 계시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힘있게 사역하는데요.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 그래도 오늘 좀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 나라인데 한번 짧게 우리나라 우리 마다가스카르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2: 예,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 동식물이 많고요.
0: 예.
2: 특히 여우 원숭이, 그리고 바오밤 나무, 바닐라빈이 대표적인 동식물입니다.
0: 이야.
1: 와, 여우 원숭이랑 바오밤 나무.
0: 선교사님 네. 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1: 네, 감탄을 새벽, 하게 돼가지고
0: 네, 아니 난 계속... 새벽 1시 30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 상당히 좀 피곤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제가 좀 받으면서 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저희도 언제 우리 인생 중에 마다가스카르를 가보겠어요.
1: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동쪽 저 끝에 있는 섬나라로 우리가 언제 가보겠습니까?
0: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이 여러 사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다음 세대, 그 땅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근데 그 선교지가요, 선교사님 전기가 중단될 때가 많은데 전기가 중단돼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다고 해요, 선교사님.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 네. 설명해 주세요.
3: 네, 저희 전기가 자주 끊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단수도 자주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불평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네 그냥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뭐 아유 귀찮은데 안 씻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또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와.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지금은 처음 왔을 때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2: 저는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참 선교사님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주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특별히 요즘에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
3: 저희는 지난번 제 방송이 나가고
1: 예.
3: 그 시골 학교 부지를 위한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1: 우와.
2: 우와.
3: 그래서 8월에 감사하기도 부지를 확보했고요.
1: 예, 예.
3: 이제 명절이 끝나면 저희가 또 시골에 가서 학교를 짓는 문제를 그곳 주민들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손길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성경보급과 성경읽기 사역에 힘쓰고 있고요. 성경이 읽어진의 PPT를 말라가시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로 성경읽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제자 양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좋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마다가스카르 최근에 있었던 사역이래요.
2: 네?
1: 그런데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마다가스카르의 천국 영상. 자, 영상 분량은 19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아실 거예요. 실제 선교사님이 이 너무 이 장면이 귀해서 카톡 프로필에서도 이걸 영상을 하시더라고요.
2: 그래요? 네.
1: 제가 감동이 돼서 자 지금 5초 뒤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냥 라디오만 듣기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예정 PD님?
2: 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셔야 이 진귀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이 사역을 보는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2: 네.
1: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5초 뒤에 갑니다. 5, 4, 3, 2, 1 보여주시죠. 와.
2: 와.
1: 와. 자.
2: 지금.
1: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볼 텐데 사모님의 설명을 듣고 이걸 지금 한 번 더 보면 좋겠어요. 사모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0: 여기가 이제 시골을 사역하는 곳인데요.
1: 예, 예.
0: 지금 남편은 저 안에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1: 통독을 하고 있고.
0: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종이접기를 해서 이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건데
1: 날려가지고
0: 저곳의 아이들은 색종이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보다도 제가 더 행복해한 것 같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2: 아니 아이들 표정이 다 살아 있습니다. 막 방방 뛰면서 종이 비행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와
1: 참 귀하다. 아니 너무 귀하고요. 그 선교사님 지금 이 영상을 제가 한 번만 더 볼게요. 한번 저희가 오롯이 지금 보니까 웃고 계신 분 있고 사진 영상 찍으시는 분도 너무 행복하니까 이렇게 하하하 웃으시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5, 4, 3, 2, 1 틀어주세요. 와. 이야.
2: 야.
1: 저 땅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좋습니다.
2: 아니 똑같은 흙이고
1: 예.
2: 똑같은 자연인 것 같은데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마다가스카르의 송은주 선교사님, 조인호 선교사님. 선교사님

0: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그 현지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면 어떻게 좀 보내세요?
1: 저희는 여기는 뭐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님들 뭐 생활하시는데 추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아 추석인지 몰랐는데 특집 방송을 극동방송에서 하신다 그래서
0: 그래서
1: 오 추석이네라고 생각했거든요.
0: 오, 주여.
2: 오, 주여.
0: 아니, 그래도 이제 명절이면 지금
2: 한국에 계신 네,
0: 부모
2: 가족들이 그래도
0: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는 어디
2: 네.
0: 계시나요?
1: 네, 한국에 저희 이제 시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만 지금 광명시 살고 계셔요.
0: 그러면은 지금 가족들이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광명에 제가 알고
1: 네.
0: 있기로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내딸이 마다가스카르에 같이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0: 와, 그러면 지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1: 외할머니 댁에 갈 겁니다,
0: 할머니
1: 아마.
0: 댁에 가서,
2: 그래도
0: 야.
2: 명절이라서 그리운 마음을 대신해서 더 연락도 하고 또 사랑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오늘 가족들 한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아, 사랑하는 엄마, 명절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사랑합니다.
0: 아멘. 우리 아들들에게도 한번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 아들들에게 영상 한번 남겨주세요.
3: 사랑하는 아들들, 잘 지내니? 우리가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번 명절에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도록 하여라. 사랑한다, 아들들.
0: 아, 네, 오늘.
2: 아, 전형적인
0: 아니야.
2: 코리안 파더.
0: 난 그렇게
2: 네.
0: 생각 안 해.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새벽 1시 반이야, 지금.
2: 시간 때문에
0: 내가 볼때
2: 그렇습니다.
0: 선교사 오늘 조금 피곤하셔요. 그렇지만 오늘 그 열정과
2: 네.
0: 오늘 선교지의 그 열정을 자, 지금부터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께서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실 겁니다. 이번 명절. 자,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극동방송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0: 아멘.
2: 아멘.
3: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3: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3: 특별히 극동방송의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와 기도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0: 아멘.
3: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더 높임 받게 하옵소서.
0: 아멘.
3: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3: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0: 아멘.
3: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2: 아멘.
0: 오늘 마다가스카르의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선교지의 사진들을 영상 찬양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멀리 한국에서

0: 아멘.
1: 아멘.
0: 와, 오늘 선교지의 사진을 보면서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니 더 은혜가 되고요.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아침 생방송,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사역은 7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선교사님 이 부부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또 미국의 선교사님이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전파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후원과 헌신으로 우리 극동방송의 70주년 또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전혀 새벽 1시 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이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 땅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0: 여러분, 이런 추석 특집 생방송을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방송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는 뭐 유튜브 보고 아침에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저 땅에, 그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한데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극동방송에 헌신했던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일반 방송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장수 코너 출연자가 아닐까. 지금 우리 탈북민 방송인으로 또 유튜버로 우리 정말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헌신했던 우리 신은희 집사님 저희가 줌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오랜만에 뵙니다.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지금 우리 신은희 집사님은요.
1: 네.
0: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극동방송이 일일 드라마를 매일 제작을 했었는데 네. 통일가교 일일 드라마 다리 놓는 사람들 그때 내레이션을 쭉 이렇게 해주셨었고 그때 참 극동방송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 함께 방송 만들었던 추억 제가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사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갔었던 때였거든요.
0: 예.
2: 근데 네, 한국에 와서 살면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어디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1: 그러셨구나. 네.
2: 네,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 호르몬이 이렇게 막 변해요. 그래서 눈물도 더 많아지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극동방송 갔던 그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정말 은혜롭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런데 은희 집사님 우리가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아, 이 방송이 북한 땅에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 아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에도 이 방송을 예. 이 라디오를 정말 생명줄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오늘 그 땅에 우리 극동방송에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참여도 하고 근데 그런 참여가 아니라 지금 숨죽여가면서
1: 몰래

0: 계시는
1: 이거 걸리면은
0: 분들이
1: 아니 네. 북한에서 이거 극동방송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집사님 생각하실 때 걸렸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발각되면
2: 극동방송은 사실 일반 방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사형 아니면

0: 네.
1: 거기에 우리 극동방송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0: 극동방송을
1: 그렇지 않습니까, 권희 진사님?
0: 북한에서 실제로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어떠셨어요?
2: 그럼요. 극동방송에 나와가지고 라디오를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들었다라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뵀었어요. 저도. 근데 진짜로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하고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극동방송을 들어서 탈출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1: 그렇죠.
2: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듣게 해가지고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야, 아마 저희보다 더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요, 우리 은희 집사님도 이제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이제 다 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은하, 동생 있잖아요. 은하, 그렇죠?
2: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0: 아, 온 가족들이 오신 거군요.
1: 네, 그런데 이 온 가족이 명절이 되면, 자,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이분들은 저 북한에 다 온 가족이 또 있는 거예요.
0: 친척들, 친지들.
1: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했어요. 추석 명절 때마다 우리 신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가는 곳이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 한번 짧게 좀 편집해봤는데,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보여주세요.
3: 자, 저 건너편이 저기 보이는 저 산 있죠? 저기가 북한이래요. 통일전망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고, 여기 길 옆인데 길 옆에서 이렇게 북한을 볼 수가 있네요. 산이 뭔가 민둥산인데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잘 민둥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은 집들이에요. 이게 날씨 좋은 날에 오면은 그럼 사람 다니는 것도 보인다는데, 이번 추석은 이렇게 계속 흐리고 비 오고 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또 화면이라 가지고 좀 민둥산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네요. 어쨌든 저 강 건너가 북한이네요. 여전하네요. 북한은 뭔가 변함이 없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빼가지고 산도 벌판이 됐고, 그래도 카메라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진짜 여기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강아지가 털갈이 하듯이 듬성듬성 나빠진 그런 것이 휑하니 보이고 있어. 와. 우리 엄마 아빠 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할 말이 없지요. 아유, 엄마 아빠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일까요? 저기 우리 아빠의 엄마, 우리 할머니도 아직 계시고 고모들도 계시고 우리 엄마의 오빠도 계시고 친척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추석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긴 강 너머로라도 북한을 보니까 뭔가 친척들 생각, 고향 생각 좀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이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또 우리의 이 명절 보내는 것과 또 우리 탈북하신 3만 8천 명의 그 북한에서 오신
0: 주민들 여러분들,
1: 탈북민들의 이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느끼실 거예요.
0: 조금
1: 느껴지면서 그렇죠.
0: 네.
1: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은희 집사님?
2: 저기가 강화도라는
1: 강화도였어요?
0: 정말
2: 강화도도 그 통일전망대로 올라가면은 저기보다는 잘 안 보여요, 사실. 저희가 그 명당을 잡았거든요.
0: 아, 명당이군요. 더 잘
1: 잘 보이는 데를 가셨구나.
0: 더 가깝게 맞아요. 느껴지고.
2: 맞아요.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그래도 저기서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데도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찾으신 곳인데 진짜 명당이에요. 북한 잘 보이는 명당.

0: 있습니다.
1: 이야, 아, 참 귀한 영상이고,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함께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저는 그 폐쇄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왔다는 부분이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제일 감사한 부분은요, 저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먹는 아이들을 아침도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 제가 낳았더라면 그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그 아이들의 배는 늘 고라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들을 출산한 것이.
2: 우리 남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 또 엄마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 게,
0: 감사합니다.
1: 우리 예정 PD님, 우리가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이 됐잖아요.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지하교인들의 이
2: 앞으로도 말
1: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음 방송이 정말 북한 땅에 생명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70년을 맞은 극동방송,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저희가 복음 70년, 은혜 70년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의 이 사역들 한번 또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0: 네, 극동방송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북한이죠. 북한 지금 현재 북한의 실정이 모든 라디오, 대한민국에서 전송하는 모든 라디오가 다 차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몰래 몰래 다 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라디오를 다 차단시켜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라디오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라디오가 송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또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물 속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빛이 되고 있는지, 정말 70년 동안 이어갔지만 앞으로 70년, 또 70년,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북한이 통일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을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항상
1: 아멘.
0: 응원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해요.
2: 아멘,
1: 그래요.
2: 아멘.
1: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 특별히 우리 신은희 집사님,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0: 신은이 TV입니다.
1: 신은희
2: 신은이
1: TV
2: TV.
1: 가시면
0: 네.
1: 또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또 이야기들 많이 담아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은희 집사님과 또 은하 자매님도 이렇게 그 사명이,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또 나중에 북한 땅에 가서 전하는
2: 아멘.
1: 놀라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0: 네.
1: 축복하고 사역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만남도 축복하고 주님의
0: 와.
1: 놀라운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시간 함께 더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은 인문학.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상 링크는 보라라고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추석 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예전 PD님 오늘 벌써 8시가 됐습니다.
1: 네, 1부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예. 아, 이 명절을 앞두고 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0821번님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0: 여러분 극동방송의 사역들 70년 동안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8시에 틀으신 분들은
1: 이게 뭐야?
0: 놀라실 네. 수 있습니다.
1: 누구야?
0: 친숙한 목소리가 네. 안 나고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지 하시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 추석 특집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저녁 9시까지 전국의 극동방송 지사가 시간시간마다 함께합니다.
0: 자 좋아요. 저희는 9시까지 1부 2부를 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생방송인데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배가 된다고요?
1: 맞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요. 전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4624님께 이 십자가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들으신 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십자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10분 선정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십자가 작가 우리 김정원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제작한 이 십자가를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다 가실 거예요.
1: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4624님 추첨했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신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있는 우리 여동생 가정에 신앙생활의 계약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선물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한다 하셨는데
1: 아멘 아멘
0: 4624님 체크했고요
1: 4624번님
0: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1: 저도 이분께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0: 누굽니까?
1: 저희가 지금 1부 때 대구 찍고 청주 찍고 방금 전주 찍었잖아요
0: 예.
1: 이번에는 대전입니다
0: 대전
1: 9734번님
0: 좋아요
1: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의 남편분이 지금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계시대요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언니의 가정에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전에 계시는 우리 9734번님께 꼭 전달해 주십사 드리고 싶습니다
0: 참, 지금요 저는 이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612나 이분 기억이 나요 피디님
1: 네?
0: 저는 파주에 사는 남소령입니다 초등학교 때 등교 준비하면서 듣던 이 방송이 저는 이제 26이 됐습니다 네.
1: 20년이 지났네요
0: 십자가 네. 필요합니다 하시는데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있잖아요
1: 극동방송이 70년 됐으니까 가장 많이 들은 분이 70년 됐지 않을까요
0: 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방송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짧은 여론조사를 어제 완료를 했어요. 어제 완료를
1: 네.
0: 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나는 극동방송을 들은 지 몇 년이 되었다. 극동방송 가족들의 자신만의 극동방송 들

0: 어떤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들으신 분을 저희가 다섯 명을 확인해서 연어 선물을 이미 보내드렸어요. 한 3주 뒤에 도착할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그 사연 중에 너무 귀한 사연이 있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5398번님께서요. 네,
0: 지금부터는 이분 선물 또 드리는 거죠?
1: 네,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0: 어떤 선물 드려요? 네.
1: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0: 여기서 있잖아요. 통닭 상품권.
1: 상품권. 치킨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자, 5398번님
1: 15년 차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연히 맞춰진 극동방송 주파수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는데요.
0: 우와.
1: 6개월 만에 그 새벽에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애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이요.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극동방송이 1등 공신입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5398님 추첨됐습니다. 통닭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7791님 이런 사연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70년 동안 방송을 들으셨어요. 저는 우와. 부모님을 따라 40년 동안 방송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와. 박수 한 번. 야, 이분은
1: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0: 7791님 선물하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1: 자, 3950번님입니다. 예. 극동방송을 들은 지는 2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의 치매로 인해서 시설에 입원했고요. 3개월 전 천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좌절과 죄책감 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취 기간은 비록 짧지만요. 4,50년 들은 분 못지않게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3950번님께 보내드립니다.
0: 아멘. 한 분도 추첨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에요.
1: 네.
0: 6944 피디님, 저는 38년 동안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학교 당시 5학년부터 친정엄마가 AM으로 아침 모닝콜로 깨워주셨습니다.
1: 우와.
0: 저는요 그때 이 방송이 너무 싫어서 오기가 발동해 라디오를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이야, 지금은요. 이야. 제가 우리 아들 태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잘 때까지 깰 때까지 이 방송을 듣게 하고 있고요. 극동방송을 통해 믿지 않던 우리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박수.
1: 야, 할렐루야.
0: 38년 애청자.
1: 야.
0: 크, 저희가 통닭 상품권 더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통닭 상품권 드리고 3916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썬데이 크리스천이던 저는 2년 동안 들었을까요? 장인어른께서 낙상사고로 전신마비가 와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이제는 조금씩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요.
0: 예.
1: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는 쌓여만 갑니다. 그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916번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0: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한
1: 네?
0: 가장 오랫동안 지금 들은 분은 더 많이 계시겠지만
1: 네?
0: 저희가 확인한
1: 저희가 확인한 문자 접수된
0: 예, 접수된 자, 한번 우리 예정 PD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2594번님입니다.
0: 예.
1: 방송 듣기 60년, 제 나이는 69세인데요.
0: 예.
1: 1956년 극동방송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허리춤 혁대에 차고 하루 종일 듣고 계셨습니다.
0: 대단하시네요.
1: 아버지께서는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말씀도 들려주시고 1년에 8독까지 하시며 돌아가시기 전에는 필사를 4번 정도 하셨는데요.
0: 예.
1: 아버지가 들으셨을 때, 또 그리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걸로 치면 69년, 70년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0: 자,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 방정임 권사님이신데요.
0: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지금요, 병원 치료 중이셔서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번 통화해볼까요?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야, 69년 방송 들으셨다고요?
2: 제가 69세, 만 69세인데요.
0: 70년이네, 70년. 70년 들으셨네.
1: 70년. 꽉 채우셨습니다.
2: 아버지께서 지금은 자꾸 제가 돌아가셨지만
0: 예.
2: 아버지께서 아세아 극동방송 처음 생길 때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어요.
0: 우와. 우와.

0: 그래서 아버지가 늘 허리춤에 라디오를 이렇게 혁 뒤에다가 달고 다니셨거든요. 네, 그리고 농사일 하시고 장사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늘 곁에서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셨고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분들에 대한 그것을 동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1: 이야, 이야. 너무 감사하다. 야.
2: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극동방송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죠.
2: 그러면
0: 라디오를 같이 듣고 네. 또 거기서 나오는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다시 대조명해서 이야기로 들려주셨죠.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70년의 산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자 지금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어? 나도 70년 들었다 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네?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지금 방송 가족들 네. 추석 특집 생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나도 70년 됐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좋고요. 우리 박정인 권사님, 방정인 권사님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0: 네.
1: 극동 방송 들으면 어떤 게 좋으셔요?
0: 너무나 평안하고요. 또 같이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 팀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늘 가끔 운전하면서 중복기도 시간에 같이 제가 운전하면서 듣거든요.
1: 예.
2: 네.
0: 그럴 때마다 같이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저도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1: 이야.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2: 너무 잘하세요.
1: 극동방송을 70년 들으시니까 거의 뭐 극동방송 아나운서 공부형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살짝 있어요 지금.
0: 아닙니다.
2: 방정임 아나운서라고 불러도 선색이 없을 만큼.
1: 와 권사님. 우리 네. 권사님 교회는 어디 성이십니까?
0: 교회는 한마음교회라고.
1: 한마음교회를 섬기시고.
0: 네네네.
1: 권사님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극동방송의 방송을 듣는 전파 선교사를 대표해서 복음 네. 70년 은혜 70년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연결이 되신 거예요.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많은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네. 권사님도 이제 오랫동안 방송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특별히 추석 명절 이게 명절 네. 다가올 때 좀 뭔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에게 우리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들으신 분으로서
2: 대표해서
1: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네. 우리 방정인 권사님이 한번 응원과 위로의 멘트 한번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명절하면 가족들이 나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버지 자손으로 태어났는데도 어떤 형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형제는 지금 계속 방학 중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런 기회에 명절에 같이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가족들도 누구는 하나님 믿고 누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절 때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이 방송 가족들 예 맞아요 이 명절에 참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2: 아멘 아멘
1: 우리 부모님 믿지 않은 부모님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오늘 그 예배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방정인 권사님 더 많이 들으시고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2: 할렐루야.
1: 시작이 되어 주시기를
0: 아멘.
1: 진심으로 아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저희가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오면 좋겠죠 예정 PD님?
2: 네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이 시간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0: 뒤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1: 맞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할까요? 여러분, 전국의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아, 박수 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김다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극동 방송을 또 사랑해 주시는 자매님이신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을에 은혜로운 찬양 보면서 그리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할까요?

0: 와, 많은 분들이 오늘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전국 생방송 때 문자 번호는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 문자로 같이 하시면 오늘 보라라고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잖아요.
1: 네. 지금 유튜브 상으로도 남성 성준님께서도
0: 예.
1: 91세로 소천하셨던 우리 친할머니가 집에서 늘 극동방송을 들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1: 이번 한가위 때 또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의
0: 그렇죠.
1: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조금 전에 또 엄청난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피디님, 저도 70년 들었습니다.
1: 할렐루야.
0: 확인 전화 한번 드릴게요.
1: 네, 우리
0: 정말 70년.
1: 0251번님.
0: 공유일.
1: 저도 이야. 70년 들었습니다.
0: 와, 지금
1: 우와.
0: 70년을 들었다는 세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1: 만나게
0: 자, 중요한
1: 하셨습니다.
0: 것은요.
1: 네.

0: 저는 10년 됐어요. 저 28년 됐어요. 34년 됐어요. 9870님이 또 엄청난 문자를 보내셨어요. 피디님, 저요 40년 전에 극동방송에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셨대요. 오늘 미안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그냥 그때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나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주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미 그때 다 회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40년이 지난 뒤에 사과의 문장.
1: 40년의 사과.
0: 여러분 사실 저희도 극동방송에 네. 있다 보면 여러
1: 일들이
0: 오는데요.
1: 있습니다. 네.
0: 아, 이렇게 좀 여러분. 축복의 전화도 있지만 가끔씩 항의의 전화도 있어요. 여러분.
1: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
0: 불쌍히 네.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10년, 20년, 5년, 2년 다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모여야 될 행사장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0: 그렇죠.
1: 홈커밍 데이가 찾아옵니다.
0: 홈커밍 데이.
1: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까지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또 노천극장에서
0: 그렇죠.
1: 여러 다양한 이벤트와 또 축하 음악회가 진행되는데요. 극동방송 가족이라면 꼭 오셔야 합니다.
0: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양대학교를 빌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1: 빌렸습니다.
0: 가족들 전국에 계시는데요. 아, 전국에 가도 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옵니다.
1: 다
0: 걱정하지 마시고
1: 네.
0: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귀한 잔치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추석 명절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우리 강찬 목사님이 직접 촬영하신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의 그 자연의 비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정 PD님, 오늘 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손님도 정말 귀한 분을 만나볼 예정이라고요?
1: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예. 우리 극동방송이 설립 초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몽골어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방송이 됐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만나볼 분은 진정한 전파 선교사십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요 중국어 방송을 제작하신 홍콩 대만 출신의 주지호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홍콩 극동방송에서 정년을 하시고 예. 또 현지에서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1: 그렇죠.
0: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좋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세계 속에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의 선교사님.
0: 우리의 선교사님.
1: 주지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2: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0: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자, 여러분 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주지호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왔거든요. 이 아침 여러분 꼭 들어와 주셔서 유튜브 댓글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0: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댓글로 함께해 주셔도 좋고요. 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1: 좋아요. 와, 우리 주지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네, 기쁩니다.
0: 정말 대선배님이십니다.
1: 야, 정말 선배님이세요. 네.
0: 큰 대자를 써서 네.
1: 대선배님
0: 대선배님이
1: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0: 와.
1: 그러면 처음 입사가 제주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아, 서울이죠.
1: 아, 서울 입사를 했어. 아.
2: 서울이죠. 이제 방송사는 그때 말씀은 이제 송신소라고 하죠.
1: 예.
2: 송신소는 제주도 있죠.
1: 아,
0: 아.
1: 그러면 내가 아세아 방송으로 입사를 하신 거군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극동방송도 중국어 방송이기 때문에 극동방송 인천에 있는 그 송신소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세아 방송이죠. 지금 말씀은 동시 중국어 방송 다 책임을 짓고 이제 방송을 해야죠. 예.
1: 야.
0: 뭐 지금도 극동방송 직원들이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1: 그렇죠.
0: 목사님 입사하셨을 때는 그냥
1: 다 하셨다고?
0: 그냥 다 책임지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1: 다
0: 같아요.
1: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0: 그냥 방송부터 송출까지 다.
1: 지금 이 말씀.
2: 그렇죠.
1: 아니 목사님
2: 그런데
1: 지금
2: 예. 엔지니어는 우리 이제 한국 보험들 예. 직원 많이 있기 때문에
1: 예,
2: 다른
1: 예.
2: 거든지 다 협력. 해서 그냥 마이크 앞에서 아나운싱은 제가 하고 또 와. 저의 안 사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1: 우리 주지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0: 네.
1: 손옥금 사모님이 계세요.
2: 예.
1: 이 손옥금 사모님도 방송 사역자 맞죠, 목사님?
2: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1: 예.
2: 홍콩 극동방송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인사를 못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1: 거기서 지금 중국어 방송 제작하고 계시고.
2: 예, 예.
1: 그래서 손옥금 사모님의 이 방송이
0: 네.
1: 중국어로 녹음됐잖아요. 이게 지금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와.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0: 야. 소름 돋을 야. 정도로 부부가 예, 함께 오랜 세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네요.
1: 일평생 방송 사역자로 함께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책임졌습니다 하니까 우리 옆에 우리 윤석준 또 우리 오영우 님이 지금 기술 도우미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엄청 감동을 했어요.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0: 지금
1: 오늘 송출 지금 송출 잘 되고 있죠.
0: 지금 부드럽게 지금 송출을
1: 부드럽게
0: 해주고
1: 되고 있죠. 지금 부드럽게
0: 있거든요.
1: 뻑뻑하게 말고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0: 목사님께서 인자한 네. 모습으로 좋습니다. 하고 네. 계십니다.
1: 자 오늘 주지호 목사님. 아 그런데요, 목사님
2: 네.
1: 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제주도 당시 아세아 방송에서는 이제 중국어 방송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정말 송출을 했고 또 타국에서 받은 것도 또 송출을 했고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네. 지금 70년 동안 북방선교, 공산권 선교사역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역의 중요성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2: 네. 그때 당시 그 중국 대륙에서 이제 편지가 오잖아요.
1: 예.
2: 지금 북방선교단 만약에 북한에서 중국 통해서 다른 나라 통해서 편지 오면
1: 와,
2: 아주
1: 와.
2: 귀하잖아요.
1: 예, 예.
0: 네.
2: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나온 편지가
1: 예.
2: 우리 극동방송 중국어 프로하고 아세아방송 중국어 프로 듣는 그 청취자들의 평

0: 편지 수가 과연 몇 통이 될까? 참 중요한 그 질문이거든요.
1: 예.
0: 제가 어제 파일을 찾아서 기록 보고서를 찾아서
1: 우와.
0: 이제 있습니다.
1: 예.
0: 지금 공개할게요.
1: 예.
0: 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 뭐
1: 예.
0: 특별한 정보이긴 하지만 책으로도 나왔어요. 제가 3년 전에 한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제 내는 책이 있거든요.
1: 예.
0: 중고로. 또 감사하게 우리 그 서두에 추천 말씀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썼어요.
1: 주셨고, 예.
0: 그책 가운데서 23장의 챕터 23의 제주도의 기적이란 그 내용이 있는데, 청취자 편지, 중고 청취자 편지는 13만 2721통이에요.
1: 13만?
2: 13만 2천,
1: 와.
2: 와.
1: 엄청난 숫자네요.
0: 2721통. 우와.
1: 13만 2721통의
0: 네.
1: 편지를
0: 중고 청취자 편지가
1: 받은
0: 우리가
1: 거예요, 이게.
0: 받았어요.
1: 그걸 다 개수했어요. 다 체크해
0: 예.
1: 놓고.
0: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1: 와.
0: 원본이 지금 홍콩의 유명한 대학, 중문대학,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죠.
1: 예.
0: 기독교 파트. 중국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역사라든가 중국 문화, 중국 기독교 특히 20세기하고 21세기의 중국 기독교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이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이 13만 편지, 13만 통 이상의 편지가 대표하는 청취자 수는 얼마일까요? 그거는 또 따로 연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중국 인구는 15억이거든요.
1: 15억의 인구 중에
0: 예, 지금은 15억이고,
1: 예.
0: 그때 한 40년 전에는 약 15억인데, 약 1%가, 아니, 1% 아니라 10%가 청취자라고 하면 1억이죠.
1: 1억 명의
0: 1억 명이죠. 엄청나죠.
1: 와.
0: 극동방송의 복음 그 전파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숫자가 크죠.
2: 이렇게
1: 큰
2: 수치로
1: 숫자예요.
2: 들으니까 상상이 안
0: 네.
2: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나친 역사인데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극동방송이 그 공산권의 중국, 북한, 러시아, 그 몽골 땅에 이 방송을 오롯이 전했던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아주 의미 있는
0: 그럼요.
1: 시간이었던 거죠.
0: 그럼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북방선교라든가, 물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온 교회가 협력해서 또 세계에 있는 각 나라의 교회가 세계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방금 여기서 들으면서 우리 아까 아프리카 쪽
1: 예,
0: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도
1: 마다가스카르. 예.
0: 있잖아요.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이전 세계가 여기저기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모든 분, 지금 중국 땅에도 뭐 조선족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이제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방송 위해서 기도하는
1: 그렇죠.
0: 분도 있고 선교사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지금 우리 70년 동안 은혜의 역사 진짜 맞습니다. 아이고, 감동스럽습니다.
1: 아니, 그러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0: 네.
1: 저희도 그렇고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은혜의 일들, 감동 있는 일들,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아, 이 부분 참 감동됐었다, 좋았었다, 기억난다 하셨던 일들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재밌어요. 너무 많습니다.
1: 예.
0: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 예.
0: 간단하게, 이 철학기도, 우리 극동방송사 수련회 나갈 때 너무 좋죠. 그런데 편성국 직원, 이제 서울 본사에 편성국 직원들 뭐한 20명, 30명 이렇게 주말에 수련회 나가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철학기도, 같이
1: 예.
0: 철학기도 한 적이 있어요.
1: 오.
0: 아주 인상 깊어요.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안 끝나요. 두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참 특별한 느낌을 또그 아주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 그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건 하나.

0: 나고요.
1: 예.
0: 또 반면으로 이 저희 한 사람은 이제 수술했을 때 어떤 한국 권사님이 예, 예. 자원봉사자가 이 같이 식사하재요. 네. 아주 맛있는 식사하재요. 네, 같이 갔는데 저쪽 서울에 있는 조금 그 변두리 같은 데서 아주 큰 식당이 있어요. 맛있는 거기 먹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영양탕이래요.
1: 강아지
0: 영양탕은 한국분들 다 아시죠?
2: 아, 저 뭔가 했어요.
0: 지금 이 방송 나가도 됩니까? 영양탕 이제
1: 그때 당시
0: 그때 당시에 개고기 개고기 맛있는 개고기
1: 너무 놀라셨구나.
0: 예, 너무 인상 깊고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우리 교역자들 이제 성도들하고 홍콩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냐고 뭐 불고기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양탕도 먹었다라는 자랑도 합니다.
1: 야.
0: 아주 기억이 났습니다.
1: 아니, 목사님 이 추석 명절에요. 우리 네. 주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참 방송 사역자로서 아까 출신 보세요. 이렇게 고향을 저는 홍콩과 대만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네.
1: 저는 그게 좀
2: 인상 깊었어요.
1: 아니 네. 홍콩이면 홍콩이고 대만이면 대만인지 대만인데. 왜 홍콩 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홍콩하고 대만. 네. 사실 중국 분들은 이제 조금 많죠. 저희 이제 사역은 홍콩에서 하고 신학교도 홍콩에서 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대만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음 달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도 뵙고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한국 개념으로서는 이제 집은 제주도에 있지만 또 공부는 이제 광주에서 했다. 광주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느 정도
2: 이해가 됐습니다.
1: 네. 아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주지호 목사님께서 참 식견이 또 이 홍콩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참 이런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북방 선교, 공산권 선교에 대해서 두루두루 거치면서 사역을 하신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0: 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상 지금 제가 한국어 오랜만에 한국말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중국 표준말 하거나 아니면 홍콩말 해야 할 텐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예. 이야, 너무 귀하시고요.
0: 예.
1: 이번에 극동방송의 70주년을 맞아서 10월 17일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또 사역 또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행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중보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제가 열심히 한국어로 기도 올릴게요.
1: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또 이 70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이 방송 듣고 있는 전국의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든 청취자에게 또 저희 사역자 또 우리 PD님들 좋은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 아멘.
0: 또한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이 기쁨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우나이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 목사님 오늘 방송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한 곡 있으셨다고요?
0: 네, 한국어 찬송가 지금까지 그 301장 지금까지 따다다다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해요.
1: 예. 오늘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라고 예. 고백하는 주 목사님. 목사님 우리 예수님 만나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예. 이 질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0: 네.
1: 예수님 만나셔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0: 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한 20몇 년 동안 사역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국말도 배우고 니하

0: My son, I need 이런 말보다 한국말 할 때마다 아주 은혜스럽고 아마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잡담도 많이 하고.
1: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극동방송 선배님이세요. 오늘도
0: 대선배님이십니다.
1: 사역을
0: 네.
1: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름답게 또 사역하신 우리 주지호 목사님 홍콩에 선교사로 또 파송이 돼서 정말 그곳에서도 그 땅에 꽃을 또 피워내고 계시는데 우리 손금옥 사모님과 또 목사님의 사역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연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목사님이 신청하신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합니다.

0: 우리 주지호 목사님 연결도 감사했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생방송 중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한국에 그런 있었던 또 그런 일들도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 참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또 복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정 PD님.
1: 네.
0: 자, 저희가 지금 2부 순서가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0: 지금 십자가 선물도 드려야 되고 네. 오늘 선물 풍성한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물 받으실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자, 십자가 지금부터? 선물 한 분 더 또 발표하겠습니다.
1: 네, 저는요. 예. 제가 뽑아도 괜찮을까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저는 7897번님. 75세이신 친정엄마 4년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지금

0: 지금 성경만 붙잡고 또 위로받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 선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야. 우리 이 양훈 어머니께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7897번님 보내드리고 좋아요. 싶습니다.
1: 좋아요. 0431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지난 5월달 대장암 3기 수술 후에 병실에서 있는데 간병인이 처음으로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5월부터 방송 들으며 병원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를 나가진 않고요. 아직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감동이 오셨대요. 저 십자가를 내가 꼭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몸이 회복되면 교회에 꼭 등록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0: 할렐루야.
1: 이 선물이 네. 저는 좀 그런 우리 약속의 이 정도의 선물이 되면 네. 좋겠어요.
0: 약속의 선물.
1: 저희가 잘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0431님께 이 선물 보내시고 받으시면 아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0431님 응원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할렐루야.
1: 한 분 더 있을까요?
0: 지금 8명 저희가 선정한 것 같은데요.
1: 두 분 더 남았습니다.
0: 두 분 더.
1: 이야,
0: 저는
1: 엄청 많아요.
0: 6206번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1: 예.
0: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는 사무실을 새로 이사했는데 사무실에 놓고 직원들과 함께 이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꼭 놓으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더 저는 4958님께 선물하겠습니다. 피디님 저는 매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요. 큰 자녀가 작년 10월 해병대 전역 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고 우리 그 자녀의 큰아이에게 이 십자가를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자 사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우리 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4958님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뭐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 자체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오늘 이 어머님의 이 마음이 우리 정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 또 역사하시고
0: 아멘,
1: 우리 아드님을 위해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해병대를 전역한 우리 사랑하는 그 아들 위한 기도 제목 저희가 같이 간직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이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 4958님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얼마 전에 예정 PD님 저는 가장 제 마음 울렸던 사연이 뭔지 아세요?
0: 어떤 사연이었나요?
1: 나라사랑 축제 소감 문자를 받을 때였어요.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네? 나라사랑 축제 다 하는데 막 여러 사연이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0: 은혜가
1: 눈물 났으면 네. 했는데 어떤 사연이었냐면 피디님 우리 자녀를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에 그때 지원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대요. 근데 그 지원했던 자녀가 지금 교회에 안 나가고 있대요. 만약에 그때 오디션에 붙어서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했다면 그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문자였어요.
0: 네.
1: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와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열정, 한 영혼, 복음 70년의 역사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의 열정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도 있고 선물도 있고 손대접, 말대접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인데요. 호남권 라디오 전도대에 있었던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보고 찬양하며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와,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은혜로운 찬양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 한 영혼에게 손짓하는 것 같죠?
1: 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고, 또 여러분, 오늘은 저녁 9시까지 전국의 생방송이 같이 통일화됐습니다. 아셨죠?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 잠시 후 9시부터는 부산지사에서 이 방송을 또 꾸미신대요. 얼마나 또 은혜의 방송이
1: 풍성할지,
0: 될지, 풍성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청취를 부탁드리고, 오늘 십자가 선물도 저희가 선물 드렸고, 오늘 이또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 편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 링크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죠?
1: 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라는 귀한 메시지 영상인데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하신 이 사연들은 저희가 끝난 뒤에 하나하나 또 읽어보고, 참 오늘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7일 한양대학교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진행되는데, 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을 오라 할 거예요. 다 오세요.
1: 다
0: 그러면
1: 모일
0: 오늘 여기서
1: 겁니다. 네.
0: 난 40년 들었다 오시면 됩니다. 10년 들었다 오시면 되고, 70년 들었다 일단 오십시오. 오시면 되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 우리 유관기관분들, 우리 방송 가족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부분을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같이 우리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귀한 복된 명절,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 글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신제

0: 작가님이 쓰신 글인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손녀딸이 뜬금없이 색종이로 만든 꽃 한 송이를 나에게 건넨다. 종이로 만든 꽃이지만 향기가 느껴진다. 향기를 느끼는 건 후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향기는 꼭 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의 향기는 눈으로도 귀로도 촉감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1: 맞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서 향기 나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 사랑의 향기가요, 사실 말로 가장 잘 전달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주님이 가르쳐주신 좋은 말, 따뜻한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1: 행복해요.
0: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고마워요.
1: 좋습니다.
0: 축복해요.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괜찮은 거야?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은혜로워요.
1: 빛이 납니다.
0: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은 영원해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1: 기도하겠습니다.
0: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1: 맞아요,
0: 힘이
1: 맞아요.
0: 되고 사랑의 향기로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멘.
0: 서먹서먹한 가족과 친지, 또 소원한 친구들에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오늘 이 아침 복음 70년, 은혜 70년, 오늘 풍성한 한거에서도 오늘 저희 두 사람, 우리 또 두 사람과 함께 총 네 사람이 이 방송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그런 사랑의 향기가 전해졌기를 기대하면서요, 특별히 저희가 공유해드렸던 이 보이는 라디오 링크가 또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잠시 후 9시 우리 부산지사가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 특별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

2026 극동방송 추석특집 생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극동방송 14시간 특집 생방송 부산에서는 3부와 4부로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추석. 올해는 극동방송에서 특별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건데요. 오늘은 극동방송의 역사 속 이야기를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색다르게 야구 경기로 풀어보겠습니다. 1루, 2루, 3루를 지나 홈까지. 부산 야구 팬들에게 익숙한 목소리도 함께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장례 MC 남재동 집사님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십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찬양 사역입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성가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또 그 은혜의 열매를 지금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 대합창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의 찬양 사역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팀이 있죠. 바로 옹기장이 선교단입니다. 내년이면 창단 40주년을 맞은 옹기장이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축하하고 추석을 맞은 따뜻한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옹기장이 35기 단원 유성수 씨가 직접 녹음실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찬양과 함께 전해지는 옹기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축하 옹기장이 A로그. 안녕하세요. 옹기장이 28기 베이스 유성수입니다. 찬양의 열정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바로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 연습 현장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옹기장의 선교단 김남홍 총무입니다. 옹기장에는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1월 7일 토요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오후 4시에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 앙코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옹기장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찾아와주세요.
0: 이번 콘서트가 옹기장이 내년 4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획된 콘서트라고 들었는데요. 극동방송도 올해가 70주년이거든요. 와. 함께 걸어온 이 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먼저 극동방송 70주년을 축하합니다. 극동방송과 옹기장에는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1989년 극동방송 제8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영원히 찬양드리서로 저희가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순수한 통로였습니다. 옹기장의 40년 역시 그 방송 사역의 흐름 속에서 찬양으로 함께 동역해온 시간이었죠. 극동방송이 70년간 외로운 심령들에게 소망을 전했듯 옹기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라이브 찬양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자, 오늘 또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귀향길 추천 찬송가를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